0: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1: Alright.
0: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여보,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2: What are you clapping at?
0: 어?
2: Why are you clapping?
0: 모기.
2: Oh, 모기. Mosquito.
0: 모스키토? 응. 모기, around me.
2: Oh, the noise.
0: Yeah.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Close the window?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2: Huh?
0: I shut the door. Shut the window.
2: The window?
0: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2: Oh, they came in?
0: Yeah.
2: O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응? Electronic?
2: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0: Fly squatter?
2: You know, the fly squatter. Psh,
0: psh, psh. 우와, 우와.
2: You know?
0: Yeah,
2: you know?
0: I know.
2: It's time to buy one.
0: Oh, hurry up.
2: Okay,
0: I'm gonna find.
1: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0: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0: 아우.
1: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0: 아이고, 오. 진짜. 하니, 일단 출발은 좋네요.
1: 네.
0: Keep buzzing in my ear.
1: 음흠.
0: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1: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0: 아.
1: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 걸 알지만
0: 귀에서
1: 써보세요.
0: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지금 7살 이러니까 그걸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네.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틀어주니까
1: 아, that's good.
0: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1: Okay.
0: 그래서 mosquito. 모스키로인데 스펠링 몰라요.
1: 오케이. 거의 다 틀립니다.
0: 소리 나는 대로 한번.
1: 아, 틀려도 괜찮아요.
0: 모스키토. 모스키 모기들이니까.
1: 오케이.
0: ES 한번 붙여 봐요. 가볍게.
1: 알겠습니다. 예.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
0: 아, 스키가 있네.
1: 스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0: In
1: my ear. 정답?
0: 큐예요?
1: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good guess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0: 그러네.
1: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은 당연히 뭐 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flap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0: mosquito, mosquito.
1: Right,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이 있잖아요.
0: 네.
1: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0: 아, 그렇군요.
1: Okay? 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0: 네.
1: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벌레들이 뭐 곤충들이 많잖아요.
0: 예.
1: 사실 솔직히. 근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기일 것 같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 일단 해주세요.
0: 파리는 뭐?
1: 얘는 웜업입니다.
0: 예, 너무 잘 알죠. Fly.
1: Fly. 자, 그런데 정말 초파리 있잖아요. 어디선가 저 불렀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
0: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1: 거의 같이 네. 산다고 봐야
0: 같이
1: 돼요.
0: 살아요. 같이 살아요.
1: 맞아요. 네. 네.
0: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fly는 fly인데
1: 네.

0: 작은 거니까.
1: 네.
0: 예. 네.
1: 설마?
0: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플라이. 예. 세미 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 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인데 약간 세미 파리.
1: 제 생각에는 예.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0: 네? 오?
1: Fruit fly라고.
0: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1: That's right. 그래서 조금만 해다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0: 진짜
1: 돼요.
0: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1: 진짜로요.
0: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1: 어떻게
0: 몰려들고.
1: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1: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
0: 그러니까.
1: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0: 진짜 이걸로 우리 2박 3일 떠들 수 있어요.
1: Yes. 네. Okay. So, 우리가 이제 mosquitoes하고 fly는 기본이고요. 네. Fruit fly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0: 네.
1: Okay. 자, 그리고 지금 계속 keep 뭘 한다고 나왔어요?
0: Buzzing.
1: Buzzing 한다라고 했죠. 자, buzz 한다는 것 자체가 윙윙 대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런 거 있죠.
0: 네.
1: 근데 꼭 그게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윙윙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하고
0: 맞아요.
1: 지나가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버즈가 이렇게도 쓰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거 들었어? 뭐가 새로 나왔대? 웅성웅성 거리는 거 있죠. 소문을 내고 막 웅성거리는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죠. 이명적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0: Keep ing인가요?
1: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0: 네.
1: 저 여기서는 계속 버징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0: 네.
1: 버그라는 게 있어요.
0: 버그?
1: 버그.
0: 버그 곤충이잖아요.
1: 맞아요. 근데 그것처럼 뭔가 나를 아우 짜증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버그.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아우 귀찮게 해. 어떻게 할까요?
0: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Bugging me. My brother keeps bugging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0: Bell.
1: 동사로 ring. 그러면은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렇게요.
0: The phone keeps ringing.
1: 울렸어. 과거죠.
0: The phone kept ringing.
1: 그렇죠.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Okay.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0: 네.
1: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Okay,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The phone kept ringing.
0: The phone kept ringing.
1: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0: 네.
1: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0: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1: Right.
0: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1: okay.
0: window 하겠습니다.
1: 심플한 걸로.
0: Yes.
1: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0: Yeah.
1: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쵸?
0: 네.
1: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0: 잠그다?
1: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겼습니다.
0: 전화기를 잠궈요?
1: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잠가더군요.
0: 그거는 lock 아닌가요? lock. 예.
1: L-O-C-K. Okay, very nice. 맞습니다. Alright, so again, phone을 lock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0: 네.
1: window를, 뭐 door를 lock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강조를 해주는 거죠.
0: 네.
1: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0: 했니?
1: 이거잖아요, 그죠?
0: 네.
1: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가 아니야. 뭐죠?
0: Did가 아니라 didn't you?
1: 확인하는 느낌, 그죠? Right?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 문

0: 잠그지 않았니? 어, 저 열려 있어. 이러면서
1: 어허.
0: 너 그러면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1: Didn't you lock the door?
0: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1: Yeah.
0: 자, how about this?
1: 응.
0: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
1: 어?
0: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려. 이러면서
1: 네.
0: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너
1: 네.
0: 뭔가 말하지 않았어?
1: Didn't you say something?
0: 그러죠. Didn't you say
1: Oh.
0: something? 이렇게
1: Yeah.
0: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Didn't she, didn't they?
1: 아하.
0: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say something?
1: Didn't you say something?
0: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요.
1: 네.
0: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아유, 아무렴
0: 이러고 온 거예요.
1: 몰래 들어오고 있어 보기가요? 아무렴. 아,
0: 그죠?
1: I did, but I think a few.
0: 네.
1: 가만히 있어 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0: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그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1: 있어요.
0: 모른다면
1: 예.
0: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0: Right. 만약 모르면.
1: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된 건가요? 몇
0: 아니.
1: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few가 그냥 몇.
0: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1: 네.
0: 네.
1: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0: 그쵸.
1: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0: 맞아요.
1: 커져서
0: 이렇게.
1: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0: 오케이.
1: 거를.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 하고 N
0: 근데
1: 들어가죠.
0: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1: 그쵸?
0: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그쵸?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0: 무조건
1: I
0: 맞아야
1: think
0: 된다, 이 생각보다.
1: a few comes인가? comes in.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쓰셨습니다.
1: 예.
0: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1: 이미
0: 이미 들어왔으니까,
1: 왔어요.
0: 사실은
1: came이구나.
0: came 이 맞는데,
1: 예.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1: 그죠?
0: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봤어요.
1: 맞아요.
0: 근데 came in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케이민이
1: 네.
0: 말이 되지만
1: 그죠?
0: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1: 그죠?
0: 이러면서
1: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0: 이러고 와요.
1: 네,
0: 오케이.
1: 이러고 들어와요.
0: 자, 바로 sneak in.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단어
1: 네.
0: 아 맞아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1: 맞아요.
0: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자, sneak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sneak이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in이 들어갔죠?
1: 예.
0: 그럼 뭐겠어요? 몰래
1: 온 거,
0: 네,
1: 들어온 거.
0: 들어온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sneak in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Come in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0: 그럼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들어가
1: 아하.
0: 있는 거죠.
1: 네.
0: 살금살금. Alright.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아는
1: 여기요?
0: 걸로 한번 해보세요.
1: 여기 있는데요?
0: 오케이.
1: 예, 너무 큰 힌트가.
0: 일단 그거 해.
1: 예, sneak.
0: PP는 뭘까요?
1: 웬,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0: 뭔가 변화가 있다?
1: 그쵸.
0: 예.
1: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0: 아, 갔다가 다시
1: sneak, 네,
0: 돌아오는군요.
1: sneak, sneak, sneak.
0: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1: 예.
0: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자,
1: 아.
0: 볼게요. 바로
1: 아, snuck?
0: snuck입니다. 자, sneak 하고 PP 형태는 snug.

0: 고정인데 과거형은 sneaked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snug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네.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 sneaked, 뭐 snug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 라고 예.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1: 그럴까요?
0: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서서 몇 개에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1: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1: A few 몇 마리?
0: mosquitoes를 예.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 이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모기 몇 마리 죽였어. 오.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1: I killed a few.
0: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 명 알아.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 몇 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1: I know.

0: Exactly.
1: Yes.
0: I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다 이렇게
1: 거군요.
0: 그렇죠.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1: 네.
0: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0: I know a few.
1: I know a few.
0: All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1: 네.
0: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까요?
1: 오호, 요건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0: 네. Well, that's fine too.
1: Yeah.
0: But then many.
1: Many.
0: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오.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 오.
0: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오.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news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lright,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1: 네.
0: 뭐 the window, I mean.
1: 그랬는데.
0: 이걸 받아주는 거죠. Okay.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어, 어떻게 참다.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0: 계속 윙, 윙 난리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1: 아, 이거 하고... 아직 안 사셨어요?
0: 어,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1: 저는 이거
0: 아, 진짜 궁금해서
1: 이거를 조금 쓰다가
0: 네. Does it work?
1: 아,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전

0: 나와야겠네요.
1: 전기 모기체? 전기 모기체.
0: 뭐라고
1: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1: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0: handle. 오.
1: Yeah. Electric handle.
0: 네. 어. 상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어? Fly sweater.
1: Sweater.
0: 이라는 단어가 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1: 모기채라는 말은 많이는 안 써요.
0: 아, 그래요?
1: 오히려 파리채 갖고 와, 모기 잡게.
0: 아, 그렇군요. 네,
1: 파리채로 모기도 잡아요.
0: 하긴 뭐,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 그때 용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0: 예.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기라는 단어, 내가 모기를 잡더라도 mosquito sweater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1: 아.
0: 무조건 fly sweater 이라고 쓰게 되고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최신으로 나온 게 되겠죠.
1: 예.
0: 전기를 쓱 하고 잡는
1: 맞아요.
0: 거, right? So electric fly sweat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이러면들은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명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Electric.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아, 뭐 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 It's time to
0: do something.
1: 네.
0: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여기서는 by 할 때다. So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1: 아하.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1: Yes.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잠자리에 들 때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It's time to go to bed.
0: Mm-hmm. It's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 Right? So how about this?
1: Yes.
0: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1: 네.
0: So 취직할 때다.
1: Uh-huh.
0: 이런 거 어떨까요?
1: It's time to get a job.
0: It's time to get a job.
1: Yes.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 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1: 네.
0: 그렇죠? 뭐 time 앞에 라든가 이런 거 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et a job.
1: It's time to get a job.
0: All 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1: 네.
0: 이제 거기까지야. 나 더 이상
1: 아~
0: 못 참아. You know, that's enough. 정도의
1: yes.
0: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1: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0: All 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두 번째, 내 동생이,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0: My brother keep bugging me.
1: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0: keeps.
1: 왜냐면
0: 아,
1: 3인칭 단수니까. It's okay.
0: 맞네요.
1: 자, 세 번째. 모기들이, 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그
0: 네.
1: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저의 귀에서.
0: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1: Ear,
0: ear.
1: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자, 다음은요. A few.
0: Mm-hmm.
1: 자, 가봅니다. 내가 몇 명 알아? 내가 몇 명 알아?
0: I know a few.
1: I know a few. 내가 몇 마리 죽였어?
0: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자, 그런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But I think.
1: Alright, 몇 마리가 몰래 들어왔다.
0: A few sneaked in.
1: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3: Didn't you close the window?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3: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허니!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0: Oh, okay, okay.
4: We have one of those. Yeah, that'll be good.
1: Ah, great job, you guy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1: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0: Mm-hmm.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0: 네.
1: A few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내가 몇 개 가져왔어.
0: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도전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Probably. I'm thinking of moving my account to another bank.
1: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posted comments. They're saying the same thing.
0: There are no secrets in the world. The truth will come out one day.
1: Yeah, Kevin. If you have any secrets, tell me right now.
0: Why are you suddenly changing the topic?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잘 맞는 단짝 친구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얘기하면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도 뉴스에서 본 어떤 이 소식을 보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을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케빈이요. 입을 떡 벌리고 TV에 집중하고 있네요. 뭘 보는 걸까요? 물어봤더니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A banker and several politicians gave each other bribes under the table for 10 years. 이 말은요. 은행 직원과 또 이 정치인들이 몰래 뇌물을 10년 동안 주고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그죠? 은행 직원이 국회의원과 몰래 뇌물을 주고받았대. 되게 심각한 뉴스죠. 이때 나왔던 말이 under the table입니다. under the table은 이렇게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몰래라는 뜻입니다. 보통 뭔가를 이렇게 지불을 할 때 세금이나 이런 걸 피하려고 몰래 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He was paying his family under the table 하면은 그는 가족들에게 몰래 돈을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다. 또 she's working under the table. 그녀는 몰래 일하고 있다. 이것도 뭔가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일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10년 동안 뇌물을? 요즘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Security is so tight these days. 보안이 그죠? 요즘에는 진짜 뭔가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10년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 여기 tight 보셨죠? Security is so tight. Tight는 뜻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만 해도 꽉 조인, 팽팽한, 빽빽한, 엄격한, 빠듯한. 그래서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tight인 것이죠. 각 의미를 가진 예문을 보면요. We're on a tight budget 하면 우린 예산이 빠듯하다. The rope was stretched tight.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They kept tight control over people.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자, 요렇게 tight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urity is so tight.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런 일이 10년 동안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크리스틴이 놀라면서 얘기를 했더니 케빈이 뭐라고 하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입니다. 자, tell은요, 말해봐. me, 나에게, about, 뭐뭐에 대해서, it,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봐. 즉, 내가 하려는 말 네가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ell me about it. 같이 말해볼게요. Tell me about it. 자, 강조하면서 tell me about it. 아이,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And it's a ton of money. 액수도 어마어마하다. ton 보셨죠? 우리말로는 톤, 1톤 트럭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톤이라는 것은 1000kg, 엄청난 무게죠. 그래서 a ton of 또는 tons of 같은 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많은 이라는 뜻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ton of work to do 라고 하면 나 할 거 진짜 많아. 그리고 we sent you tons of messages. 우리가 너한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걸 강조할 때 a ton of, tons of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그 해당 은행에 악영향이 타격이 크겠죠.

0: 했죠. 그렇지 않아도 케빈도 이제 계좌를 옮길까 생각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그러니까 케빈, 너도 혹시나 숨기는 거 있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말하라고. 아니, 불똥이 왜 이리로 튀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같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Tell me about it.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You're telling me는요, 그러게나 말이야 라는 뜻인데요. You're telling me, 내가 할 말을 네가 나한테 하고 있구나. 즉, 그러게나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가 되겠죠. You're telling me.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로 오신 교수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아니, 과제를 매일 한가득 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You're telling me. You're telling m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말도 짧게 내 말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I know 또는 I know, right? 이라고 동의를 구하는 right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I know, righ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룸메이트는 방을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다행히 친구도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같이 사는데 당연히 같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어떡해요? I know, right? I know, right?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같은 생각임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배워봤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 You're telling me. Tell me about it. 그리고 아주 짧게는 I know, right? 아예 right까지 빼고 I know 표정과 함께 그저 내 말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장구 치고 같은 생각을 표현할 때 이 표현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어 생생한 또 같은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Sick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S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헷갈릴 수 있는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쉽고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을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봐야겠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Scene. Don't make a scene. Muscle. My muscles are sore. Fascinating. The play was fascinating.
0: Okay. 오늘 단어들도 여러분 잘 들었나요?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표현 나왔네요. 자, scene, muscle, 그리고 fascinating. 오늘의 스펠링 잘 살펴보면 공통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S랑 C가 붙어있는 이 스펠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S랑 C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조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스크 이렇게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자, 오늘 이 발음 확실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SC는요, 발음은 그냥 S예요. 스펠링은 뭔가 스크, 스츠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헷갈려 보이지만요, 그냥 S로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발음상.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인지는 우리 단어 하나하나씩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어쨌든 SC는 이꼬르 S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거 우리 익숙한 단어긴 한데요. S랑 C로 시작을 하고요. Scene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냥 Scene이라고 하죠, 우리. 장면이라는 뜻. 익숙한 단어지만요. 스펠링 이렇게 좀 샅샅이 뜯어보면요. S랑 C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예문 한번 볼게요. Don't make a scene. Make a scene 하지 마. 라고 하면요. 소란 피우지 마. 뭔가 야단법석 유난 떨지 마. 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좀 침착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막 이렇게 소란 피우고 유난을 떨면요. Don't make a scene.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장면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Scene 발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여기에도 SC가 이번엔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머스클 어떻게 읽어야 되지? S 발음만 하면 된다고 했죠? Muscle, muscle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육이라는 뜻이죠. 예문 볼게요. 나 근육들이 아파. 나 뭔가 근육통이 있는 것 같아. My muscles are sore. Muscles 아니고요. Muscles. My muscles are sore. Sore라고 하면 아프고 약간 따갑거나 그런 거죠. 이렇게 쑤시는 거. My muscles are sore.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요. Fascinating. 여기에도 지금 SC 붙어 있지만 S 발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fascinating. 이건요, 정말 정말 흥미로울 때, 정말 멋있거나, 정말 아주 화려하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요. 대단히 흥미로운 fascinating. 정말 매력적인 예문 볼게요. 그 연극은 정말 흥미로웠어. 정말 대단했어. The play, 연극, was fascinating. Fascinating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복잡하게 발음될 것 같지만요. 단순하게 S 발음 하나만 해주면 돼요. Fascinating, fascinating. 오케이, 여러분. SC 붙어 있어도 이제 전혀 어렵지 않게 발음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발음 그럼 직접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연습하러 떠나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역시 큰 소리로 오늘도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장면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스펠링 SC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음은 scene, 어렵지 않죠?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는데요, 입을 양옆으로 좀 찢어서 길게 늘어뜨려서 발음을 해주세요. 바로 갑니다. scene. 그렇죠. sin 아니고요. sin 길게. one more time. sin. 그렇죠. good job.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뜻이었죠, 이거? 근육이라는 뜻이었어요. muscle 아니고요. muscle. muscle 이렇게 발음돼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muscle. 근육이라는 뜻. one more time. muscle. Great job! 자, 마지막은 이거 뜻 뭐였죠,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아주 매력적인 이란 뜻이었습니다. Fascinating 이렇게 발음되고요. 맨 앞에 이입 모양 길게 늘어뜨려서 고무줄처럼 크게 벌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 SC는 S로만 발음하면 돼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Fascinating. Great! 한번 더요. Fascinating. Very good. 문장들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란 피우지 마. 어떤 장면을 만들지 마. 자, 바로 갈게요. Don't make a scene.

0: scene. Great. 한 번 더요. Don't make a scene. Scene. Good job.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나 근육들이 아파. 근육이 막 쑤시는 것 같아. 갈게요. My muscles are sore. Sore. Great. One more time. My muscles are sore. Sor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연극은 대단히 흥미로웠어. 이럴 때 우리 fascinating이라는 새로운 형용사 자주 안 썼다면 이제부터 쓰기 시작해 보세요. Fascinating. 자, 갑니다. The play was fascinating. Fascinating. Great. One more time. The play was fascinating. Fascinating. Very good. 오늘도 발음 연습 여러분 큰 소리로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cene. Scene. Don't make a scene. Don't make a scene. Muscle. Muscle. My muscles are sore. My muscles are sore. Fascinating. Fascinating. The play was fascinating. The play was fascinating.
0: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부터 SC 붙어 있는 모습 볼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발음 잘할 수 있겠죠? 그냥 S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능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ed. B-E-D. Bed. Bed. Closet. C-L-O-S-E-T. Closet. Closet.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
0: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bedroom, 침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와우! 여러분, bedroom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같이 영어로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bed, 침대예요. 당연히 침실에는 침대가 있어야 우리가 푹 쉴 수 있죠. 영어로 bed. 그 다음은 closet. 옷장이란 뜻이에요. We put our clothes in the closet. Next is bookshelf. 책장 또는 책꽂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bookshelf에 book이 많이 들어있나요? 자,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침대, bed. 입 모양을 작게 만들고요. 아주 짧은 단어예요. bed. 바로 그거예요. 옷장, closet. One more time. 발음을 내보세요. closet. Good job. 책장, 책꽂이, bookshelf. Let's say it one more time. Bookshelf.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Bed. Bed. Closet. Closet. Bookshelf. Bookshelf.
0: 이제 예문을 같이 볼게요. Our first sentence.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침대를 정리했니? 친구들, 침대를 정리하다. 우리 이 단어를 한번 배워볼게요. Make the bed 또는 너의 침대, make your bed, 정리하다란 뜻이에요. 생소하죠? 여러분, 같이 말해볼까요?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Good job! Next, her closet is full of clothes. 그녀의 옷장은 옷으로 가득 차 있다. Oh, do you go shopping every day? 자, closet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Now it's your turn. Her closet is full of clothes.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I organized the books on the bookshelf. 나는 책장에 책을 정리했다. 친구들, organized는 정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On the bookshelf. 아까 배웠죠? 책장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book이 들어가 있으니까. Now it's your turn. 한번 들어볼까요? I organized the books on the bookshelf. Excellent.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Lamp. L-A-M-P. Lamp. Lamp. Blanket. B-L-A-N-K-E-T. Blanket. Blanket. Pillow. P-I-L-L-O-W. Pillow. Pillow.
0: Okay, what else is in our bedroom? Oh, there is a lamp. 램프가 있죠. 램프 또는 등이란 뜻이에요. 램프가 있어야 컴컴한 방이 활짝 켜져요. Lamp. Next is blanket. 이불이란 뜻이에요. It looks very soft. 이불, 영어로 blanket. 그 다음은 pillow, 베개란 뜻이에요. We need a pillow to sleep, right? 꼭 필요해요. Pillow.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램프, 등, lamp.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Lamp. Excellent. 이불, blanket. One more time, 끝에 t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볼까요? Blanket. Excellent. 베개, pillow. 자, 끝에 O 발음을 내보는 거예요. Pillow.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Lamp, lamp, blanket, blanket, pillow, pillow.
0: Okay, let's learn some more sentences together. Can you turn on the lamp? 등좀 켜줄래? It's dark.

0: Arkansas 깜깜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뭐를 해줄래? 뭐뭐를 해줄 수 있어는 can you 무엇무엇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키다는 turn on이에요. 신기하죠? It's your turn. Can you turn on the lamp? 잘했어요. Next, please use this blanket in winter. 겨울에는 이 이불을 쓰세요. 자, please가 나왔으니까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Use this blanket. 이불이었죠? 언제? Winter. 겨울에 꼭 쓰라는 얘기예요. Now it's your turn. Let's practice together. Please use this blanket in winter. 와우,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I need a soft pillow to sleep well. 나는 잠을 잘 자기 위해 부드러운 베개가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comfortable하게 잘수 있죠. comfortable은 편안이란 뜻이에요. 자, soft는 부드러운이란 뜻이고요. to sleep well, 잘 자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to가 뭐뭐 하기 위해란 뜻이거든요. Now you try. I need a soft pillow to sleep well.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Bed, bed. Closet, closet. Bookshelf, bookshelf. Lamp, lamp. Blanket, blanket. Pillow, pillow.
0: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오늘은 침실, bedroom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수업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Unit 11. K. Let's go. Phonics chant K. K, k, k. K, key.
1: K, key.
0: K, kid.
1: K, key.
0: K, kick.
1: K, kick.
0: K, king.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우리 Sunny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소리 친구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K예요. 친구들, 우리 K 따라해볼까요? K. K. 네, 근데 이렇게 K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큰 대문자 K. 바로 Big K라고 해요. Big K. 네, 그리고 작은 소문자 K가 있죠. 소문자 K는요, 우리는 small K라고 해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K예요. 친구들, K에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크, 크, 크. Very good. 자, 그럼 K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는요. 친구들, 우리가 보통 문이나 중요한 보물 상자를 열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네, 바로 열쇠예요. 열쇠도 K로 시작해요. 열쇠.

0: 글쎄, 영어로 기, 기, 기. 너무 잘했어요. K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많이 볼수 있어요. 네, 어린이. 우리 어린이는요,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친구들, 들어보세요. Kid, kid, kid.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K로 시작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축구를 할때 발로 무엇을 하죠? 네, 공을 뻥 차요. 발로 차다. 영어로는요, kick, kick, kick. 너무 잘했어요. 이분은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주로 왕관을 끼고 성에 살아요. 네, 왕. 왕은 영어로 king. King, King.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 K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동물이고요. 보통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활동을 많이 하는, 그리고 나뭇잎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죠. 네, 코알라예요. 코알라, 영어로 koala. Koala. Koala. Great job! K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친절한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Kind. Kind. Kind.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우리 써니와 함께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K.
0: K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러근!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써니와 함께 K 배웠죠? 러근, 우리 대문자 K 뭐라고 한다고요?
2: 네, K.
0: 러근, 작은 소문자 K, 뭐라고요?
2: Small K.
0: Excellent. 로건, K는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2: 크크크.
0: 네, 친구들 잘 들렸죠? 크크크 소리가 나요. 그럼 로건, 우리 오늘 배운 단어 열쇠였어요. 크크 키. 우리 로건이 다시 발음해 줄까요?
2: 크크키. 크크키. 크크키.
0: Very good. K로 시작하는 그 다음 단어, 우리가 놀이터에서 많이 볼수 있는 바로 어린이. 크크키드 였어요. 로건, 크크키드. 다시 발음해 주세요.
2: 크크캔드. 크크캔드. 크크캔드.
0: Excellent. 자, 또 크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발로 뻥 차죠? 발로 차다. 크, 크, 킥. 로건, 발로 차다. 영어로 뭐라고요?
2: 크크킥 크크킥 크크킥
0: Excellent. 자, 여러분, 다음 단어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 크, 크, 킹이었어요. 로건, 왕. 다시 발음해 주세요.

0: can, k k can, k k can.
1: Very good. 자, 이 동물은요 우리가 나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코알라. 코알라는 영어로 k k koala.
0: k k koala. k k koala. k k koala.
1: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친절한을 말할 때는요. k k kind라고 해요. Logan, 친절한 영어로 뭐라고요?
0: k k kind. k k kind. k k kind.
1: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K. K k k. K key.
3: K key.
2: K kid.
3: K key.
2: K kick.
3: K kick.
2: K king.
3: K king.
2: K koala.
3: Koala.
2: K kind.
3: K kind.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k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k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지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배웠던 공손한 표현들 다 기억이 나나요?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Monday Polite Expressions I can write letters politely.
0: 자, 그러면 공손한 표현들 먼저 복습해 볼게요. Look here. Here is rabbit. 토끼가 거북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저기 보니까 거북이 쿠키인데 토끼가 몰래 뺏어 먹었었나 봐요. And also, turtle gave her a gift. 생일 선물인 것 같네요. And I think turtle was very helpful. He helped rabbit with her homework. 네, 이렇게 숙제도 도와줬던 이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거북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공손한 표현들을 썼는지 우리 일단 복습해 볼게요. 자, 미안할 때 우리 sorry라고 하죠. sorry. 그래서 I'm 뒤에 sorry를 붙이면 I'm sorry, 내가 미안해 라는 뜻이죠. 이 I'm이 나는 뭐뭐 해 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I'm sorry. 잘했어요. 자, 그리고 고마울 때는 thank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thank you 라고 하면 너한테 고마워 라는 뜻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잘 기억나죠? 자, 그리고 for 라는 표현은 뭐뭐를 위하여 뭐 이런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뭐뭐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ing가 오면 뭐뭐 해서 고마워요, 뭐뭐 때문에 고마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ing에는 어떤 행동을 했던 거를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ank you for calling 이라고 하면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전화해줬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 라는 의미가 되죠. Thank you for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excuse me는 실례.

0: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영어 표현이죠. 그리고 please 이 표현 기억나죠?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물론 제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공손하게 말할 때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Help me라고 하면 나를 도와줘인데 Help me please라고 하면 좀 도와주시겠어요라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도 되긴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퀴즈 풀어볼까요? 제발 혹은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복습해봤는데 뭐였나요? 뭐요? 그쵸, please죠. 그물이 여기는 철자들을 응용해서 잘 한번 스펠링 써볼까요? 프니까 P, pl, L, plea. 자, E,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Z, Z, E. 자, S인데 발음은 Z죠, 그쵸? 자, 그래서 pleas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잘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cleaning. 자, 여기에는 to가 들어갈까요? of가 들어갈까요? for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for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복습해봤네요. 여러분 복습한 거 다시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We are looking at different manners from around the world too.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풍소도 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popular magic word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마법의 말을 함께 알아볼게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The first magic word is please. 이 magic word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어요. You can have a nice conversation with this magic word. 영어에서 이 magic word을 please 붙여서 말하면 존댓말과 같은 공손한 표현이 돼요. 마법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Open the door! 라고 하면 야! 문 열어!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떨까요? That's right. You don't feel good. 기분이 좋지 않지요. 반면에, Open the door, please. 문좀 열어주세요. 이와 같이 magic word please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 좋게 그 일을 하게 되죠. Please repeat after me. Open the door, please. 문을 닫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Close the door. 아니고요. Close the door, please. Very good. 창문을 열어주세요. Open the window, please. Great. 창문을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please. Great. Let's look at another magic phrase. 또 다른 magic phrase를 함께 보기로 해요. You can sound polite with this magic phrase. 이 magic phrase 역시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어요. Sometimes we have to say sorry.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I'm sorry 말하며 사과를 해야 해요. You are playing soccer.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The ball hits your friend.

0: 공이 날아가서 친구를 쳤어요. What do you say? That's right. I'm sorry.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해 미안해 라고 하면 친구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That's okay. You sound polite with this magic phrase.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You are on a bus.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You step on someone's foot.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어요. What do you say? I'm sorry. 미안해요. Please remember to use please and I'm sorry. Then we will all be happier. 이 마법의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질 거예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2: 1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마법의 말을 고르세요. 1번.
3: Okay.
2: 2번.
3: Please.
2: 3번.
3: Sorry. 네. Please. Open the door, please.
2: 2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마법의 말을 고르세요.

0: 1번
1: I'm sorry.
0: 2번
1: Thank you.
0: 3번
1: Great. 네. I'm sorry.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토끼가 편지를 쓰고 있죠. 우리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turtle의 이름이잖아요. 거북이. 요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dear. 그래서 편지 쓸 때는 dear 누구누구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자, dear turtle. 뭐라고 했을까요? Hi, I'm 누구누구 rabbit. 너의 친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는 friend니까 your friend가 되겠죠. Hi, I'm your friend rabbit. 나는 미안해 라고 일단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쿠키를 먹어서 I'm sorr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I 뭐뭐 your cookie. 먹었다. 자, 먹다는 eat죠. 과거 형태 만드는 거 기억나나요? eat의 과거는 ate예요. 그래서 I ate your cooki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할까요? 어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일단 숙제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가 되겠죠. help에 ing 넣어서 thank you for helping me yesterday. 자, 그리고 또 선물을 줬어요, 거북이가. I also like your 뭐뭐 gift인데 왜 선물을 줬을까요? 생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birthday gift라고 써줬죠. I also like your birthday gift.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더 좋은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 let's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t's be good friends라고 말하면 되겠죠. Let's be good friends. Good job. 자, 그리고 편지를 끝마칠 때는 또 다시 한번 your best friend라고 했어요. 너의 최고의 친구. 우리는 베프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best friend 이렇게 다 풀어서 써줘야 되죠. Your best friend 누구? Rabb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Dear Turtle, Hi, I'm your friend Rabbit.

it. I'm sorry, I ate your cookie. Thank you for helping me yesterday. I also like your birthday gift. Let's be good friends. Your best friend, Rabbit.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친구한테 편지 써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letters politely. 공손하게 편지 쓸수 있다?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편지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보고 올게요.
1: Week 24 Monday Food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food.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빠바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는 두루미가 보여요. 그쵸? 두루미는 영어로 cra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ane, crane. 그리고 여우도 보이네. 여우는 F로 시작하는데 fox, 그렇죠? fox, fox. 그 crane이랑 fox가 지금 뭔가 데이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The crane and the fox are on a date. 우후! 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 단어는 짠! favorite 나왔습니다. favorite, favorite. 쌤이랑 많이 말하는 단어죠. 자, favorite의 뜻은 매우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걸 말할 때 favorite 단어 많이 쓰이겠죠? favorite. 오케이, 자 그럼 favorite을 사용한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자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food는 음식이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ood?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이번에는 vegetable 나왔습니다. vegetable. 베지터블이 아니라 vegetable 해볼까요? 시작! vegetable. vegetable. 그쵸. 야채, 채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vegetable. 이게 너무 어려워요, teacher! 라고 하는 친구들은, veggie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veggies, veggies, or vegetable. okay? 자, 이 두루미, crane이 저 이렇게 움푹하게 긴 병에 채소 습을 먹고 있어요. 스프를. 그쵸? 자, 일단 한번 우리 vegetable이 들어간 문장 볼게요. 짜잔! Do you want some vegetables? One more tim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자,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Do you want some? 우리 배웠는데 너 뭐뭐를 원하니? 너 뭐뭐 좀 줄까? 너 뭐뭐를 원하니?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 vegetables가 나왔으니까 너 채소를 좀 원하니? 너 야채 좀 원해?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some vegetables? Okay. 자, 그 다음에는 breakfast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지요. 아침 식사 영어로 breakfast. breakfast. 블랙퍼스트 절대 아니야, 얘들아. breakfast. breakfast. Alright,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너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니? 라는 뜻이죠.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dessert 나왔습니다. dessert, dessert. 디저트, 후식이죠. 자, dessert가 들어간 문장은 짜잔.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당신은 후식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하게 되면 정중하게 뭐뭐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된다 그랬었죠. 좋아요. 자, 이렇게 네 문장 살펴봤고요.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짜잔. Quiz time number one. Favorite food means. 자, favorite food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찾아보세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B, 오늘 먹은 음식. C, 싫어하는 음식.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맞습니다. 자, 정답은 A가 되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Favorite food 되겠습니다. 자, number 2 볼게요. Which one is a vegetable? vegetable가 무슨 뜻이야? 맞아,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럼 그걸 꼭 기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A, pizza. B, carrot. C, Ice cream.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Bum, bum, bum. 정답은 the answer is carrot 되겠습니다. 자, carrot이 뭐야, 얘들아? 당근이잖아요, 그쵸? 당근이 vegetable, 채소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quiz time이었어요.
1: Singing time.

0: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롤플레이 시간에는 그림에 나온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같이 연기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 친구들의 연기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지? 일단 두루미랑 여우가 보여요. 두루미가 영어로? 그렇지, crane. 그리고 여우는? Fox였죠? 지금 크레인이랑 Fox가 데이트 중이었어요, 그쵸? The crane and the fox are on a date. 자, 쌤이랑 한번 연기를 시작해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는요. A는 쌤이죠? Okay.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건 무슨 뜻이었어?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수줍게 물어보는 거였죠.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랬더니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짠! B. My favorite food is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자 여기 두루미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쵸. 야채, 채소를 좋아하는 것 같죠? 자, 야채, 채소는 vegetable인데 자, 여기에서는 carrot soup를 먹고 있습니다. 자, carrot soup, 당근 수프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My favorite food is carrot soup. 얘들아, 안 들려. One more time. 시작! My favorite food is carrot soup. 좋습니다. 아, 저게 당근 수프였구나. 그쵸? 선생님 무슨 에이드인 줄 알았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죠? Do you want some vegetables?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자, 이번에는 두루미가 크레인이 아주 수줍게 물어봅니다.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이건 무슨 뜻이야? 당신은 vegetables, 야채, 채소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One more tim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야채, 채소 좀 드실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여우야, Fox가 대답해요. No, I don't. I want. 자, 이게 뭐가 들어간지 일단 한번 보자. 자, 여우는 여우 앞에 무엇을 먹고 있죠? 그쵸. 피자가 보이네요. 피자 넣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No, I don't. I want pizza. 시작! No, I don't. I want pizza. 잘했습니다. 자, vegetable, 야채, 채소는 싫대요. 나는 피자를 원한대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선생님 차례네. 자,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라고 합니다. 자, breakfast의 뜻은? 맞아, 아침 식사였죠. 블랙퍼스트가 절대 아니고 breakfast, breakfast. 선생님이 다시 읽어볼게. 잘 들어봐.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당신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나요? 라고 하지요. 자, 그랬더니 I eat for breakfast 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 같아? 저 두루미 생각풍선 안에 보니까 적어도 왠지 vegetable 같은데 그쵸? 근데 vegetable 중에서도 무슨 vegetable일까요? B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쵸? broccoli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로 브로콜리를 먹어요 라고 해볼게요. 자, 빈칸에 broccoli 넣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읽어봐 줄게. I eat broccoli for breakfast.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eat broccoli for breakfast. 잘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따라한 거 맞지? 우리 역할극이야. 자, 그 다음에는요.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One more time.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Dessert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잖아. Dessert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디저트입니다. 후식이죠. So, what would you like for 하면은 무슨 뜻이었어? 당신은 뭐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당신은 후식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보자. B는 I'd like, please. 자, 여우가 지금 메뉴판에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 그쵸. 아이스크림을 가리키고 있네요. 짜잔! I'd like ice cream, please.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 I'd like ice cream, please.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습니다.
1: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food? Vegetabl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할게요.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food.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 체크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2: (목소리)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Snow day!
1: Yee! Double the fun!
2: Ha ha! Missed!
3: Ooh.

Oh!

니콜 선생님, 오늘 저희 집 컴퓨터가 고장났었어요.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이리저리 고쳐도 안 되더니 전원을 껐다 켜니 작동하더라고요. 된다! 작동해! 물건, 동물, 상황의 현재는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이럴 때 진짜 기쁘죠? 선생님도 일을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컴퓨터나 프린터가 고장났을 때는 반드시 껐다 켜보는 걸 먼저 해요. 보통은 그러면 고쳐지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동물 또는 상황의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 알아볼게요. Working. It's working. It's working. 자, 친구들 오늘은 문장의 주인공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은 물건이거나 뭐 동물, 식물이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을 표현할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 그리고 살 수 없는 것, 하나인 것 이렇게 표현할 때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it라는 표현을 써요. it. 우리말로 그것, 친구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it과 짝꿍이 되는 말이 필요해요. I am, you, we, they, are, he, she, 그리고 it는 짝꿍 되는 말이 is예요. It is는 그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뜻이죠. 요거 줄여서 it.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말을 붙여서 오늘의 문장 만들어 볼게요. It 그것은 이러이러하다. Working이에요. Work라는 것은 일하다도 되고 우리 친구들처럼 학생일 때는 공부하다도 된다고 했었죠. 또 우리가 물건이나 기계 얘기할 때는 작동하다, 동작하고 작동하다, 그 기능을 한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ing 붙였으니까 작동하고 있는, 작동하는 이런 뜻 되겠죠. 붙여서 It's working. 친구들도 해볼까요? It's working. It's working 이라고 하면 그것은 작동하고 있다. 된다!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Moving. Burning. Following us. 자,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봐야죠. 첫 번째 단어는 moving이에요. Moving. ing 보니까 친구들 뭔가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건 알겠죠? Move. Move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지우고 ing 붙여줘서 moving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또는 움직이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Moving. 두 번째 단어도 볼게요. 우리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뜻일까? Burning. Burning이네요. 마찬가지로 ing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구나 또 알겠죠. 그럼 이 앞부분을 볼게요. b 그리고 you are 만나서 그리고 burn, burn 이 불에 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ing 붙였으니까 burning이라고 하면 타고 있는이 되겠네요. 불 타고 있는 burning. 한번더 burning. 좋아요. 세 번째도 ing 단어인데 무슨 뜻일까?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following. following이에요. 조금 길죠, 친구들. ing 빼면 follow예요. follow. 이 follow는요, 따라오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오다. 소리 나는 대로 그리고 여기까지 follow. follow에다가 ing 이렇게 붙여서 following 하면은 따라오고 있는, 무언가가 따라오는 이런 뜻 되겠고요. 마지막 단어는 이 following과는 다르게 아주 짧은 단어예요. us. us는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우리라고 할때 we 기억날 거예요. we는요, 우리 문장에서 누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요런 뜻이고요. us는 우리를 또는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아마 처음 볼 테니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us 붙여서 us. 한번 더. us. good. 자,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메시지 보낸 친구의 말 그대로 해볼게요. 그것은 작동하고 있어. 그것은 된다. 기능을 하고 있어. 요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문장의 주인공이 그것이니까, it's,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 working. 붙여서 it's working. 한번 더. it's working. 한번 더. it's working.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은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뭐가 보고 움직이고 있어. 또는 뭐 이렇게 아파서 기절한 줄 앓은 동물, 이런 동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인다, 살아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쓸수 있는 말 만들어 볼게요. 우선 it 부분은 똑같겠죠. 움직이다라는 동작을 먼저 찾아야 돼요. 움직이다. move. 그죠? move. 여기다가 ing 붙여서 moving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있는이죠. 붙여서 it's moving. 한번 더. it's moving. 한번 더. it's moving.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막 엄마가 요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타고 있어. 타고 있어요. 어떻게? It's 우리 조금 전에 불타다 배웠잖아요. 그쵸? Burr 타고 있는 이니까 ing. Burning. 그죠? It's burning. It's burning. 마지막. 뭔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네.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어떻게? It's 따라오다. Following. 그리고 우리를 us. 조금 전에 배웠던 단어들 다 넣어주면 되죠. It's following us. It's following us. 좋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문장 모두 모아서 신나게 젠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It's working. It's working. It's moving. It's moving. It's burning. It's burning. It's following us. It's following us. It's working. It's moving. It's burning. It's following us. Yay!

It's working. It's working. It's moving. It's moving. It's burning. It's burning. It's following us. It's following us. It's working. It's moving. It's burning. It's following us. Yay! 오늘의 표현들 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 보고 알맞은 말 크게 외쳐봐요. 어? 엄마! 요리가 타고 있어요! It's burning! 어? 강아지가 길에? 아픈 건가? 다친 건가? 살아있나? 움직인다! 움직여! It's moving. 어? 저 강아지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를 따라오네. It's following us.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옳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리가 타고 있죠? 연기가 나요. It's or they're burning. 둘 중에 맞는 단어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3, 2, 1 정답은 맞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요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It's burn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잘 듣고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세 개의 카드 있어요. 순서대로 놓아서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Here we go. It's following us. It's following us.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친구들 찾을 수 있죠? 확인해 볼게요. It's following us. 그것은 따라오고 있어. 우리를. 이런 문장이죠. It's following us. 그림이 나타내는 문장을 고르세요. ABC 문장 있어요. 친구들 스스로 읽을 수 있겠죠? ABC 모두 읽어보고 정답 찾기까지 5 seconds. 5, 4, 3, 2, 1. 정답.

맞아요. 강아지가 길에 있어서 아픈가 움직이나 봤더니 움직이고 있어요. It's moving. 정답은 B.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문장의 주인공을 it로 삼아서 물건이나 동물 그리고 상황의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 배워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물건, 동물, 상황의 현재를 표현할 때는 it's 동작,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란 꼭꼭 약속!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1: 있잖아요, 샤이니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몸무게가 어머. 3kg가 늘었어요. 아, 진짜요? 어? 믿을 수 없다고요? 그게 사실인지 진짠지 궁금하다고요? 어, 진짠데?
0: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했던 말, 생각했던 그 말. 어, 그거 사실인지 궁금해. 샤이니쌤이 뭐? 일주일에 3kg가 쪘다고? 자, 이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인지 진짜 궁금하다. 과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잠시 후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볼까요?
2: 맞아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0: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 봅니다. 짠!
1: 이거는 사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쵸 여러분? 잘 보면 눈이 좀 이렇게 다르고, 그쵸? 뭔가 좀 달라요.
0: 보아하니 외계인인 것 같습니다. 외계인을 영어로 alien이라고 읽어요. alien.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봐요. alien. alien. Very good. And next.
1: Wonder. 여러분, 이 사람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턱 이렇게 괴고 뭔가 궁금한데 그게 사실일까? 궁금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요?
0: 맞아요. 뭔가가 궁금할 때, 알고 싶을 때 우리는 wonder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말해봐요.

0: Wander. Wander. Wander. Wander. Very good. And next. Doubt. Doubt. 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벽이 있어? 그런데 벽 한쪽에 Really? 야, 진짜? 과연 그럴까? 하고서 뭔가 좀 의심하는 듯한 말이 적혀 있죠. 맞아요. Doubt 하면 누군가 뭐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어? 진짜? 의심스러운데. 그럴까? Really? 진짜? 의심스러워? I doubt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친구들, 여기 D-O-U-B-T 이렇게 적혀있죠? B, 얘는 발음되지 않아요. Okay?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Doubt. Doubt. Very good. And next. Oh, shovel. Shove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친구들, 사진을 보면 우리 눈사람 친구가 요거 빨간 거 갖고 있죠. 뭐 하는 겁니까? 맞아요. 삽질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을 퍼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shovel 하면 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해봐요. Shovel. Shovel. Shovel.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단어, 어휘들을 쭉쭉쭉 정리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아,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aliens?
2: Yes, I did. I wonder if it is true.
1: I doubt it.
0: 네, 친구들 잘 들어봤나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샤이니도 몇 번 이런 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봐요. 자, A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1: Yeah,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aliens?
0: 이렇게 묻죠. 친구들, 자, 봐봐요.
1: Did you watch the news?
0: 너 그 뉴스 봤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 뭐 가끔씩 보잖아요. 그쵸? 야, 너 뉴스 봤어? 근데 뉴스는 뉴스인데 뭐에 대한 뉴스냐면
1: about aliens.
0: 자, 친구들, 우리 alien이라는 단어 어휘에서 살펴봤습니다. 누구? 붐! 그쵸, 외계인. 어, 야, 외계인에 관한 그 뉴스 너 봤니? 라는 질문이에요. 뭔가가 좀 흥미롭거나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꼭 그 다음날 야야 너 그 뉴스 봤어? 그 소식 들었어? 너 그거 봤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딱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두 번 따라서 말해볼게요.
1: Oh,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aliens?
2: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aliens?
3: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aliens?
1: Very good.
0: 야, 너 그 뉴스 봤냐?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Yes, I did. 어, 나 봤어. 나도 그 뉴스 봤다 봤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1: I wonder if it's true.
0: 라는 말을 하죠.
1: I wonder.
0: 자, 친구들, 우리 wonder. 배웠습니다. 무슨 뜻? 기억하세요? 궁금하다. 그쵸? 이러고 있던 분 기억나죠? 그게 진짜 그럴까? 궁금하네. 어, 궁금해. 자,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면 if it's true. 자, 친구들, 우리 if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까지 샤인이랑 같이 만나서 영어 하면서 제법 자주 나왔던 단어죠. 보통 어떤 뜻으로 썼어요?
1: 맞아요. 만약 뭐뭐라면
0: 이라는 말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1: 아니에요.
0: 여기서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 I wonder if blah blah blah
0: 하고 나오면 이거가 뭐뭐인지 아닌지가 나는 궁금해라는 말이에요. 즉
1: it's true.
4: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 아니, 외계인들이 뭐 어디에 나왔다, 어디에 출연

0: 확인했다라는 그런 뉴스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 이런 말인 거죠. 아하! 친구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I wonder if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아주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먼저 이 문장들 따라서 읽어볼게요. Oh, yes, I did. I wonder if it's true. Yes, I did. I wonder if it's true. Okay, very good. 자, 그렇다면 우리 I wonder if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문장들 더 많이 만나볼게요. How about this one? 이게 괜찮은지 좀 궁금한데요?라고 한다면 I wonder if it's okay. I wonder if it's okay. I wonder if it's okay. 괜찮은지 궁금해요. And next, how about this one? 아직까지 밖에 비가 내리나?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궁금한데? I wonder if it's still raining. I wonder if it's still raining. 지금 여기서는 밖이 잘안 보이는데 밖에 비가 아직도 내리나? 궁금하네. I wonder if it's still raining.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저기요, 제가 지금 모래를 여기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데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요. 당신의 그삽 빌릴 수 있는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 wonder if I can use your shovel. I wonder if I can use your shovel. 네, 친구들 잘했어요. 이렇게 I wonder if 뭐뭐인지 궁금해요라고 하는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뉴스 에일리언에 관한 그 뉴스 그거 진짠지 나 궁금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A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doubt it 이라고요. 자, 친구들 doubt 기억하세요? 우리말로 의심하던데 한마디로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아닐 거야, 그거. 사실 아닐 거야. 라는 거죠. I doubt it. 에이, 나는 그거 의심해. 아닐 것 같아. 야, 세상에 외계인이 어딨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따라서 말해 볼게요. I doubt it. I doubt it. 아닌 것 같아. I doubt it.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내용 쭉쭉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너그 에일리언에 관한, 즉 외계인에 관한 뉴스 봤어? Speak.
0: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aliens? 응, 봤지. 아, 그게 사실일까? 궁금해.
1: Speak. 에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Speak.
0: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둥둥둥둥둥둥. 주세요. 나와라.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아,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 아, 이거 오늘

0: I wonder if it's true. Very good. And the next question.
1: 아직 비가 오는지 궁금해.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죠.
0: I wonder, it's still raining.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3, 2, 1,
2: 뚱! Time's up. 자, 여러분, 정답은 다 같이.
0: That's right. If it's still raining,
1: 따라서 말해봐요.
0: Oh, I wonder if it's still raining. I wonder if it's still raining. I wonder if it's still raining. I wonder if it's still raining. Very good. And the last question.
1: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여기 삽을 들고 있네. 3, 2, 1, 띵!
0: Time's up. Okay, the answer is
1: 삽은
0: Shovel, woo! Very good.
1: 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이렇게 뭔가가 궁금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0: I wonder if
1: 다음에 주어 동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
0: I wonder if it's true.
1: 이 오늘의 미션 문장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씩 단어만 바꿔서 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 Okay, then see you next time. Bye-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명사절에 대해서 지금 쭉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명사절이 볼륨이 크다고 했죠? 오늘은 1학년의 거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책임지는 이 가주어 it과 진주어 tha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명사절의 일부이기 때문에 명사절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긴 구문인지 사진과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두 분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네요.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라고 되어 있습니다. it과 that이 보이는데 이 뒤에 구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뭔가 어떤 분이 뒤에서 잘못했어요 하고 있는 것 같네요.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it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that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머나, 뭔가 투표를 하고 있는 느낌의 사진이죠?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it과 that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생긴 문장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it과 that으로 쓰여져 있는 이 문장들 말이죠. 이거를 가주어랑 진주어라고 표현한다고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주어와 진주어 개념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명사절부터 좀 복습을 하지요.

자,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뜻하고요.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고 단수 취급을 한다. 이거는 명사 구도 똑같았습니다. 구나 절이나 이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세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한 개로 친다고 했어요. 자, 주어가 대절일 때 가주어잇과 진주어 대시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이 대시 가능한데 주어가 대절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영어는 앞이 긴걸 싫어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옛날에 문장의 형식 얘기할 때 영어에는 한국어처럼 조사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은느니가, 을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어만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좋아해 나는 너를 이렇게 단어 막 순서 바꾸는 게 한국어는 되지만 영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I like you만 되지. You, I like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자, 그렇다 보니 앞이 길면은요, 어디서 주어가 끝나는지 초조해져요. 우리는 조사도 없는데 어디가 주어의 끝이고 어디가 동사지? 막 듣는 사람이 불안해. 언제 동사가 나오는지 긴장해야 돼. 언제 본론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앞이 긴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빨리 본론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절이 주어인 경우를 싫어합니다. 아, 대절 주어 불편한데? 자, 그래서 대절이 주어인 경우는요. 대시 주어일 경우에 그냥 뒤로 빼버리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영어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언어니까 대신에 빈자리에는 it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때 it은 가주어, 가짜 주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빈자리에는 it을 그냥 슥 채워요. 이렇게 약간 슥 채워놓고 그 다음에 원래 주어였던 that은 맨 뒤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론이 나와. 일단 동사가 빵 나와. 그 다음에 that, 블라블라블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at he likes you is certain 하면은 그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뭐 이런 문장인데 that he likes you 한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나와요. 막 영어 사람들 불안해요. 언제 is, likes가 동사야, is가 동사야 막 불안한데 it is certain 하면은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는 거구나. 아, 확실한 얘기를 하는구나. That he likes you. 그가 널 좋아한다는 게 확실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그래서 앞이 길면은 뒤로 보내버린다. 이게 바로 it과 that 구문입니다. 자, 얘도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는요, that you're happy is obvious 입니다. 자, 근데 that you're happy 요게 너무 길어요, 주어가. 그래서 그냥 뒤로 빼고, it is obvious. 요렇게 넣은 겁니다. It is obvious. 이거는 명확하다. You're happy. 너가 행복하다는 건 명백하다, 명확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bvious가 명확한, 분명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It is obvious 하면은 딱 의미가 와닿잖아요. It is obvious. 그건 명확해. 확실해. 명확하고 확실한 얘기를 하는구만. 뭔데, 그게? That you're happy. 너가 행복하다는 거 말이야. 이해가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이죠? 자, 얘는요, 어때요? It is clear. 이것은 clear. 뭔가 이것도 명확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That we made a mistake.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게 명확하다. 그러니까 it's clear 하면, 아, 이건 명확해. 또 얘가 명확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뒤를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의 역할이다. it은 가주어, 주어 자리를 그냥 it으로 채워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이것은 중요하다. That everyone vote.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It's important to vote라고 쓰셔도 가능은 합니다. That 대신에 to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 원래 그 가주어, 진주어 배울 때는 사실 to를 진주어로 쓰는 거를 옛날에 먼저 배웠었어요.

0: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복습하고요. 자, 그래서 that을 주어로 쓸 수도 있고 to를 진짜주어로 쓸 수도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첫 번째,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한다. 이게 주어죠. 이거 자체가 모든 사람이 투표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it's important to vote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은 하지만 의미는 살짝 달라지는 게 되겠죠. 자, 교과서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마지막으로 짚고 문법 마칠 건데요. 진주어로 to를 쓸 때도 있고 that을 쓸 때도 있잖아요. 방금 봤듯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to 부정사는 구고, that은 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that절이 주어일 때는 주어랑 동사가 뒤에 쪼르륵 나오겠죠? to 부정사일 때는 그냥 구겠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둘다 공통점은 주어로 쓰기에는 너무나 긴 당신. 구든 절이든 주어로 오기엔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빼버리고 맨 앞에는 가짜 주어를 넣어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0: 자, 여기에서는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보통 it is 한 다음에 형용사들입니다. 그리고 that 하고 문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요 흐름을 잘 들어주세요.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Obvious that you're happy.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0: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0: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It is obvious that you're happy.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It's clear that we made a mistake.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It's important that everyone vote.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좌절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것을 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자, 이번에 좌절이라는 거를 frustrated라는 표현 우리 처음 볼 수도 있는데요. 좌절한 frustrated 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is obvious that you're frustrated.

자, 원래대로라면 that you're frustrated is obvious. 요게 문장이겠는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that you're frustrated를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는 it을 채워놓은 겁니다. 한번 더 읽을게요. It is obvious that you're frustrated. 좋아요. 다음 문장. 자,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것을 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라는 건데요. 자, 요것도 원래는 that we did something right is clear. 요게 문장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앞이 길기 때문에 that 이하를 뒤로 빼고 it's clear 요렇게 it이라는 가짜 주어를 앞에 내세운 겁니다. It's clear that we did something right. 한 번 더. It's clear that we did something right. Okay, great. 아주 좋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That students should read good books is important. 인데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that을 뒤로 빼고 앞은 it으로 채워줍니다. It'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딱 해주고 that students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It's important that students should read good books. It's important that students should read good books.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It's important. 중요하다. 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인데요. 자, 요거 어떤 어순이 맞을까요? 일단 명사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you 주어 tell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뒤에 거는 주어가 없죠. 그 다음은 영작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 it is certain that 다 줬는데 선생님이 그죠? It is certain that you must work har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it's clear. 이것은 명확하다. 자, 너의 노력이 나중에 결국에는 pay off. 뭔가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거는, 나중에는 결국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명확하다인데요. That이 맞을까요? To가 맞을까요? 이때는 뒤에를 살펴보면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절이니까 되시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It's obvious. 이거는 명백하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명백하다입니다. 이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는지를 보면 있죠? People 주어 respect 동사니까 마찬가지로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t's important that you tell the truth. It's certain that you must work hard. It's clear that your effort will pay off in the end. It's obvious that people respect hard workers.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명사절 대 중에서도 주어가 대절일 때 가주어의 진주어 대세 대해 배웠습니다. 영어는 앞익인 걸 싫어한다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절이 주어인 경우에는 that을 맨 뒤로 빼고 it을 그 자리에 채워서 가주어로 사용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아래 예시 문장을 보게 되면 that이라는 긴 주어를 맨 뒤로 빼고 그 빈자리에는 it을 채워넣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명사절 that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명사절 접속사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또 듣기 평가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 특정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5형식 동사 그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 문제는 대화를 듣고 여자의 계획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여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정보가 되는데, 이 유형의 문제는 뭐 문제 자체는 엄청 다양하게 물을 수는 있겠죠. 뭐 여자의 계획이라든지, 뭐 남자가 오늘 내일 할 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잘 들어보시고, 뭐 머리 자르기, 가발 사기, 파마하기, 머리 염색하기, 화장하기, 선택지 보니까 무언가 머리와 관련된 대화를 하겠구나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여자의 계획이에요? 여자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I'm getting tired of my hairstyle. I'd like to try a different look.
2: What do you have in mind?
1: Do you think pink hair will look good on me?
2: No, I don't think so. It won't match your skin color.
1: Okay, I'll just get a perm then.
2: That's a great idea. You'll look cute with curly hair.
0: 자, 여자의 계획이 뭐였나요? 머리와 관련된 거였는데,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는지, 여러분이 맞춘 정답이 맞을지,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영어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출발해 볼게요.
1: I'm getting tired of my hairstyle.
0: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I'm getting tired of. 이렇게 들렸어. 그쵸? I'm getting tired of my hairstyle. 이 문장인데요. 먼저 일단 tired가 여러분 눈에 딱 보이면 피곤한 거 아닌가? 무슨 뜻이지? 머리 스타일이 피곤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고민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get tired of 전치사가 중요해요. of를 쓰게 되면 이거는 뭐뭐에 질리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또 get 동사가 좀 형태, 상태 변화의 느낌이 있어서 getting tired of 그러면 질려간다. 아, 이거, 이 머리가 너무 질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나 지금 내 헤어스타일이 점점 좀 질리는 중이야. 이런 해석이었었던 거죠. 이어서.
1: I'd like to try a different look.
0: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들으셨나요? I'd like to try a different look. 이렇게 말을 했죠. 다시 한번.
1: Different look.
0: 그쵸? Different look. Different였습니다. 다른 이란 뜻의 형용사로요. Like to 하면 하고 싶다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좀 다른 모습도, 그러니까 다른 머리 스타일도 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2: What do you have in mind?
0: What do you have in mind?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야? 라는 뜻으로 어떤 머리 스타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들어보죠.
1: Do you think pink hair will look good on me?
0: 이거 잘 들으셨나요? 연음이 좀 많이 돼 있고 표현 자체를 모르면 좀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Will look good on me? 그래서 그런 미가 뭘까라고 고민될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Will look good on me?
0: Look good on me?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Look good on somebody 이었는데 누구에게 잘 어울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게 이제 연음이 좀 되면서 look good on me라고 들렸죠. 야, 분홍색 머리가 나한테 잘 어울릴 거 같니? 라고 상대편한테 물어보는 표현이었고요. 요 빈칸 다시 한번 네 단어 들어보죠.
1: Will look good on me?
0: 그렇죠? 그랬더니
2: No, I don't think so.
0: 글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 It won't match your skin color.
0: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안 어울릴 것 같은지. It won't match. 들으셨나요? Match. 동사로 어울리다. Your skin color. 너 피부색이랑 좀안 어울릴 것 같아. 핑크 머리는. 이런 말이 되겠죠.
1: Okay, I'll just get a perm then.
0: 들으셨나요? 세 단어. Get a perm then.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바로 파마를 하다란 뜻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세 단어.
1: Get a perm then.
0: Get a perm then.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Get a perm이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파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perm이고요. 정확한 영어 표현은 야, 그럼 나 그냥 파마나 할래 라는 뜻이었어요. I just get a perm done. 요거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표현을 못 알아들었어도 힌트가 한번더 나오긴 하죠.
2: That's a great idea. You'll look cute with curly hair.
0: 아마 요 형용사를 알아들었다면 아, 뭔가 추측해서 답을 맞췄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빈칸은 curly hair였는데요. 이 curly라고 하는 형용사가 바로 곱슬곱슬한 이란 형용사죠.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With curly hair.
0: 그쵸? curly hair였습니다. 야, 너 이렇게 구불구불한 머리 하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자의 계획은 파마하기 3번이 되겠네요. 다들 잘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5형식 동사 그첫 번째 총정리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대화문에서 여자가 아, 머리 스타일이 점점 질려가 라고 할때 be tired of 아까 정확하게는 I'm getting tired of my hairstyle.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개동사를 쓰면 뭐뭐해지다라는 느낌이 강조가 되고요. 그냥 비동사를 써서 be tired of 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만 바뀌었어요. be tired from 하고 뜻이 다릅니다. 요두 가지를 전치사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지 오늘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of는 방금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뭐뭐에 질리다, 싫증이 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she was tired of playing computer games all day. 이러 뻗어 있어. 뭐 하다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하다가. 요거 해석은 she was tired of playing computer games all day.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것에 질렸습니다. 싫증이 났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from을 쓸때 뜻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ired 원래 tired 하면 처음으로 피곤하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 그 뜻이 적용이 돼요. from을 쓸 때. be tired from. 그럼 뭐뭐로 피곤하다. 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was tired from writing letters to many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피곤했어요. 뭐 때문에 피곤했을까? writing letters. 편지 쓰는 거. to many people. 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야 돼서 피곤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So be tired of와 be tired from. 느낌이 완전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구분해서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5형식 동사의 첫 번째 총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이 5형식 동사는 오늘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총정리를 해야 될 만큼 좀 양이 많았거든. 왜 그러냐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결국은 핵심인데 되게 다양한 형태가 와, 이렇게. 여섯 가지 형태 나와요. 여기 두개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어떤 형태를 내가 써야 될지를 결정짓는 게또 동사들인데 이게 좀 종류가 정해져 있어. 이런 동사들은 주로 명사를 쓰고 막 이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동사와 형태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먼저 명사하고 형용사가 일단 보어의 기본 품사거든요. 주로 이제 5형식에서 명사를 쓰는 동사들은 많이 없거든. 대표적으로 뭐 call, name 하나만 더 쓰자면 뭐 elect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명사일 거 아니야, 목적어니까. 근데 목적격 보어에도 명사가 와서 명사를 명사라고 부르다, 뭐 이름 짓다, 선출하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또 동사들이 있어요. 뭐 명사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만들다 뭐 이런 동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쓰는 동사를 위주로 먼저 한번 쭉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이런 동사들이 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를 쓰는데 해석을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expect 목적어 to. 그래서 목적어가 투하기를 예상하다. 목적어가 투하기를 원하다. order 목적어가 투하라고 명령하다. advise 목적어에게 투하라고 충고하다. allow 목적어가 투할 것을 허락하다. tell 목적어에게 투하라고 말하다. ask 목적어에게 투할 것을 요청하다. 마지막 encourage 목적어에게 투하도록 격려하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할 건데 앞으로 할 것들이잖아. 우리 투부정사 파트 할때 이미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이런 애들이었듯이 마찬가지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를 쓸 때도 미래지향적 목적어의 앞으로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느낌의 동사들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투만 돼요. 그래서 다른 게안 된다는 걸 알아야겠죠. 문제가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투부정사만 되고 원형이나 ing 구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she wants me to wash the dishes. 그녀는 내가 설거지하길 원해요. 이 자리에 washing, washy 안 되고요. 마찬가지, my dad told us to study hard. 아빠는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때 tell이라서 to인데 뭐 이렇게 ing나 원형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to 앞에 not을 붙이면 하지 말 것을 충고하다. 일단 이런 해석이고요. 의사는 그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충고했다. 요거고요. 역시나 advise이기 때문에 not to가 되지 ing 구조는 되지 않는다. 원형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예요. 일단 mom 동사 자리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결국 출제자의 의도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를 쓸수 없는 동사를 한번 골라봐라. 뭐 이거겠죠. 1번 told. 이거 맞죠? 좀 전에도 나왔죠.

목적어에게 to하라고 말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2번, make 동사의 과거입니다. 얘가 일단 정답이에요. 아까 앞에서 본 바가 없고요. 이거는 목적어가 to하게 하다, 하게 시키다, 그렇게 하게 만들다인데요. 쌤, 그것도 뭐 똑같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시키는 거니까 맞지 않나요? 할수 있어. 그래서 얘를 다음 시간에 강조해서 배울 건데요. 미리 선택제 나왔으니까 얘는 미리 예고편을 말을 해주자면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특이한 거지. 사역 동사라는 애야. 잘 기억해 두시고 답이 나와 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ask는 목적어한테 to 하라고 요청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advise 목적어에게 to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뜻이었죠? 올수 있고요. 마지막에 order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목적어에게 to 할 것을 명령하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전부 다 to를 쓰는 동사 뭐만 빼고 얘만 빼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빈칸은 어법상 알맞은 거인데요. 자, 이번에는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칸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빈칸인 거지. 이제 동사를 잘 보면 되잖아. want입니다. 얘 누구랑 짝꿍이 많이 되는 동사였니? 앞으로 할 것을 원하는 거니까 to였잖아. 그는 원했습니다. 근데 누가? His dad. 그의 아빠가 to 할 것을. 이렇게 돼요. The books. 그래서 동사를 보니까 by인데 알맞은 형태는 3번밖에 없어요. To buy the books. 그래서 그의 아빠가 그 책들을 좀 사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This museum allows foreigners blank traditional Korean culture. 이 박물관은 허락합니다. 누가 뭐 하는 거? 목적어는 foreigners,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동사를 보셔야 되고요. allow 동사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가능한 동사였습니다. 정답은 4번밖에 안 돼요. 역시. 그래서 to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이렇게 되고 해석을 해보면 이 박물관은 허락합니다. 외국인들이 to experience 그러면 경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뭘? Traditional Korean culture.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 골라보죠. 1번. Tell him to do it at once. 자, 일단 동사 보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 확인해 보시고, 투부정사 맞고요. 해석은 그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해. 예, 명령문이네. 자, 그 다음에 at once. 이렇게 붙어 있으면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즉시 그것을 하라고 말하렴. 이런 문장으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The news made me angry. 요거는 어제 아까 make는 막 원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make가 종류가 좀 많단다. 그래서 얘는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보이죠. 왜? 보어 자리에 형용사도 당연히 올수 있거든. make가 그 동사 중에 하나고요. 해석해보면 그 소식엔 그 뉴스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형용사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Les asked me finding her glasses. 자, ask가 요청하다로 5형식 구조에서 해석이 되는데 이거 ing 절대 안 되고 뭘 쓰는 동사였니? 투부정사지. 그녀의 안경을 좀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네요. 4번은 Do you find English interesting? 자, 이것도 우리 find 동사 대표적인 5형식의 보어 자리 이렇게 형용사 쓰는 동사 중에 하나고요. 이 구조로 쓰일 때 find는 찾다 아니야, 얘들아?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너는 영어가 재밌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엔 The couple named their baby Jenny. 아까 왜 name은 명사를 보어에 쓸수 있는 동사였던 거 언급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그 커플은 그들의 아기를 제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석 잘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을 투로 고치는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어법

상 바르게 고쳐보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Our teacher advised us not speaking ill of others behind their backs. 자, 일단 표현이 speak ill of 이렇게 세 단어. Speak ill of something, somebody 이렇게 쓰면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다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험담하다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근데 앞에 동사가 advise야. 이거 목적어한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거든. 미래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ing 쓰면 안 되고, 그렇죠.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Speak, not speaking을 not to speak ill of others behind their backs.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남들을 욕하지 말라고 충고하셨어요. 그들의 뒤에서 남들 막 뒷담화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충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5형식 동사 첫 번째 시간 총정리해봤습니다. 아직 더 많은 동사들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5형식 동사 총정리해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Have a nice day.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드디어 우리 vocabulary에서 listening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listening clear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 듣기 평가. 자, 우리 1학기에 그다음에 2학기에 나눠서 보는 듣기 평가 시험 있죠? 그 듣기 평가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 자, 실전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집중하고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 바로 실용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팁이니까 끝까지 집중하고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계산 문제의 출제 의도를 빠르게 보고 갈게요. 일상생활에서의 숫자, 잘 들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단어를 배울 때 숫자를 먼저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다른 외국어 학습에서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숫자 인식의 중요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숫자를 잘 알고 있는지 해당 언어로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대화에서 언급된 숫자를 메모한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듣기 평가 감독을 얘들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집중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점점 약간 자세가 좀 느슨해져요. 점점 느슨해지다가 중간 부분 좀 넘어서 계산 문제가 오면요. 학생들이 일제히 집중하면서 이렇게 몸을 책상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친구들은요. 눈을 감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쓰면서 듣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얘들아 이 계산 문제만큼은요. 반드시 쓰면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숫자를 시험지 여백에다가 메모하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듣기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혼동해 하는 그런 숫자 발음을 볼게요. 먼저 30, 30이란 단어와 13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30은 30을 말하고 13, 자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13으로 발음이 되면은 13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이 30, 13. 선생님, 이게 그렇게 헷갈리는 건가요? 실제 시험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로 이런 단어 혹은 50, 15, 60, 16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혼동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발음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영어 듣기 평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 영어를 주로 쓰는 이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가 주로 화폐 단위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 달러 읽는 것에도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방법 알려줄게요. 5.35. 자, 봤을 때 앞에 있는 게 바로 5달러, $5가 되는 거고요. 뒤에는 35센트가 되는 건데 흔히 1달러 정도를요, 1,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100센트가 1달러이거든요. 그러니까 35센트라고 한다면 편의상 한 350원, 이 정도 좀 넘는 그런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 6,000원 정도? 약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 달러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걸 읽는 방법은 $5, 그리고 뒤에 35센트이기 때문에 $5, 35센트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5.35. 자, dollars를 빼고 5, 35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부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팁은 이거예요. 자, 대화에서 언급된 숫자를 메모한다. 자, 선생님이 교실에서 듣기 평가 감독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다가 점점점 듣기 문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같이 긴장이 풀리면서 조금 느슨한 자세를 보이다가 띵동 하고 계산 문제가 오면 우리 친구들 다시 이렇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떤 친구들은 눈을 감고 듣기 평가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쓰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이 부분에서 이 영역에서는요. 반드시 시험지 여백에 숫자를 꼭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사칙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요, 기억하는 게좀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들리는 대로 전부 다꼭 기억을 하면서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그 숫자를 잘 듣고 쓸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같이 가볼게요. 세 자릿수 이상 읽기. 자, 우리말에서도 134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영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100은요? 100은요? 그렇죠. 100이라고 하고, 34는 34라고 하죠. 그래서 134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321. 우리말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2000이니까 2000. 그렇죠. 1000은 1000이니까 2000, 그리고 321, 이렇게 322을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조금 더 숫자의 범위가 커져서 100,000이라고 하면 10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0,000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요, 실은 21, 24, 52, 56 이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 단어가 조금 헷갈려요. 자, 그런 친구들은요, 우리 흔히 인터넷에도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고, 1부터 100 어떤 스펠링 혹은 English word를 치시면은 수치별로 나와 있는 단어들, 일종의 표가 뜹니다. 그걸 보고 반드시 숫자를 먼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혹시 잘 찾기 힘든 친구들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링크 같이 연결해서 올려드릴게요. Right? 오케이. 자, 두 번째 핵심 전략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문제에는요, 주로 등장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마치 시험 문제 푸는 건요, 선생님 생각에 게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자, 내가 게임할 때 어떤 것들이 나온다, 어떤 부분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라고.

게임에 임하면 당연히 내가 마음 편하게 쉽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겠죠. 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확실히 등장하는 것들을 내가 이미 알고 듣는 것과 그냥 모르는 상태로 듣기 평가에 임하는 거랑 분명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자, 듣기 문제에서는 전형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먼저 구매 품목. 자, 다시 한번 계산 문제는요. 실용적인 어떤 듣기,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이는 그런 대화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품목이 등장하게 되고요. 개수가 나옵니다. 자, 저는 이게 몇 개가 필요해요? 아니요. 저 그냥 하나 뺄래요. 이런 식으로 개수가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요. 할인도 등장하게 되는데 전형적으로 많이 나온, 역대 기출에서 많이 나온 부분들을 보니까 10%의 할인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1달러짜리를 5개 산다라고 하면 5달러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5달러에서 10% off라고 한다면 5달러에 10%이니까 당연히 0.5가 빠지게 되는 거죠. 4.5달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정보를 요약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계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맞아요. 동시에 들으면서 계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자, 하지만 우리 확실히 뭐다? 주로 계산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빈출 단어로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실전 꿀팁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듣기 평가에서 original price가 들렸으면요. 원래 가격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asonable 이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의미는요. 비싸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비싸지 않은, 그래서 뭔가 적정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motion 이라고 하면요. 행사 혹은 판촉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판촉이라고 했을 때 판매 촉진을 판촉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프로모션입니다. 몇 퍼센트 할인입니다. 라는 말과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이제 빈출 표현으로 갈게요. It totals. 자, 원래 우리가 total 혹은 total이라고 하면요. 동사로도 총 합계가 얼마가 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t totals $100라고 하면 아, 이건 합해서 100달러예요 라는 그런 뜻이고요. 다음 표현 these are $5 each. 자, 여기서 each라는 표현이 포인트죠. 자, each는요. 맞아요. 각각이라는 뜻이어서 이건 각각 $5예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it's on sale now. It's on sale now 라고 하면요. 지금 할인 판매 중입니다. 자, 이건 애들 너무 쉽다. 그치? 뭐 때문에? 맞아. 우리말에서도 흔히 sale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be on sale. Be on sale. Something is on sale 이라고 하면요. 아, 이게 지금 할인 중이구나. sale 중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You get a 50% discount of the total price. 자, 여기서 보았을 때 discount, 맞아요. 할인이란 뜻이고요. The total price는 전체 금액에서 50% off, right?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것만 조정이 된다? 맞아요. 여기서 숫자가 조정이 돼서 you get a 20%, you get a 1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조정이 되고요. 이 표현들 정말 듣기 평가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 I have a 10% discount coupon.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쿠폰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도 쿠폰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원어민 친구들 중에서 이걸 발음한 걸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쿠폰이라고 발음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 어떤 원어민 친구들은 쿠폰으로 발음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챙기시면 좋겠고요. 뜻은요 이거예요. I have a 10% discount coupon이라고 하면요. 10달러짜리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우리 쉬어가기. 자, 우리 앞에서 쭉 Into the World 했었는데요. 자, Into the World랑 비슷한 부분입니다. 자, 슬기로운 영어 듣기 코너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자, 숫자를 읽을 때 영국과 미국에서는 약간 다른 규칙이 있어요. 자, 그게 뭔지 볼게요. 자, 원래 영국에서는요. 숫자를 읽을 때 그 마지막 수식 이전에 and를 써서 말하는 관습이 있지만
미국의

0: 한국에서는요, 주로 생략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352 같은 경우에 300이니까 300으로 가는 거 맞고요. 50이니까 52가 맞는데, 주로 영국에서는 어떻게 쓴다? 맞아요. 주로 영국에서는 마지막 52 앞에 and를 이렇게 넣어서 352 이렇게 말하는 관습이 있대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흔히 어떻게 한다? 그냥 and를 쓰지 않고 352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플러스 한 가지 팁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달러 표시를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써도 맞고요. 아니면 달러 표시를 이렇게 써도 맞는데, 주로 화폐 단위를 쓰실 때는 이렇게 숫자 뒤에 쓰는 게 아니고 숫자 앞에 쓰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았을 때 어떤 걸쓸 때는 이렇게 단위를 어디다 쓰자? 이렇게 숫자 앞에다가 쓰자. 이 부분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영어 듣기 팁. 첫 번째로 한번 다뤄보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부분 볼게요. 자, 이제부터 실전 프랙티스,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쌤이 지금 들려줄게요.
1: Good morning, Janet.
2: Good morning, Tom. Today's vegetables look good.
1: Yes, I got them this morning from the farmer I deal with. The cucumbers are just $1 each.
2: Great. I'll take 10 of them.
1: All right. What about carrots? They're probably the best harvest of the year so far.
2: Oh, good. I want some. How much are they?
1: They're 60 cents each. How many do you want?
2: I want 5 of them. Here's my credit card.
1: Okay.
2: And can you check my membership points?
1: Wait a second. You have 2,000 points, which is equal to $2. Would you like to use them with this purchase?
2: Yes.
0: 자, 함께 해설해 볼게요. Good morning, Janet. Good morning, Tom. Today's vegetables look good. 자, 아마 두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이인가 봐요. 일단 인사말 나누고 있고요. 오늘 채소들이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Yes, I got them this morning. 자,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From the farmer I deal with. 내가 거래하는 농부한테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아무래도 남자는요, 뭔가 채소를 파는 사람인가 봐. 뒤에 볼게요. The cucumbers are just $1 each. 봐봐. 자, cucumber는 오이죠. 자, 오이는 얼마다? 맞아요. 각각 1달러입니다. 라고 숫자를 얘기하고 있죠. 일단 1달러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Great, I'll take 10 of them.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I'll take 10 of them.
0: Right, I'll take 10 of them 이라고 하면 오이를 10개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하나가 1달러니까 1달러를 10개 사면 얼마? 그렇죠, 10달러가 되겠죠. 자, 일단 10달러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뒤에 함께 들어볼게요. Alright, what about carrots? 자, carrots은 당근이죠. 당근은 어떤가요? 당근은 어떠세요? They are probably the best harvest of the year so far. 자, 여기에서 harvest라고 하면은 수확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오이에 이어서 지금 당근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근들이요, 올해 best harvest, 최고의 수확물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당근 홍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Oh, good. I want some. 아, 저몇개 원해요. How much are they? 자, 여기서 they라고 하면 당연히 뭐죠? 그렇죠. Carrots. 당근들이죠. 당근들 얼마나요? They are 60 cents each. 자, 여기서 60 cents를 볼게요. 우리가 1센트, 10센트, 100센트를 보았을 때 10센트를 얘들아 한 100원 정도, 약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센트, 60센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한 600원 정도, right? How many do you want? 몇 개를 원하세요? 자,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자, 우리 앞에 했던 거, 오이 10개, 10달러 기억을 하고, 당근 여자가 몇 개를 사려고 하는지 뒤에 볼게요. I want five of them. I want five of them 이라고 하면 다섯 개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60센트짜리를 다섯 개를 원하면 요고 30 맞아요. 300센트가 되는 건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 100센트가 1달러. 자, 그러니까 300센트는 당연히 3달러가 되겠죠. Right? 자, 3달러 기억을 하면서 I want five of them.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want five of them.
0: 네, 앞에서는 I'll take 10 of them 이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I want 5 of them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Here's my credit card 라고 하면 신용카드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나.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지금 써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yes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오이를 산다고 얘기했었고, 당근까지 하면 13달러인데, 2달러를 차감해서 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 정답 뭐다? 13 빼기 2는? 그렇죠. 11달러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was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어근 duc의 의미는요, 맞아요. lead, 무언가 이끌다라는 뜻이었었죠. Very good. 자, 그리고 오늘의 was quiz는 이겁니다. 자, 듣기, 계산 문제에서는 숫자 메모가 필수적이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listening clear 팁으로 준비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Four time. 네,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자, 그러자 케빈이 It's important to get plenty of rest sometimes. 가끔은 이렇게 푹 쉬어줘야 되는 거야. 대신 I will let you have the remote. 대신 뭐 리모컨은 너 갖게 해줄게 라고 케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리모컨? 레미콘? 레미콘? Is that a truck? What's that? 어? 리모컨? 레미콘? 트럭을 준다고? 그게 뭐야? 그러자 케빈이 Oh no, is remote Konglish too? Is remote Konglish too?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a remote control? 혹시 리모트 컨트롤 얘기하는 거니? That's a funny way to say it. 어, 정말 그렇게 발음하니까 웃기다. 그렇죠. Remote. 저희가 아는 리모컨은 외국에서는 리모컨이라고 안 하고요. Remote control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줄였죠. Remote. 원래는 remote control. 꼭 외워두세요. 그러자 케빈이, wait, how about aircon? Do you know what's on aircon is? 혹시 에어컨이란 뜻도 알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생각을 해보죠. Air conditioner? 그렇죠. 에어컨은 똑같이 air conditioner이라고 하십니다. 에어컨은 안 씁니다. Air conditioner. 꼭 외국에서는 air conditioner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 케빈이 Good job! So smart! 잘했어. 정말 똑똑해. You're such a fast learner. 정말 빨리 배우고 습득하는구나.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this is so fun. 어, 정말 재밌다. Ask me something else. 다른 것도 물어봐줘. 그러자 케빈은 어, 뭔가에 빠져있습니다. 오, 아이돌 그룹에 빠져있군요. 케빈, 케빈! Can you see this is more important? 이게 더 중요하다고? Oh, sorry, but I have to control the remote control. 미안하지만 리모컨은 내가 갖고 있을게. What? Gosh, you're hilarious! 아, 너 정말 웃기다. 네, 여러분. 정말 웃겼죠? 저도 웃겼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Hello! Hello! 제이미, 나랑 주말에 야구하러 가지 않을래?
1: Oh, no!
0: Why? 일정 있어?
1: 아니, 나 그냥 잘 거야. 난 자는 게 좋아.
0: Oh my god.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니?
1: 어, 난 자는 게 좋아.
0: 일어나. 그렇죠.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1: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0: Very good. 자, 응용해봐서 Is this how you spend your money? 너 이렇게 돈을 허비하는 거야. 그렇죠? 시간이 아닌 money, 돈이죠? Is this how you spend your money? 따라해볼까요? 원 모어 타임. 발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이죠? Time. 그리고 응용해서 Is this how you spend your money까지 배워봤습니다. 재밌었죠?
1: Yeah!
0: 오케이.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복습해보고 커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It's the weekend. Why are we home? Let's go out.
3: Look at the weather outside. We need to stay home on a day like this. Let's watch TV and eat some snacks.
2: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Ugh, what a waste of time.
3: It's important to get plenty of rest sometimes. I'll let you have the Remocon.
2: Remocon? Is that a truck?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on series 시작을 알렸었죠, 우리? on이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쫘라라락 단어들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Teammates must be able to rely on one another. 팀원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 To be honest, that depends on the type of people you are with.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너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달렸지. Exactly. That's why we should surround ourselves with good people. 정확해. 그게 왜 우리 주위를 좋은 사람들로 싹 둘러싸이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지. 자, 이번 대화는요. 어떤 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있을 수 있을 법한 대화였어요. 뭔가 축구 동아리, 축구팀, 막 야구팀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팀원들을 구성할 때 혹은 우리 뭐 조별 수행평가 팀원들을 구성할 때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 잘 맞는 사람들끼리 구성해야 된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대화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rely on과 depend on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요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듯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요 두 단어 굉장히 내신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rely on입니다. rely 자체가 뭔가 믿어요, 믿습니다. 이런 신뢰하다의 의미를 사실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on이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한테 신뢰가 착붙.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나는 그 사람 완전 착 믿어, 완전 믿어, 신뢰하다. 혹은 완전 믿어가지고 거기 착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의지하다 라는 뜻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지금 다이얼로그가 나왔었는데 팀원들은 must be able to,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rely on one another. one another은 서로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 다 의미가 통하겠죠, 여기서. 자, 두 번째로 아주 클래식한 예문입니다. All kids, 모든 어린이들, 아이들은 rely on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에 의지한다.

부모님을 신뢰한다. 뭔가 이렇게 착붙 안 떨어지는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rely on의 뜻이었고요. 자, 두 번째가 depend on인데 지금 요 뜻을 보면 아까 rely on과 같은 뜻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거나 학교 교과서에 보면 rely on과 depend on은 둘이 유의어 관계예요. 즉, 뜻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depend on만이 갖고 있는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뭐에 달려 있다예요. 그러니까 정리라면 rely on, depend on 둘다 의지하다란 뜻은 있어요. 그런데 depend on에는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rely on이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신뢰, 믿어요, 의지해요, 이런 걸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 달려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예요. 그거는 뭐에 달려있다? 너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달려있다.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네요. 여기 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달려있는 요런 그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예문 교과서에 나옵니다. It depends on what you think. 그것은 달려 있어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pend on만이 갖고 있는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해석을 기억하고요. 교과서도 주로 depend on은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이걸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볼 경우엔 이런 예문이 나올 수 있겠죠. They, 그들은 do not depend on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의 예문인데 여기에 depend on 대신에 rely on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의지하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신뢰하다와 같이 가는 rely on을 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둘이 유의어 관계인 거고요. depend on만의 특별한 뜻이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rely on 신뢰하고 의지해. Depend on 똑같이 의지한다는 거 있지만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보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이제 퀴즈 풀어볼 시간입니다. 네 문제가 나갈 거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내 조언을 신뢰하니 그들을 위해 모범을 보여라. 자, 신뢰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신뢰하다라는 뜻? 그쵸. rely on. 요렇게 돼야겠죠. 요 위에 set a good example 이라는 말 있잖아. 요게 바로 모범을 보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좋은 예시가 탁 세팅이 되어 있어. 그게 바로 모범인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rely on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자, 의지할 사람입니다. 의지. 뭔가 신뢰하고 의지할 사람? 그쵸. rely on 쓰면 되고요. 요 경우에 요거 depend on 써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rely on이 조금 더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자. After his parents died, he had no one to rely on. After his parents died, he had no one to rely on. 좋아요.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었고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성공은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 유명한 명언입니다. 자, 뭐뭐에 달려있다? 그쵸. depend인데 그냥 depend가 아니라 depends. s 꼭 쓰셔야겠죠. 주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문 유명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네가 그 영화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너의 선호도에 달렸지. 뭐뭐에 달렸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뭐에 달렸어? 그쵸. depend on인데 여기서도 s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 주어가 절이잖아요. 구나 절 혹은 뭐 동명사 이런 주어들은 단수 취급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꼭 s 쓰셔야 되는 거 기억하고요.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0: 그거 써 맞출게요.
1: Teammates must be able to rely on one another. To be honest, that depends on the type of people you're with. Exactly. That's why we should surround ourselves with good people.
0: 자, 이렇게 우리 On Series 두 번째 편이 끝났습니다. On에 대한 이미지 계속 기억해야겠죠? 착붙, 그리고 계속 뭐뭐하다 라는 이 두 가지 기억하고요.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두 표현 봤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On Series 계속 공부할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능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ed. B-E-D. Bed. Bed. Closet. C-L-O-S-E-T. Closet. Closet.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
0: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bedroom, 침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와우! 여러분, bedroom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같이 영어로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bed, 침대예요. 당연히 침실에는 침대가 있어야 우리가 푹 쉴 수 있죠. 영어로 bed. 그 다음은 closet. 옷장이란 뜻이에요. We put our clothes in the closet. Next is bookshelf. 책장 또는 책꽂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bookshelf에 book이 많이 들어있나요? 자,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침대, bed. 입모양을 작게 만들고요. 아주 짧은 단어예요. bed. 바로 그거예요. 옷장, closet. One more time. 발음을 내보세요. closet. Good job. 책장, 책꽂이, bookshelf. Let's say it one more time. bookshelf.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bed. bed. closet. closet. bookshelf. bookshelf.
0: 이제 예문을 같이 볼게요. Our first sentence.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침대를 정리했니? 친구들, 침대를 정리하다. 우리 이 단어를 한번 배워볼게요. Make the bed 또는 너의 침대, make your bed, 정리하다란 뜻이에요. 생소하죠? 여러분, 같이 말해볼까요?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Good job! Next, her closet is full of clothes. 그녀

0: 옷장은 옷으로 가득 차 있다. Oh, do you go shopping every day? 자, closet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Now it's your turn. Her closet is full of clothes.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I organized the books on the bookshelf. 나는 책장에 책을 정리했다. 친구들, organized는 정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On the bookshelf. 아까 배웠죠? 책장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Book이 들어가 있으니까. Now it's your turn. 한번 들어볼까요? I organized the books on the bookshelf. Excellent.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Lamp. LAMP. Lamp. Lamp. Blanket. BLANKET. Blanket. Blanket. Pillow. PILLOW. Pillow. Pillow.
0: Okay, what else is in our bedroom? Oh, there is a lamp. 램프가 있죠? 램프 또는 등이란 뜻이에요. 램프가 있어야 컴컴한 방이 활짝 켜져요. Lamp. Next is blanket. 이불이란 뜻이에요. It looks very soft. 이불, 영어로 blanket. 그 다음은 pillow, 베개란 뜻이에요. We need a pillow to sleep, right? 꼭 필요해요. Pillow.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램프, 등, lamp.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Lamp. Excellent. 이불, blanket. One more time. 끝에 t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볼까요? Blanket. Excellent. 베개, pillow. 자, 끝에 o 발음을 내보는 거예요. Pillow.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Lamp. Lamp. Blanket. Blanket. Pillow. Pillow.
0: Okay, let's learn some more sentences together. Can you turn on the lamp? 등 좀 켜줄래? It's dark inside. 깜깜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뭐를 해줄래? 뭐뭐를 해줄 수 있어는 can you 무엇 무엇이에요.

0: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키다는 turn on이에요. 신기하죠? It's your turn. Can you turn on the lamp? 잘했어요. Next. Please use this blanket in winter. 겨울에는 이 이불을 쓰세요. 자, please가 나왔으니까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Use this blanket. 이불이었죠? 언제? Winter. 겨울에 꼭 쓰라는 얘기예요. Now it's your turn. Let's practice together. Please use this blanket in winter. 와우,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I need a soft pillow to sleep well. 나는 잠을 잘 자기 위해 부드러운 베개가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comfortable 하게 잘수 있죠. comfortable은 편안이란 뜻이에요. 자, soft는 부드러운이란 뜻이고요. To need a soft pillow to sleep well.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Bed, bed. Closet, closet. Bookshelf, bookshelf. Lamp, lamp. Blanket, blanket. Pillow, pillow.
0: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오늘은 침실, bedroom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수업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I decided blank Japanese every day. 나는 매일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빈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우리 저번에 공부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거 동사에 ing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선생님? 그치. 맞아요. 동사에 ing 형태를 붙여서 동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ing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를 써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투부정사는요. 동명사처럼 동사가 변신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훨씬 더 능력자예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까지 세 친구의 역할을 한 번에 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능력자다. 일단 형태부터 보시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줘요. 동사에 꼬리가 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앞에 to를 붙여서 써줬네요. 먼저 명사 역할을 할 때는요. to study is fun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뭐뭐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I have a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이 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인지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뭐뭐 할 하는이라는 뜻을 가져요. 부사로 쓰일 때는요. I went out to buy some milk. 나는 우유를 좀 사러 밖으로 나갔다. 우유를 사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부사로 쓰이는 to 부정사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우리 명사로 쓰이는 to 부정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to 부정사의 부정문을 쓸 때는 to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되고요. 이 to 부정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우리 목적격 인칭 대명사 알고 있죠? him, her, me와 같은 그런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주어 역할하는 to 부정사부터 볼게요.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적어줘요. To exercise every day keeps you healthy. 매일 운동하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때 주어 자리 to exercise every day. 투부정사 구가 쓰였죠? 투부정사 구가 주어니까 동사는 keep이 아니라 keeps, 단수 형태로 적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투부정사 구 주어는 너무 길다. 맨 뒤로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구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면 주어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대신 가주어 is을 채워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is을 써주고 진주어는 맨 뒤로 가는 이런 형태의 가주어 구문이 만들어졌어요. 가주어 is을 쓰고 투부정사 구 주어를 맨 뒤로 보내준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I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주어 it, 그 다음에 진주어 to가 뒤로 갔어요. It is necessary for us to leave now.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for us 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가주어 구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일 때는 가주어 구문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퀴즈. 다음 문장을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라고 하는데요. To drink enough water is important. 진짜 주어 투부정사구를 맨 뒤로 보내주면 되겠다. 그쵸? 대신에 앞에는 it, 가주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It is important to drink enough water.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입니다. 2번, to swim here at night is dangerous. 여기서는 주어가 밤에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구 주어를 뒤로 보내고 대신에 가주어 is을 써줄게요.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a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밤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3번, to arrive on time was difficult for us. 이번에도 진주어 뒤로 보내주고 가주어 is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비동사 was 앞에까지 뒤로 보내주면 되죠. It was difficult for us to arrive on time. 이때 for us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어려웠다. 자, 그다음 투부정사는 목적어 역할도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었듯 투부정사가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want, 원하다, hope, 바라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expect, 기대하다, need, 뭐할 필요가 있다, wish, 바라다, promise, 약속하다. 자, 이 동사들은요,

계획하다, 결심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다, 앞으로 뭐할 필요가 있다, 바라다, 앞으로 뭐할 것을 약속하다. 다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She hopes. 그녀는 바란다. 무엇을요? To visit Paris. 앞으로 파리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죠. We need to study more. 우리는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need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해요. 자, 그러면 퀴즈.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I want blank home early.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왔어요. go, 가다, 동사 그대로는 목적어 자리에 쓸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want, 원하다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니까요. 그래서 I want to go home early 이렇게 써주면 나는 집에 일찍 가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2번, they decided blank Jeju Island. 그들은 결정했다. 무엇을? 제주도를 방문할 것을요. 자, 그러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목적어 자리 채워줄 건데요.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는 앞으로 뭐할 것을 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미래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줍니다. They decided to visit Jeju Island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문장의 보어 자리에도 쓸 수가 있어요. His dream is to become a pilot. 그의 꿈은 무엇이래요? To become a pilot.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주어는 his dream. 동사는 is. 보어 자리에 to become a pilot. 조종사가 되는 것. to 부정사 구가 쓰였어요. Their goal is to win the game. 그들의 목표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To win the game. to 부정사 구가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그럼 퀴즈. My plan is. 자,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빈칸이 있는데요.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이 보어 자리, travel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travel을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보어 자리에도 쓸수 있죠. My plan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계획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his hope. 그의 바람은, 그 다음 is, 비동사가 나왔어요. 뒤에는 주어인 his hope, 그의 바람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죠. 자, 보어 자리에 동사인 pass를 그대로 써줄 수는 없으니 to pass, to pass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의 바람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His hope is to pass the exa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I decided blank Japanese every day. 빈칸에 채워볼게요. decide, 결정하다의 과거형. decided가 동사 자리에 왔는데요. 앞으로 뭐할 것을 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decide는 목적어 자리에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to 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I decided to study.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단어를 막 쓰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되면 배운 단어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단어를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포텐 영단어에서는 이 단어가 쓰인 핵심 예문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단어가 쓰인 맥락까지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교에는 춤 동아리, 농구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처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의 회원인가요? 아니면 새로 가입해보고 싶은 동아리가 있나요? 오늘은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 오늘 학습 목표에서 읽어본 것처럼 오늘은 다양한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join, join인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써볼게요. J-O-I-N. 자, 이렇게 쓰면 join, joi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join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함께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좀 그럴 때 나랑 같이 하자 라고 말할 때 이 joi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뜻 말고도 가입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단체나 팀과 함께하다 라는 의미로 이 가입하다 라는 의미도 정말 자주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빈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첫 번째, Will you join us? Will you join us? 라고 했어요. 자, 우리랑 뭐 할래? 함께 할래? 혹은 같이 할래? 이런 의미가 되겠죠? Will you join us? 우리랑 함께 할래?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도 같이 살펴볼게요. I want to join the school's basketball team. 자, 여러분, basketball team이라는 건 농구팀이죠. 나 농구팀에 join하고 싶어. 이 말은 나 농구팀에 뭐 하고 싶다? join, 가입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join의 두 가지 의미는 교과서에 모두 중요하게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club, 동아리라는 단어 같이 한번 먼저 써볼게요. club, C-L-U-B.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club, 스펠링은 별로 안 어렵죠. 이 club이라는 단어는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이 동아리를 우리가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아리에 속해 있나요? 요즘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동아리가 많던데 뭐 예를 들면 힙합 클럽, 힙합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사커 클럽, 축구 동아리, 그리고 volunteer 클럽 하면 자원봉사 동아리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 중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의 회원인지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이 동아리라 leader, 네, leader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lead라는 부분이

어떤 단체나 모임을 이끌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는 이 are을 붙여서 이끄는 사람, 리더라는 의미로 leader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want to join the dance club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dance club에 밑줄 쳐볼게요. 춤 동아리가 되겠죠? Dance club은 춤 동아리. I want to join the dance club이니까 나는 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adminton club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동아리가 되겠죠? I am the leader of the badminton club 하면 나는 배드민턴 동아리의 리더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쌤이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동아리에서 이끄는 사람, 리더가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 구성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member입니다. member은 구성원이나 회원을 의미해요. 어떤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member이라는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바로 써볼게요. member. M E M B E R. 읽을 때는 member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member이 들어있는 핵심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he is a new member of our club 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new member 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 동아리의 새로운 멤버야 라는 것은 새로운 회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We have four members on our tea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팀에는 four members, 4명의 멤버가 있대요. 4명의 회원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죠? 먼저, 동아리에 가입하다라는 의미로 join 공부했고요. 또, 동아리라는 단어, 네, club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member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았어요. 자, 이 동아리라는 주제로 배운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꼭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념.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에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다양한 스포츠의 역사 그리고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와우,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뭐가 보이죠? 우주복인가요? 우주선인가요? 꼬불꼬불한 길도 보이고 과연 오늘의 스포츠는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봅슬레이! 우후! 좋습니다. 봅슬레이에 관련된 다양한 역사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봅슬레이는요, 브레이크와 핸들이 있는 원통형의 썰매를 타고 경사면의 얼음길을 미끄러지듯이 쭉 활주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봅슬레이는요, 1924년 제1회 사모니 대회에서 4인승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봅슬레이, 이 썰매 앞과 뒤쪽에 강철의 날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앞쪽을 앞 러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뒤쪽을 뒷러너라고 합니다. 이 러너는요, 썰매가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줍니다. 러너, 활주 날, 러너, 주자라는 뜻을 가진 러너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 봅슬레이 뒷부분, 이 날개처럼 생긴 이 부분을 바로 핸들이 있는데요. push handle이라고 부릅니다. push, 말 그대로 밀다. 자, 이 푸시 핸들을 밀어야 봅슬레이가 쭉 잘 나가겠죠. 출발할 때 이 썰매를 이렇게 밀 때 푸시 핸들 꼭 필수입니다. 좋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세 번째, 이 앞부분 썰매에 선수들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그래서 덮개도 있는데요. 이 덮개를 카울링이라고 부릅니다. 카울링, 특히 항공기의 엔진 덮개처럼 생겼죠. 카울링.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봅슬레이에서 필수인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Sled, 썰매. Sled, 썰매. Pilot, 조종수. Pilot, 조종수. Brakeman, 제동수. Brakeman, 제동수. 네, 첫 번째 표현 단어는 뭘까요? Sled, sled, 썰매, 썰매입니다. 자, 봅슬레이는요, bob and sled, 붙인 단어이죠.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모습, bob과 썰매, sled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자, 문장 볼게요. Bobsled is a combination of bob and sled. 말 그대로 bobsled는 bob과 썰매, sled의 합성어이다. 꼭 외워주세요. Bobsled. Sled, sled, sled. 자, 두 번째 단어. Pilot. 조종수, 조종사, 조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Pilot. 자, 봅슬레이에서 조종수는요, 썰매 앞에 앉아서 조종대를 연결된 로프를 당겨 썰매를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Pilot, pilot. 문장 한번 볼게요. The pilot maintains careful control of the sled with his or her feet. 조종수는 발로 썰매를 조심스럽게 조종을 한다. 꼭 외워주세요. Pilot. 조종수, pilot. 좋습니다. 마지막, brakeman. 제동수. 그렇죠. 제동수는 뒷부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통과하면요, 그 봅슬레이를 딱 이렇게 멈추게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brakeman, 제동수. 문장 한번 볼게요. A brakeman and pilot works together. 제동수와 조종수는 협동을 한다. 자, brakeman, 제동수, brakeman 꼭 외워두세요.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Let's go! sled, 썰매. sled, 썰매. pilot, 조종수. pilot, 조종수. brakeman, 제동수. brakeman, 제동수. 네, 여러분. 저희가 방금 배워본 표현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요, 퀴즈니까요, 꼭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나갑니다. Bobsleigh is a combination of Bob and blank. 자, Bob, 상체를 흔드는 Bob, 그리고 썰매, 아까 뭐라고 했죠? 자, 힌트 드릴게요. 강강 썰. 3, 2, 1. 정답은 sled. 맞습니다. 썰매, sled.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A blank and pilot works together. 그렇죠? 조종수와 제 땡땡. 네, 협동을 하죠. 자, 제 땡땡. 뭘까요? 3, 2, 1. 정답은 brakeman. 그렇죠? 오호, 잘했어요. 맞추신 분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나갑니다. The blank maintains careful control of the sled with his or her feet. 그렇죠. 땡땡땡은 발로 썰매를 조심스럽게 조종을 합니다. 자, 맨 아까 전 거에 나왔죠? 그렇죠. P로 시작하는 단어? 파일. 3, 2, 1. 정답은 pilot. Very good. 우, 브라보. 잘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러 가볼게요. Let's go.
1: Bobsleigh is a winter sport. Bobsleigh is a combination of bob and sled. The players push their sleds for 50 meters before getting in. The pilot maintains careful control of the sled with his or her feet. A brakeman and pilot works together.
0: Bobsleigh is a winter sport. 봅슬레이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Bobsleigh is a combination of bob and sled. 봅슬레이는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모습, bob과 썰매 sled.

sled with his or her feet. 조종수는 발로 썰매를 조심스럽게 조정합니다. A brakeman and pilot works together. 제동수와 조종수는 협동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봅슬레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좋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단짝 친구랑 나는 마음이 참 잘 맞아요. 늘 생각이 일치해서 이 말을 외치게 된다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My word is that wor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ou look so serious. What are you watching? A drama?
2: I'm watching the news. Something big happened today.
1: The news? Did something terrible happen?
2: A banker and several politicians gave each other bribes under the table for 10 years.
1: Oh! Bribes for 10 years? How is that possible? Security is so tight these days.
2: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It's a ton of money.
1: So, what's the latest?
2: They're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re are probably more people involved.
1: Wow. This is going to have a terrible impact on the bank.
2: Probably. I'm thinking of moving my account to another bank.
1: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posted comments. Oh, they're saying the same thing.
2: There are no secrets in the world. The truth will come out one day.
1: Yeah, Kevin, if you have any secrets, tell me right now.
2: Why are you suddenly changing the topic?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잘 맞는 단짝 친구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얘기하면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도 뉴스에서 본 어떤 이 소식을 보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을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케빈이요. 입을 떡 벌리고 TV에 집중하고 있네요. 뭘 보는 걸까요? 물어봤더니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A banker and several politicians gave each other bribes under the table for 10 years. 이 말은요. 은행 직원과 또 이 정치인들이 몰래 뇌물을 10년 동안 주고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그죠? 은행 직원이 국회의원과 몰래 뇌물을 주고받았대. 되게 심각한 뉴스죠. 이때 나왔던 말이 under the table입니다. Under the table은 이렇게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몰래라는 뜻입니다. 보통 뭔가를 이렇게 지불을 할 때 세금이나 이런 걸 피하려고 몰래 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He was paying his family under the table 하면은 그는 가족들에게 몰래 돈을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다. 또 she's working under the table. 그녀는 몰래 일하고 있다. 이것도 뭔가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일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10년 동안 뇌물을 요즘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데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Security is so tight these days. 보안이 그죠? 요즘에는 진짜 뭔가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10년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 여기 tight 보셨죠? Security is so tight. tight는 뜻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만 해도 꽉 조인, 팽팽한, 빽빽한, 엄격한, 빠듯한. 그래서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tight인 것이죠. 각 의미를 가진 예문을 보면요. We're on a tight budget 하면 우린 예산이 빠듯하다. The rope was stretched tight.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They kept tight control over people.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자, 요렇게 tight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urity is so tight.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런 일이 10년 동안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크리스틴이 놀라면서 얘기를 했더니 케빈이 뭐라고 하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입니다. 자, tell은요, 말해봐. me, 나에게, about, 뭐뭐에 대해서, it,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봐. 즉, 내가 하려는 말 네가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ell me about it. 같이 말해볼게요. Tell me about it. 자, 강조하면서, tell me about it. 아이,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And it's a ton of money. 액수도 어마어마하다. 턴 보셨죠? 우리말로는 톤, 1톤 트럭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톤이라는 것은 1000kg, 엄청난 무게죠. 그래서 a ton of 또는 tons of 같은 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많은 이런 뜻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ton of work to do. 라고 하면 나할거 진짜 많아. 그리고 we sent you tons of messages. 우리가 너한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이렇게요. 많은 걸 강조할 때 a ton of, tons of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그 해당 은행에 악영향이 타격이 크겠죠. 그렇지 않아도 케빈도 이제 계좌를 옮길까 생각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그러니까 케빈 너도 혹시나 숨기는 거 있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말하라고. 아니 불똥이 왜 이리로 튀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같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Tell me about it.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You're telling me는요, 그러게나 말이야 라는 뜻인데요. You're telling me, 내가 할 말을 네가 나한테 하고 있구나. 즉, 그러게나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가 되겠죠. You're telling me.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로 오신 교수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아니, 과제를 매일 한가득 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You're telling me. You're telling m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말도 짧게 내 말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I know 또는 I know right 이라고 동의를 구하는 right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I know righ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룸메이트는 방을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다행히 친구도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같이 사는데 당연히 같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어떡해요? I know, right? I know, right?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같은 생각임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배워봤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 You're telling me. Tell me about it. 그리고 아주 짧게는 I know, right? 아예 right까지 빼고 I know 표정과 함께 그저 내 말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장구 치고 같은 생각을 표현할 때이 표현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어 생생한 또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Let's get started on your self-portraits.
1: Grab, grab, check.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분석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Oh wow, what's this?
2: This is bulgogi. It's a beef dish from Korea. Do you like Korean food?
1: I love Korean food. Thanks. This is a seafood dish from Spain. I made it for you.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 beef, dish, seafood, Spain, made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beef. beef예요. 선생님 발음 잘 보고 들었더니 이 부분을 이 하고 길게 발음했죠. 친구들도 그렇게 beef. beef는요. 고기 종류 중에서 소고기 또는 우리 쇠고기 둘 다로 쓰죠. 소고기, 쇠고기를 beef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seafood. seafood 한 단어예요. 앞에는 sea 바다가 있고 뒤에는 food 음식이 있죠. 그러면 seafood는 바다에서 온 음식이니까 해산물이 되겠죠. dish dish 이 단어는 친구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릇 중에서 접시를 우리 dish라고 하는데 음식이 이렇게 한 접시씩 담겨 나오잖아요. 음식을 뜻하는 말로도 dish 쓸 수 있어요. This is a Korean dish 하면 한국의 음식이야 이런 느낌으로요. Spain. Spain. 나라 이름이니까 첫 글자 대문자로 S 써줬어요. 우리 알고 있는 스페인인데요. 이 스페인은 영어로 발음할 때는 한 박자로 발음해야 돼요. Spain. Spain. 그리고 make, made. 우리 대화에서는 made라고 과거 만들었다로 쓰였는데 원래 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의 모습은 make. 알고 있죠, 친구들? make예요. 그러니까 make, made 짝꿍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대화 볼게요. 남자아이가 감탄을 하네요. Oh, wow. Whoa. What's this? 이게 뭐야? 여자아이가요. This is 불고기. 선생님 불고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각 나라의 고유한 음식은요.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외국 친구들은 불고기라고 했을 때 불고기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하나 덧붙여주면 되죠. It's a beef dish from Korea. 한국에서 온 쇠고기, 소고기 요리야.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면 좋겠죠. 맛은 뭐 달콤하고 단짠단짠, 짭조름해 뭐 이런 말까지 덧붙여주면 외국 친구들도 이런 불고기, 전통 음식을, 우리나라의 음식을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도 우리말 소리 나는 대로 바꿔서 영어로 써주는 거 좋아요. 이거는 불고기야. It's a beef dish from Korea. Beef dish니까 소고기 요리. 기억나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소고기 요리다. Do you like Korean food? 너 한국 음식 좋아하니? 그랬더니 I love Korean food. 좋아하다니 무슨 말이야? 너무너무 좋아하지. 사랑하지. 라고 했네요. Thanks. 고마워. This is a seafood dish from Spain. 이 친구도, 남자친구도 요리를 가져왔나 봐요. This is, 이것은 a seafood dish. 그럼 이거 뭐겠어요? Beef dish는 소고기 요리니까 seafood dish는 해산물 요리가 되겠죠. 어디서 온? From Spain. 이거는 스페인의 해산물 요리야. I made it for you. 저희가 직접 요리를 했대요. I made it. 내가 만들었어. For you.

0: you, 너를 위해서. 자, 이렇게 대화 살펴봤네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5, 그리고 Topic 91, 91 들어가서 815 눌러볼게요. 오늘도 똑같아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고 뜻 알아보기.
1: Do you like Korean food?
0: Do you like로 시작했죠?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Korean food? 그렇지. 한국 음식 좋아하니?
1: It's a beef dish from Korea.
0: It's a beef dish from Korea. 이건 한국의 소고기 요리야.
1: It's a honey cookie from Korea.
0: It's a honey cookie. 꿀로 만든 쿠키 from Korea. 약과인가 보다, 그지? 한국의 꿀 과자예요.
1: It's a seafood dish from Spain.
0: 이건 우리 대화에 나왔죠. It's a seafood dish from Spain. 이건 스페인의 해산물 요리야.
1: It's a noodle salad from Vietnam.
0: It's a noodle salad. 뭔가 국수가 들어간 샐러드래요. 어디의 요리일까? From Vietnam. 이거는 베트남의 국수 샐러드야.
1: How does it taste?
0: 아, 만 물어보네요. How does it taste? 그거 맛이 어떠니? 오늘도 들리는 대로 문장 만들기 성공.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이것은 불고기예요. 이것은 한국 음식이에요. 그것은 달아요. 좋아요. 이제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1 눌러볼게요. 음식 소개하기. Hi.
2: It smells good.
0: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봐.
2: What's this?
0: 지금 불고기 사진을 들고 이게 뭐예요? 하는 거죠. This is 하고 불고기 발음하면 되겠죠. 우리 영어로 be you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발음을 그렇게 해볼까? This is 불고기.
2: This is
0: 맞아요,
2: bulgogi.
0: 불고기.
2: Which country is this food
0: 그럼
2: from?
0: 이 음식은 어느 나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의 음식이에요. 그러면 this is from Korea 이렇게 말해도 되고 this is a Korean food 해도 돼요. This is from Korea.
2: Which country is this food from?
0: This is from Korea.
2: Okay.
0: Okay.
2: How does it taste?
0: 맛을 물어보네요. 달콤하니까 it's sweet. It's sweet. 달콤하고
2: Wow.
0: 짭조름하고
2: Let's
0: 맛있고.
2: eat it later.
0: 그래요. Bye.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기. Beef, seafood 나왔으니까 이 고기의 종류를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고기 종류 영어로 알려줄래? Meat, 육류. Beef, 쇠고기. Pork, 돼지고기. Chicken, 닭고기. Lamb, 양고기. Fish, 생선. 오, 고기 종류가 되게 많죠? 자, beef, 쇠고기는 우리 배웠고요. Pork, 돼지고기는 pork라고 하고 chicken 닭고기 그죠? 우리 닭이라는 동물도 chicken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물은 한 마리면 그리고 여러 마리면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식 얘기할 때는 on us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그냥 chicken 닭고기, lamb은 양고기 그리고 fish 생선이 있네요. 맛있겠다. 고기 종류 우리 친구들도 영어로 잘 알아둬요. 이번에는요, 우리 각 나라의 음식 소개하기 해봤어요.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음식, 우리 외국인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연습 꼭 해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지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배웠던 공손한 표현들 다 기억이 나나요?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Monday Polite Expressions I can write letters politely.
0: 자, 그러면 공손한 표현들 먼저 복습해 볼게요. Look here. Here is rabbit. 토끼가 거북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저기 보니까 거북이 쿠키인데 토끼가 몰래 뺏어 먹었었나 봐요. And also, turtle gave her a gift. 생일 선물인 것 같네요. And I think turtle was very helpful. He helped rabbit with her homework. 네, 이렇게 숙제도 도와줬던 이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거북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공손한 표현들을 썼는지 우리 일단 복습해 볼게요. 자, 미안할 때 우리 sorry라고 하죠. sorry. 그래서 I'm 뒤에 sorry를 붙이면 I'm sorry, 내가 미안해 라는 뜻이죠. 이 I'm이 나는 뭐뭐 해 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I'm sorry. 잘했어요. 자, 그리고 고마울 때는 thank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thank you 라고 하면 너한테 고마워 라는 뜻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잘 기억나죠? 자, 그리고 for 라는 표현은 뭐뭐를 위하여 뭐 이런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뭐뭐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ing가 오면 뭐뭐 해서 고마워요, 뭐뭐 때문에 고마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ing에는 어떤 행동을 했던 거를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ank you for calling 이라고 하면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전화해줬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 라는 의미가 되죠. thank you for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영어 표현이죠. 그리고 please 이 표현 기억나죠?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물론 제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공손하게 말할 때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help me 라고 하면 나를 도와줘인데 help me please 라고 하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도 되긴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퀴즈 풀어볼까요? 제발 혹은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복습해봤는데 뭐였나요? 뭐요? 그쵸, please죠. 그럼 우리 여기는 철자들을 응용해서 잘 한번 스펠링 써볼까요? P니까 P, PL, L, PLE. 자, EA가 오고요. 그 다음에 Z, Z, E. 자, S인데 발음은 Z죠, 그쵸? 자, 그래서 pleas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잘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cleaning. 자, 여기에는 to가 들어갈까요? of가 들어갈까요? for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for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복습해봤네요. 여러분 복습한 거 다시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We are looking at different manners from around the world too.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풍소도 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popular magic words from around the world.

0: around the world. 오늘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마법의 말을 함께 알아볼게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The first magic word is please. 이 magic word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어요. You can have a nice conversation with this magic word. 영어에서 이 magic word을 please 붙여서 말하면 존댓말과 같은 공손한 표현이 돼요. 마법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open the door 라고 하면 야, 문 열어!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떨까요? That's right. You don't feel good. 기분이 좋지 않지요. 반면에 Open the door, please. 문좀 열어주세요. 이와 같이 magic word please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 좋게 그 일을 하게 되죠. Please repeat after me. Open the door, please. 문을 닫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Close the door. 아니고요. Close the door, please. Very good. 창문을 열어주세요. Open the window, please. Great! 창문을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please. Great! Let's look at another magic phrase. 또 다른 magic phrase를 함께 보기로 해요. You can sound polite with this magic phrase. 이 magic phrase 역시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어요. Sometimes we have to say sorry.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I'm sorry 말하며 사과를 해야 해요. You are playing soccer.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The ball hits your friend. 공이 날아가서 친구를 쳤어요. What do you say? That's right. I'm sorry.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해 미안해 라고 하면 친구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That's okay. You sound polite with this magic phrase.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You are on a bus.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You step on someone's foot.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어요. What do you say? I'm sorry. 미안해요. Please remember to use please and I'm sorry. Then we will all be happier. 이 마법의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질 거예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2: 1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마법의 말을 고르세요. 1번.
3: Okay.
2: 2번
3: Please
2: 3번
3: Sorry 네. Please Open the door, please
2: 2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마법의 말을 고르세요.

0: 1번
1: I'm sorry.
0: 2번
1: Thank you.
0: 3번
1: Great. 네. I'm sorry.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토끼가 편지를 쓰고 있죠. 우리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turtle의 이름이잖아요. 거북이. 요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dear. 그래서 편지 쓸 때는 dear 누구누구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자, dear turtle. 뭐라고 했을까요? Hi, I'm 누구누구 rabbit. 너의 친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는 friend니까 your friend가 되겠죠. Hi, I'm your friend rabbit. 나는 미안해 라고 일단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쿠키를 먹어서 I'm sorr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I 뭐뭐 your cookie. 먹었다. 자, 먹다는 eat죠. 과거 형태 만드는 거 기억나나요? eat의 과거는 ate예요. 그래서 I ate your cooki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할까요? 어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일단은 숙제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가 되겠죠. help에 ing 넣어서 thank you for helping me yesterday. 자, 그리고 또 선물을 줬어요, 거북이가. I also like your 뭐뭐 gift인데 왜 선물을 줬을까요? 생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birthday gift라고 써줬죠. I also like your birthday gift.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더 좋은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 let's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t's be good friends 라고 말하면 되겠죠. Let's be good friends. Good job. 자, 그리고 편지를 끝마칠 때는 또 다시 한번 your best friend라고 했어요. 너의 최고의 친구. 우리는 베프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best friend 이렇게 다 풀어서 써줘야 되죠. Your best friend 누구? Rabb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Dear Turtle, Hi, I'm your friend Rabbit. I'm sorry, I ate your cookie. Thank you for helping me yesterday. I also like your birthday gift. Let's be good friends. Your best friend, Rabbit.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친구한테 편지 써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letters politely. 공손하게 편지 쓸 수 있다?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편지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Son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보고 올게요.
1: Week 24 Monday Food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food.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빠바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는 두루미가 보여요. 그쵸? 두루미는 영어로 cra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ane, crane. 그리고 여우도 보이네. 여우는 F로 시작하는데 fox, 그렇죠? fox, fox. 그 crane이랑 fox가 지금 뭔가 데이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The crane and the fox are on a date. 우후!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 단어는 짠! favorite 나왔습니다. favorite, favorite. 쌤이랑 많이 말하는 단어죠. 자, favorite의 뜻은 매우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걸 말할 때 favorite 단어 많이 쓰이겠죠? favorite. 오케이, 자 그럼 favorite을 사용한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자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food는 음식이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ood?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이번에는 vegetable 나왔습니다. vegetable. 베지터블이 아니라 vegetable 해볼까요? 시작! vegetable, vegetable, 그쵸? 야채, 채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vegetable. 이게 너무 어려워요, teacher! 라고 하는 친구들은 veggie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veggies, veggies, or vegetable. Okay? 자, 이 두루미, crane이 저 이렇게 움푹하게 긴 병에 채소 습을 먹고 있어요. 스프를, 그쵸? 자, 일단 한번 우리 vegetable이 들어간 문장 볼게요. 짜잔! Do you want some vegetables? One more tim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자,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Do you want some? 우리 배웠는데 너 뭐뭐를 원하니? 너 뭐뭐 좀 줄까? 너 뭐뭐를 원하니?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긴 vegetables가 나왔으니까 너 채소를 좀 원하니? 너 야채 좀 원해?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some vegetables? Okay. 자, 그 다음에는 breakfast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지요. 아침 식사 영어로 breakfast. breakfast. 블랙퍼스트 절대 아니야, 얘들아. breakfast. breakfast. Alright,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너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니? 라는 뜻이죠.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dessert 나왔습니다. dessert, dessert. 디저트, 후식이죠. 자, dessert가 들어간 문장은 짜잔.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당신은 후식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하게 되면 정중하게 뭐뭐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된다 그랬었죠. 좋아요. 자, 이렇게 네 문장 살펴봤고요.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짜잔. Quiz time number one. Favorite food means. 자, favorite food이

0: 이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찾아보세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B. 오늘 먹은 음식. C. 싫어하는 음식.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맞습니다. 자, 정답은 A가 되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Favorite food 되겠습니다. 자, number 2 볼게요. Which one is a vegetable? 베지터블가 무슨 뜻이야? 맞아,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럼 그걸 꼭 기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A. Pizza B. Carrot C. Ice cream.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뽀뽀뽀! 정답은 The answer is carrot 되겠습니다. 자, carrot이 뭐야, 얘들아? 당근이잖아요. 그쵸? 당근이 vegetable, 채소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quiz time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롤플레이 시간에는 그림에 나온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같이 연기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 친구들의 연기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지? 일단 두루미랑 여우가 보여요. 두루미가 영어로? 그렇지, crane. 그리고 여우는? Fox였죠? 지금 크레인이랑 Fox가 데이트 중이었어요. 그쵸? The crane and the fox are on a date. 자, 쌤이랑 한번 연기를 시작해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는요. A는 쌤이죠? Okay.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건 무슨 뜻이었어?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수줍게 물어보는 거였죠.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랬더니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짠! B. My favorite food is...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자 여기 두루미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쵸. 야채, 채소를 좋아하는 것 같죠? 자, 야채, 채소는 vegetable인데 자, 여기에서는 carrot soup를 먹고 있습니다. 자, carrot soup, 당근 수프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My favorite food is carrot soup. 얘들아, 안 들려. One more time. 시작! My favorite food is carrot soup. 좋습니다. 아, 저게 당근 수프였구나. 그쵸? 선생님 무슨 A든 줄 알았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죠? Do you want some vegetables?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자, 이번에는 두루미가 크레인이 아주 수줍게 물어봅니다.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이건 무슨 뜻이야? 당신은 vegetables, 야채, 채소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One more tim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야채, 채소 좀 드실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여우야, Fox가 대답해요. No, I don't. I want. 자, 이게 뭐가 들어간지 일단 한번 보자. 자, 여우는 여우 앞에 무엇을 먹고 있죠? 그쵸. 피자가 보이네요. 피자 넣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No, I don't. I want pizza. 시작! No, I don't. I want pizza. 잘했습니다. 자, vegetable, 야채, 채소는 싫대요. 나는 피자를 원한대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선생님 차례네. 자,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라고 합니다. 자, breakfast의 뜻은? 맞아, 아침 식사였죠. 블랙퍼스트가 절대 아니고

0: breakfast. Breakfast. 선생님이 다시 읽어볼게. 잘 들어봐.
1: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0: 당신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나요? 라고 하지요. 자, 그랬더니, I eat for breakfast 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 같아? 저 두름이 생각풍선 안에 보니까 적어도 왠지 vegetable 같은데, 그쵸? 근데 vegetable 중에서도 무슨 vegetable일까요? B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쵸? Broccoli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로 브로콜리를 먹어요 라고 해볼게요. 자, 빈칸에 broccoli 넣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읽어봐 줄게. I eat broccoli for breakfast.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eat broccoli for breakfast. 잘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따라한 거 맞지? 우리 역할극이야. 자, 그 다음에는요.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One more time.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Dessert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잖아. Dessert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디저트입니다. 후식이죠. So, what would you like for 하면은 무슨 뜻이었어? 당신은 뭐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당신은 후식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보자. B는 I'd like, please. 자, 여우가 지금 메뉴판에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 그쵸. 아이스크림을 가리키고 있네요. 짜잔! I'd like ice cream, please.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잘해. I'd like ice cream, please.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습니다.
2: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food? Vegetabl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할게요.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food.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오늘은 다른 친구들에게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지 묻고 그리고 나의 계획을 함께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Monday.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 can ask and answer about summer plan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림 먼저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와! 잠자리랑 오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일단 오리는 튜브를 끼고 있고요. 바다에 가나? 그리고 잠자리는 지금 이 생각하는 걸 보니까 부산에 놀러 가나 봐요. 그죠? 굉장히 좋은, 재밌는 그런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방학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vac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vacation vacation, vacation. 네, V로 시작하니까 V 이 진동되는 이 발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vacation이라고 하는데 vacation은 이렇게 뭐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회사나 아니면 학교를 쭉 쉬는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학, 휴가를 va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vacation이랑 holiday라는 그 이 단어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holiday는 뭐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쉬는 그런 날을 휴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휴일을 holiday라고 하는데 공휴일도 holiday예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처럼 이렇게 특별한 날을 holida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oliday, holiday, holiday. Very good. 이렇게 holiday나 아니면 vacation 때 우리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계획은 영어로 바로 pla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plan. plan, plan.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여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여름 계획, summer pla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기간 동안 우리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방문하고 찾아가는 것은 visit라고 합니다. 여기 V 발음이 또 나왔네요. 따라해보세요. visit, visit, visit. Very good. 우리 이런 단어들 이제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볼게요.
1: Summer vacation is coming.
2: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1: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How about you?
2: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1: Great. Have a great summer.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타다! What will you do? 땡땡!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미래에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What는 무엇이죠? 그리고 will you do 하니까 미래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데 What will you do? 땡땡.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겠죠? 그럼 이 빈칸에 정확하게 어떤 때에,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할 거니? 이렇게 시간대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뭐 할 거야? 이번 여름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할 건지를 물어보려면 이번 여름에 라는 이 표현을 빈칸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What will you do? 땡땡.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This summer. 이번 여름이니까 this summer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Repeat after me.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Very good. 그럼 이제 this summer를 다른 시간대로 한번 바꿔서 연습해 볼까요? 이번 주말엔 뭐 할 거야? 이번 주말 계획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번 주말을 넣어서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Very good.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Excellent. 그리고 학교 끝나고 뭐 할 거야를 한번 이번에 물어볼까요? 자, 학교 끝나고니까 학교 후 이런 표현이죠.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Excellent. 이번에는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key expression은 I'll visit 땡땡. 아까 했던 질문에 답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I'll 하면은 이게 I will,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ll visit 하니까 나는 방문할 것이다, 나는 찾아갈 것이다. 어디를? 이 어디를을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라는 말이니까 I'll visit my grandparents 라고 하면 돼요. 이게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 거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찾아뵐 거야, 찾아갈 거야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I'll visit my grandparents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ll visit my grandparents. I'll visit my grandparents. I'll visit my grandparents. Very good.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도 이 문장에 더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I'll visit my grandparents 똑같이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그 뒤에 넣어 볼까요? 추가해서 부산에 계시대요. 부산. 그러면 in 부산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Very good. 그래서 I'll visit 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찾아뵙는 그 상대를 먼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완벽한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른 예문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제주도에 계신 삼촌 댁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I'll visit 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삼촌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I'll visit my uncle 해줬어요. 근데 어디에 계세요? 제주도에 계세요. 그러면 I'll visit my uncle in 제주 island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ll visit my uncle in 제주 island. I'll visit my uncle in Jeju Island. I'll visit my uncle in Jeju Island. Excellent. 우리 last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m going to 땡땡 every day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I'm going to는 I am going to예요. 그래서 I will처럼 내가 미래에 하는 일을 말할 때 I'm going to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every day, 매일, 나는 매일 무엇무엇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빈칸에 그러면 우리 해변에 갈 거야 를 넣어서 나는 매일 해변에 갈 거야 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Very good. 우리 매일 그러면 책을 읽을 거야 해볼까요? I'm going to read books every day. I'm going to read books every day. Excellent. 그러면 책 말고 수영을 매일 할 거예요. 수영. 자, I'm going to swim every day. 겠죠?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swim every day. I'm going to swim every day.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Summer vacation is coming. Summer vacation is coming.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visit my grandparents. I'll visit my grandparents.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잠자리랑 오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Summer Vacation Plan, Summer Plan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먼저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어! 아, 정말 신나게 얘기합니다. Summer Vacation is coming. 따라해보세요. Summer Vacation is coming. Summer Vacation is coming. Summer Vacation is coming. Very good. 너무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맞아. 이번 여름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I know. What? 땡땡. This summer. 우리 오늘 배웠죠? 이번 여름에 뭐 할 거야? 우리 미래형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3, 2, 1. 네,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네. 그래서 부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거야. 너는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땡땡 my grandparents in 부산. 나는 갈 거야. My grandparents in 부산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빈칸 넣어 보세요. 3, 2, 1. Yes.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나는 찾아뵐 거야 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How about you?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How about you? Excellent.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내일 해변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I'm going to 땡땡 the beach every day. 갈 거야, 갈 거야 라는 말을 써주세요. 3, 2, 1. Go to the beach every day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Very good. 그리고 좋겠다. 즐거운 여름 보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Great. Have a great summer. Great. Have a great summer.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상대방의 여름 계획을 묻는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그리고 나의 여름 계획을 말하는 방법도 배워봤어요. 그럼 여러분의 여름 계획도 이제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 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지 않나요?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이렇게 더워진다는 뜻은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인가요? 맞아요. Summer is coming.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맞아요. Summer vacation is coming. 여름방학이 지금 곧 온다는 뜻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선생님하고 summer vacation, 우리 여름방학에 세울 계획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와야겠죠?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Monday. I'll go on a trip. I can talk about plans for my summer vacation trip.
0: Alright guys, it's build-up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배울 vocabulary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맞아요. We are under the sea and we can see a mermaid and a dolphin. 바닷속에서 지금 인어공주와 돌고래가 보입니다. 자, 우리 인어공주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What is she doing?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She's packing.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여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Trip. Trip. Good. 자, 지금 여행을 앞두고 짐을 열심히 싸면서 she's talking to a dolphin. 지금 돌고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여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은 plan. Plan입니다. Then, what is her plan? 그렇다면 그녀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보니까 아, 해변가에서 이렇게 여름을 즐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변은 beach, beach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방금 배운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만나요.
1: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2: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1: Lucky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2: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보고 왔나요? 선생님이랑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are your plans for? 자, 우리 plan은 배웠죠. 바로 계획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우리 what are your plans for? 뒤에 기간이나 행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간 혹은 이 행사에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해보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이얼로그를 생각해 보면서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여름방학에 너의 계획은 뭐야? 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여름방학을 넣으면 됩니다.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summer vacation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름방학에 너의 계획은 뭐야?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한 번 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Good. 이번에는요, 여름방학에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또 다른 형태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Do you have any?로 시작을 하고요. For summer vacation. 이렇게 끝납니다. 자, 과연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는 한국어 뜻에 있죠? 너는 여름방학에 계획 있어? 였습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plans입니다. Let's read. Do you

0: you have any plans for summer vacation? One more time. Do you have any plans for summer vacation?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ll go on a trip to with my family. 자, 여러분 여기서 with my family는 나의 가족과 함께 라는 뜻이죠. 자,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Go on a trip to 뒤에 장소 이름을 쓰게 되면 이 장소로 여행을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주어 부분을 보시면 I'll, I will 이라는 단어가 줄인 단어가 나오죠. 우리 will이 들어가면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이다. 미래를 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우리 가족과 하와이로 여행을 갈 거야.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우리 장소 이름인 하와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Let's read.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한 번 더.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야 입니다. 여기서 친구들과 라는 표현은 with my friends가 뒤에 들어가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장소 이름인 부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Let's read. I'll go on a trip to Busan with my friends. One more time. I'll go on a trip to Busan with my friends.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We're going to and relax on the beach 입니다. 자, relax on the beach는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핵심 부분은 앞부분이죠. We'r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을 넣게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야 입니다. 이 부분도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해변에서 쉬고 수영을 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해변에서 쉬고 라는 표현 and relax on the beach는 있어요. 빈칸에는 수영할 거야 인데요. 여기서 수영하다 라는 동사 swim을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One more time.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까요? 우리는 동굴을 탐험할 거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굴은 어떤 단어인가요? 나와 있죠? 맞아요. 바로 cave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탐험할 거야에서 탐험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혹시 알까요? 바로 단어는 explore. explore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e're going to explore a cave. 한 번 더. We're going to explore a cave. Well done, everyone!
1: Word time.
2: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3: This summer. This summer.
2: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3: This summer. This summer.
2: I'll join the music festival.
3: Join the music festival. Join the music festival.
2: I'll join the music festival.
3: Join the music festival. Join the music festival.
2: I'll go on a trip to Gyeongju.
3: Go on a trip to Gyeongju.
2: I'll go on a trip to Gyeongju.
3: Go on a trip to Gyeongju.
2: I'll swim at the beach.
3: Swim at the beach. Swim at the beach.
2: I'll swim at the beach.
3: Swim at the beach. Swim at the beach.
2: I'll make a naan with my family.
3: Make a naan. Make a naan.
2: I'll make a naan with my family.
3: Make a naan. Make a naan.
2: I'll read a lot of books.
3: Read a lot of books. Read a lot of books.
2: I'll read a lot of books.
3: Read a lot of books. Read a lot of books.
2: That's a good plan.
3: A good plan. A good plan.
2: That's a good plan.
4: A good plan. A good plan.
0: Okay, guys,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오늘 배운 today's dialogue를 함께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우리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mermaid is doing. 우리 인어공주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She was packing. 여행을 앞두고 짐을 싸면서 우리 돌고래 친구하고 계획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돌고래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What are your plans for?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Can you remember them?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곧 여러분들도 즐길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입니다. 자, 문장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여름 방학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혹은 여름 방학의 계획이 무엇이니? 라는 뜻이었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한번 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자, 우리 인어공주가 대답을 합니다. I'll go on a trip to with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여기 여기로 여행을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였죠? 맞아, 하와이였습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One more time.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Good. 이번에는 장소 이름을 바꿔볼 건데요. 선생님은 해변이라고 하면은 호주가 떠오릅니다. 우리 호주 한번 읽어볼까요? Australia. Australia. Good. 우리 빈칸에 Australia, 호주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I'll go on a trip to Australia with my parents. 자, 지금 호주를 갈 예정인데 누구랑 간다라고 나오죠? With my parents. 이번에는 나는 나의 부모님과 함께 호주로 여행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I'll go on a trip to Australia with my parents. Good. 자, 우리 돌고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ucky you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Lucky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One more time. Lucky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할 예정일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We're going to and relax on the beach.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we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we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맞아요. Mermaid and her family. 이 인어공주와 같이 여행을 가는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relax on the beach라고 했어요.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무엇을 한다고 했나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수영을 할 거다. Swim이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one more time.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한번 더. We a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여름 방학을 계획을 짤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Can you remember all three of them? 우리 세 가지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우리 첫 번째는 질문이었어요. 여름 방학 계획이 무엇이니? 라는 표현. What is it? 맞아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이었고요. 자, 나는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라는 표현은 I'll go on a trip to 하고 장소 이름을 얘기하고요. 나는 그곳에서 이것을 할 거야 라는 표현은 we're going to 하고 뒤에 어떠한 행동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벌써 계획을 짠 친구들이 있다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토요일, 일요일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요. 쌤은 늘 친구들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더 재미있게 영어 수업을 해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아, 주말을 신나게 보내고 이제 월요일이 오니 조금 지치지. 그치만 우리 에너지를 슉 끌어올려보자. 자, Monday는 쌤이랑 뭘 하지요? 어휘하는 날입니다. Vocabulary. So, Monday is for vocabulary. Woohoo! 쌤이랑 재밌게 오늘 한번 어휘 공부해보자. 자, 새로운 주제가 있을 거야, 이번 주에. 뭘까요? 빠밤. Week 24. Math is a fun subject. One more time. Math is a fun subject. 어, 선생님, math는 수학 아닌가요? 왜 영어 시간에 갑자기 수학이 나와요? 자, 영어로 한번 수학을 한번 배워보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볼게요. math는 우리 친구들이 알듯이 수학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지? math는 수학. 자, subject는 무슨 뜻일까요? 과목이지요. 그래서 math is a fun subject 하게 되면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 Math is a fun subject.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수학 그렇게 재미없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쌤이랑 재밌게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들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Number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0: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빠밤, 첫 번째 단어는요. Number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Number. Number. 숫자지요. 이 단어는 좀 친숙하잖아, 그쵸? 해볼까요? Number. 좋아요. 자, number는 첫 번째 부분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Number. Okay? num 할 때 강세를 줘서 number. Number.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나왔어요. favorite이 무슨 뜻일까? 가장 좋아하는이었죠. 우리 굉장히 많이 한 단어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거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무슨 숫자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 어떤 숫자 제일 좋아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 걸 기억해서 오늘의 예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너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야?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볼까요? 빠밤. 오, 다음 단어는요. 덧셈 나왔어요. 덧셈, 영어로 addition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addition. 좀 어렵죠? One more time. addition. addition. addition이 아니라 으 소리를 내주세요. addition. addition. 자, 첫 번째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요. addition.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Let's do an addition. 자,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었죠. 뭘 하재요? 덧셈을 해보재요. 우리 덧셈 한번 해보자 라고 하자. Let's do an addition. 자, 여기 뭐가 나왔어? 4 더하기 6은 10이래.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영어로 읽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읽어줄게요. 4 plus 6 equals to 10 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 더하기 있잖아. 더하기 기호는요, plus 라고 읽어요. 그래서 4 plus 6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는 표시 있잖아요. 는 표시는 equals 라고 읽어요. 그래서 4 plus 6 equals to 10 되겠습니다. 4 더하기 6은 10이에요.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4 plus 6 equals to 10.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덧셈을 했으면은 뺄셈을 빼먹을 수 없겠죠? 뺄셈은 영어로 subtraction. One more time. Subtraction. Subtraction. 자, subtraction은 두 번째 이 중간에 tra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요. Subtraction. Subtraction. 잘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문에서 볼게요. Try this subtraction problem. 자, problem 무슨 뜻이죠? 문제죠. 자, try this subtraction problem 하게 되면 이 뺄셈 문제를 try, 시도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뺄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Try this subtraction problem. Okay. 자, 이건 어떻게 읽어요? 5 빼기 3은 2라고 읽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 자, 이 빼기는요, 영어로 minus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5 minus 3 equals to 2가 되겠습니다. 5 minus 3 equals to. 그냥 그 2 빼도 돼요. equals to라고 해주세요. 5 minus 3 equals to.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5 minus 3 equals 2.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좀만 힘내세요. 자, 그 다음은요.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해봅시다. Multiplication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Multiplication. 곱셈이란 단어예요. 다시 해볼게.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합쳐서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Alright. 곱셈. Multiplication. Alright. 예문에서 볼게요. Can you solve this multiplication? 자, solve는 문제를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이 곱셈 문제 풀 수 있니? 라는 문장입니다. Can you solve this multiplication?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Can you solve this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세 번 해볼까? 시작!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조금 어려워, 그치? 근데 이번 주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읽지? 2 곱하기 2는 4라고 읽지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 잘 들어봐. 2 times 2 equals 4 라고 읽습니다. One more time. 2 times 2 equals 4. 자, 이 곱하기는요, 이 기호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times라고 읽습니다. times. 그래서 2 times 2 equals 4 라고 읽어요. 이 는을 어떻게 읽는다고? equals. equal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 자, 곱셈을 했으면은 뭘 하나 더 해야 돼요? 그쵸? 나눗셈을 해야겠죠? 나눗셈은 division. One more time. Division. Division. 어우, 단어가 좀 무시무시하지? One more time. Division. Division. 좋습니다. 나눗셈이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V 소리의 강세가 들어가요. Division. Division. Alright. 예문에서 봅시다. Division is confusing. Oh, confusing은 무슨 뜻일까? 혼란스러운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요? 뭐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나눗셈은 어려워요. 나눗셈은 혼란스러워요. Division is confusing. 이 문장 먼저 해볼까요? 시작! Division is confusing.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 문제 나왔다. 잘 들어봐. What's 20 divided by 4 equal to? 나왔어요. 자, 선생님 잘 들었어? 이거 어떻게 읽어 우리는? 20 나누기 4라고 읽지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냐면 20 divided by 4라고 읽습니다. One more time. 20 divided by 4. divide가 나누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divided by 4 하면은 4로 나누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equal to는 우리가 알듯이 각각 똑같다는 그 표시인 거죠? 그걸 영어로 선생님이 써봤어요. What's 20 divided by 4 equal to? 자, 우리 친구들 차례. What's 20 divided by 4 equal to? 잘했나요? 조금 어렵지. 수학 이제 단어들 선생님이랑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오늘 일주일 내내 선생님이랑 이거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이번엔 TNT 타임입니다.

0: 우리 진교 선생님이랑 신나게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자, 얘들아, 체인지 타임입니다. 선생님이랑 재밌게 노래 불러볼 준비 됐죠? 자, 시작해볼게요. Drop the beat. Number, number, number, number.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Addition, addition, addition, addition. Let's do an addition. Let's do an addition. Subtraction, subtraction, subtraction, subtraction. Try this subtraction problem. Try this subtraction problem.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Can you solve this multiplication? Can you solve this multiplication? Division, division, division, division. Division is confusing. Division is confusing.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이제 activity time. Unscramble the words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오, 이게 뭡니까? 5 더하기 3은 8 나왔어요. 이거 영어로 한번 어떻게 읽나 해볼까요? 5 plus 3 equals 8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이 덧셈을 영어로 뭐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addition이지요. 자, 그래서 A, D, D, I, T, I, O, N. addition 나왔습니다. addition.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오, 이건 뭔가요? 12 divided by 2 equals 6 나왔습니다. 어, 나는 쌤이 영어로? 맞습니다. division이었죠? D, D, D, D 나오고 D, I, V, V, V, V, I 그 다음에 SHIN 나와야 되겠죠? S, I, O, N 나옵니다. division. Alright.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 You used to count it. 이걸로 수를 센대요. 1, 2, 3, 4, 5, 6. 이걸 뭐라 그러죠? number라고 합니다. number. Alright.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볼게요.
1: number.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Addition. Let's do an addition. 4 plus 6 equals 10. Subtraction. Try this subtraction problem. 5 minus 3 equals 2. Multiplication. Can you solve this multiplication? 2 times 2 equals 4. Division. Division is confusing. What's 20 divided by 4 equal to?
0: Bye bye, butterfly.

안녕, 나는 그레이스. 지성과 미모를 모두 겸비한 소녀랄까? 얘들아,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한대. 꽃에서 꽃으로? 그럼 꽃에서 내 얼굴로 이동한다는 소린가? 뭐라고? 벌에나 쏘이라고? 안 돼! 내 외모를 질투하는 소리 그만하고 꽃에서 꽃으로 라는 의미가 되려면 각각 어떤 방향 전치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줘. 도와줄 거지?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방향 전치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그레이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지문 독해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넘어가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up, down, into, out of의 방향 전치사를 배웠는데요. 각각이 어떤 의미였나요? 우선 up, 어떤 방향이었죠? 위로라는 뜻이었죠. 그럼 반대 의미인 down은요? 그렇죠. 아래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알기 쉽도록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빨간색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저 위로 가고 있죠. 이럴 때는 up. 그리고 파란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down이라고 우리가 전치사를 사용해 준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into. into. 안으로, 어디 안으로. 그러면 반대, out of. 자, 두 개의 단어가 친해서 붙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out of는요, 밖으로라는 뜻이죠. 어디 밖으로. 이번에도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들을 안으로 넣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적을게요. into. into. 반대로 넣었던 책들을 밖으로 꺼내요, 밖으로. 그럴 때는 out of.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그림들로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up, down, into, out of. 이렇게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warming up 끝났고요. 지문 독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Step up one. Can lightning hit the same place twice? 자, 질문을 하고 있네요.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Can lightning, lightning이라는 것은 번개입니다. hit, 때리다, 치다. 그러니까 번개가 칠수 있나요? 무엇을요? The same place twice. 같은 장소. 자, 몰랐으면 적어주세요. 같은 same place 장소라는 뜻입니다. 같은 장소를 twice 두번칠수 있나요? 무엇이요? 번개가 같은 장소를 두번칠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Yes, it can. 아, 그럴 수 있다. Lightning can hit the same building many times. 자, lightning이라는 번개 명사입니다. Lightning can hit, 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The same building, 같은 건물을요. Many times 하면 여러 번입니다. Twice는 두 번이었는데, many times는 여러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번개는요, 두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같은 건물을 칠 수도 있대요. This is because it finds the closest way to the ground. 자, 보겠습니다. This is because 이유가 나오겠죠. Because 뒤에 it. 자, 우리 it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앞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유를 나타내는데 it finds the closest way to the ground. 그것이 찾는데요. The closest. 가장 가까운 way, 길을 찾습니다. to 하면은 우리 뭐예요? 어디로죠? round,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찾는데요. 무엇이? 그렇죠. Lightning을 나타내는 주격 인칭 대명사가 it이겠죠. Lightning, lightning 계속 쓰기 너무 길고 불편하니까 it이라고 표현을 해주었어요. 아, 그것은 번개가 그것이라고 할게요. 그것이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찾기 때문이다. 자, the closest. 자, 더가 붙고요. 단어 뒤에 est 또는 st가 붙으면 가장 뭐뭐한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이 되는데요. closest 뭐였어요? 가장 가까운 앞에 더 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is usually means the tallest thing around. 자, 이것은 usually, 주로, 보통, mean, 의미합니다. This가 주어죠. This. 이것은 의미합니다. 옆에 S 붙어야죠. This usually means the tallest. 우리가 이전 문장에서 the closest 하면 가장 가까운이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tall이라는 형용사에 est 붙었고요. 그 단어 앞에 또 더가 왔어요. 그럼 the tallest 무슨 뜻일까요? 가장 긴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보통 의미합니다. The tallest thing around. 주변에 있는 가장 긴 것을 의미합니다. That is why parents often say this during a storm. That is why. 이유가 나오겠네요. Parents는요,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Parents often say. 자주 말한대요. 이것을 during 하면요, 뭐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라서 선생님이 단어를 한번 적어줄게요. During 뭐뭐, during a storm이라고 했는데요. Storm, 폭풍. 그럼 문장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폭풍우가 치는 동안, 폭풍이 오는 동안 부모님이 이것을 자주 말하는 이유이다. 어떤 얘기를, 어떤 말을 하실까요? 바로 뒤에 문장에 나와 있네요. Don't go out of the house or go into a building. 이런 말을 폭풍이 있는 동안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신대요. 자, don't 하면 무엇의 줄임이었죠? Don't, do not, do not. 자, 그럼 뭐뭐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뭐 하지 말래요? Don't go out of the house. 자, 우리가 배웠던 방향 전치사 어떤 게 있죠? Out of. 자, Don't go out of the house. House는 집이죠. Out of the house니까 집 밖으로.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하시거나 or은 또는이란 뜻입니다. 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go into a building.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또 나왔죠. into라는 전치사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요.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뭐 해라인데요. go into a building. 자, 건물 into 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out of into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Listen to your parents and stay safe. 자, listen to your parents. 자, 부모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말을 들으세요. And 그리고 stay safe. Stay safe. 안전하게 머물다. Stay는 머물다라는 뜻이고요. Safe는 안전한이라는 뜻이니까 stay safe, 안전하게 머물다라는 뜻이고요. Listen to your parents, 부모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머무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개, lightning, storm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지문의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Lightning often hits tall buildings because they are the path to the ground. 자, lightning 무슨 뜻이었죠? 번개. 자, 번개는 often hits tall buildings. 종종 자주 tall buildings 높은 건물들을 칩니다. Because 하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Because they are the path.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장 어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To the ground. To는 뭐뭐로라는 방향이었죠. 자, 땅으로 갈때 높은 건물들이 가장 어떠한 길이에요? 그쵸? 가장 가까운 길이죠.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래서 2번 closest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1번과 3번의 단어들 뜻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 tallest. tall에 est가 붙었습니다. 가장 키가 큰이란 뜻입니다. The tallest라고 하면 가장 키가 큰이고요. tallest 하면 이제 키가 큰. 3번 longest. long이 뭐예요? 긴이란 뜻이죠. 그럼 longest 하면 가장 긴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빈칸에는 의미상 closest, 가장 가까운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할게요. 번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할 행동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1번 실내로 들어가기. 맞나요? 우리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자, 부모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n't go out of the house or go into a building. 자, go into a building 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실내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기. Don't go out of the house. 그러면 나가지 말라는 뜻이죠. 집 밖으로. 즉, 외출을 자제하기. 맞네요. 사람들과 모여 있기. 번개의 위험을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3번이요. 자, 그러면 우리 스텝 2의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ucy the elephant is not a real elephant. 자, Lucy the elephant. Lucy라는 코끼리, the 코끼리 Lucy는 is not 뭐가 아니래요. 뭐가 아닐까요? A real elephant. Real. 진짜 코끼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Lucy the elephant 코끼리 루시라고 했는데 진짜 코끼리는 아니래요. 설명이 뒤에도 나오겠죠? It is a building in the US. 아, 코끼리가 아니라 뭐래요? 그것은 Building, 건물이래요. 어디 있는? In the US, 미국에 있는 건물이 Lucy the Elephant라고 합니다. As the name says, it looks like an elephant. 자, as the name says,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이름이 말해주듯이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It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또는 뭐뭐처럼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is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Lucy the Elephant라는 빌딩을 말하고 있겠죠. 그것은 look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여요? An elephant. 코끼리처럼 보입니다. But it is a lot bigger. 하지만 그것은 똑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은 a lot, 훨씬 bigger, 더 큽니다. 자, bigger 하면은 더 큰이라는 뜻입니다. 뭐보다 더큰 거예요? 진짜 코끼리보다 더 크다는 뜻이겠죠. You can go the building through its legs. 자, 당신은 갈수 있어요. 근데 go 뒤에 for이 올지 into가 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can go the building through its leg. 자, 건물을 향해일까요? 건물 안으로 가는 걸까요? 더 자연스러운 것은 그쵸. You can go into라고 해줘야 되겠죠. You can go into the building through its legs. Through는 뭐냐면요. 무엇 무엇을 통해서 당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자, 무엇을 통해 갈수 있냐면요. Its legs. 자, 여러분, it's 오랜만에 보네요. 그거.

그것에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것에 leg, 다리를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There are windows on its body. There are 무엇무엇이 있다, 뭐가 있나요? Windows, 창문들이 있대요. On, 자, 우리 위치 장소 전치사 할때 on 배웠었죠. 뒤에 오는 게 뭐예요? On its body. 자, 그것의 몸통 위에서. 우리 on 하면 어떤 표면 위에 있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몸통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창문들이 있다. You can go up the top by stairs. 자, you can go up 이라는 방향 전치사 나왔고요. From the top to the top. 두개 중에 무엇이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뒤에 일단 by stairs 하면 계단을 통해서 너는 go up from the top일까요? to the top일까요? 계단을 통해서 그곳으로 갈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to가 쓰여야겠습니다. You can go up to the top by stairs. 계단을 통해서 그 꼭대기까지 갈수 있다. On its back. On 다시 나왔네요. 그것의 back 하면은 등입니다. 등. 그것의 등 위에서 you can enjoy the beautiful view. 당신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요? The beautiful view.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 Many people visit Lucy from all over the worl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visit, 방문합니다. Lucy, 아까 말했던 Lucy the Elephant라는 빌딩을요.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뭐였어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이 루시를 방문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글의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A. You can go for the building. You can go into the building. 아까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했었죠? 그렇죠. Into.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다리를 통해서. B는요. You can go up from the top to the top. 아까 우리 어떤 거 선택했었죠? 자, to the top, by stairs.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to the top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into와 to가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자, Lucy the Elephant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세 개의 문장인데요. 알맞게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1번. Visitors can enter through its 자,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방문객들은 can enter. enter는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rough its, 그것에 뭐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아까 뭘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You can go into the building through its, 뭐요? Legs. 다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Legs. 라고 적어주어야겠습니다. 2번. It has windows on its, 자, 그것에 어디에 windows, 창문들이 있었죠? 자,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There are windows on its body. 그것의 몸통에 창문들이 있었죠? The body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3번. Visitors can enjoy the view on its 자, 그것의 어디에서 방문객들은 경치를 즐길 수 있었다.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On its back, you can enjoy the beautiful view라고 했으니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back, 등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몸통, 등이라는 이 단어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step up 2 읽고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up 3. Arctic terns are like superheroes of the sky. 자, Arctic tern. 우리 지문 바로 밑에 이세 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선생님도 여기 다시 적어 보았는데요. 이번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Arctic terns. 북극 제비 갈매기들. 여기는 S가 붙었네요. 여러 마리인가 봐요. Arctic terns are like superheroes of the sky. 자, 무엇 무엇이래요? 무엇 무엇과 같대요. like라는 것은요,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와 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같아요? superheroes. 슈퍼히어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뭐든지 다 할수 있죠. 날수 있고 뭐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고 하는 슈퍼히어로 같대요. 어디에 있는 of the sky? 하늘에 슈퍼히어로 같다. 무엇이요? 북극 제비 갈매기들이요. These birds fly from the Arctic to the Antarctic and back again. 자, these birds. 이 새들은 누굴 말해요? Arctic terns. Fly from the Arctic to the Antarctic.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우리 from to 전치사 배웠죠? 자, 그럼 from the Arctic 북극에서부터 to the Antarctic 남극으로 날았다가 and back again 날았다가 돌아온대요. 자, 방향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새들은 Arctic 북극에서 남극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They repeat this every year. 그들은, 자, they라는 축격 인칭 대명사. 무엇을 나타내요?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새들은 repeat. 반복합니다. This. 이것을요. 이것은 뭐예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얘기하겠죠. 이것을 매년 반복한다. They stay in the Arctic during summer. 그들은 stay, 머무르다라고 했었죠. 머무른다. In the Arctic. 북극에 머무른대요. During summer. 자, 여름 동안 우리 in이라는 전치사도 배웠습니다. 북극에 여름 동안 머무른대요. There is lots of food and daylight then. There is. 뭐뭐가 있네요. Lots of food and daylight. 자, food는 아니죠. 음식. 그리고 daylight는요. 햇빛, 일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곳에는 많은 음식과 햇빛이 있기 때문에 여름 동안 어디에 머물러요? 북극에 머무릅니다. But, 하지만, when winter comes, 어떤 계절이 오면요? 겨울이 오면, they need to leave. 그들은 뭐 해야 돼요? Leave. 떠나야 한대요. 왜 떠나야 할까요? Then, they start a trip for the Antarctic. 자, for 방향을 나타내네요. 자, 그러면 그들은 start a trip. trip은요, 여행입니다. 여행을 시작한대요. for the Antarctic. Antarctic은 남극이었잖아요. 남극으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여름 동안 북극에 잘 있다가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오면 남극으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It is summer there. 그곳은 여름이다. 여기서 그곳은 어디예요? 남극이겠죠. When it gets cold. 자, 그런데 남극도 추워지기 시작하면 they,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문제에서 알아보아야겠죠. 남극으로 갔는데
남극도 추워지면 그들이 어떨까요?

0: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음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They travel about 71,000 kilometers every year. 그들은요, travel, 이동합니다. 또는 여행합니다. About, 약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하여도 있지만, 약 71, 여기서 끊어서 읽어요. 71,000 kilometers every year. 그들은 매년 71,000km, 약 71,000km를 이동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기억하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fly back to the Arctic. fly back. 다시 날아서 돌아가요. 어디로? 북극으로.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남극으로 갔어요. 북극에 있다 남극으로 갔는데 그 남극이 추워지면 다시 북극으로 날아 돌아간다. 맞을까요? 내용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2번 볼게요. Leave for the Antarctic. 자, 남극으로 for 향하여 남극으로 가는 건가요? 이미 남극에 있잖아요. 2번은 틀린 내용이겠네요. Build their nests again. 그들의 둥지를 다시 짓는다. Nest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매년 북극에서 남극을 오가죠. 그렇죠. 음식과 그리고 햇빛을 찾아서 매년 북극에서 남극을 오갑니다. 2번. 1년의 대부분을 북극에 머뭅니다. 아니죠.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먹이와 햇빛을 위해 이동하는 거. 맞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텝 업 3의 지문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정답도 맞히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Let's review. 단어와 뜻을 읽는 Let's Review 시간입니다. Twice 무슨 뜻이죠? 두 번. 횟수를 나타내죠. Parents. 부모님. Stairs. 계단. 마지막 Daylight. 햇빛, 일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개의 단어 복습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Today's Quiz 확인해봐야죠. 그레이스가 물어본 내용,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한다. 각각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는지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 완료하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Bye, everyone!
1: 탱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부.

0: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1: 그렇죠.
0: 모르겠는데.
1: 저도 이제 들은 바가
0: 네.
1: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더라.
0: 아, 그럴 때 모기들이
1: 그래서 냄새를
0: 요렇게
1: 맡고,
0: 그걸 안 돼요?
1: 네!
0: 아.
1: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꼭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0: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1: 똑똑해.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안될 때가 많잖아요. 하여튼
1: 맞아요.
0: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이제 우왕 하고 지나가는 거
1: 그날은
0: 있죠.
1: 잠못 자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1: 잠을 못
0: 소리도
1: 잡니다.
0: 지르고 말도
1: 예.
0: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1: 안
0: 되죠.
1: 되죠.
0: 네.
1: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네.
0: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0: 아하.
1: 방충망 밑에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Right. 오케이.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제가
1: 예.
0: 그걸 몰랐네요.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0: 아, 오늘
1: 많더라고요.
0: 가서 확인을 꼭
1: 꼭
0: 해봐야겠습니다.
1: 해보시고, 거기 또
0: Right.
1: 테이핑 하는 게 있거든요.
0: 아하.
1: 그걸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아, 왜냐면
0: 전문가시네요.
1: 애기들이 너무 목에 시달리다 보니까,
0: 아.
1: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그
1: 네.
0: 와중에 영업도 흡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0: Alright.
1: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여보,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2: What are you clapping at?
1: 어?
2: Why are you clapping?
1: 모기.
2: Oh,
1: 모기.
2: mosquito.
1: 모스키토? 응. 모기, around me.
2: Oh, the noise.
1: Oh.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Close the window?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2: Huh?
1: I shut the door. Shut the
2: The
1: window.
2: window?
1: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Some mosquito.
2: Oh, they came in?
1: Yeah.
2: 어,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응? Electronic?
2: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1: Fly squatter?
2: You know, the fly squatter.
1: Yeah, I know.
2: It's time to buy one.
1: Oh, hurry, hurry, hurry up, hurry up.
2: Okay,
1: Yeah.
0: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1: 아우.
0: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1: 아이고, 진짜.
0: 하니,
1: 일단 출발은 좋네요.
0: 네.
1: Keep buzzing in my ear.
0: 음흠.
1: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0: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1: 아.
0: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건 알지만
1: 귀에서.
0: 써보세요.
1: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지금 7살 이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1: 네.
0: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0: 아,
1: 틀어주니까
0: that's good.
1: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0: Okay.
1: 그래서 mosquito.
0: 오.
1: 모스키로인데 스펠링이
0: 스펠링.
1: 몰라요.
0: 오케이. 거의 다 틀립니다.
1: 소리 나는 대로 한번.
0: 아, 틀려도 괜찮아요.
1: 모기들이니까
0: 오케이.
1: ES 한번 붙여봐요.
0: 아니, 좋습니다.
1: 가볍게.
0: 아이.

0: 알겠습니다.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요?
1: 아, 스키가 있네.
0: 스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1: 귀에서.
0: In my ear. 정답.
1: 아, Q예요?
0: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good guess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1: 어, 그러네.
0: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 당연히 뭐 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쵸? 몇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flap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1: mosquito, mosquito.
0: 아니,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이 있잖아요.
1: 네.
0: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Okay? Al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벌레들이 뭐 곤충들이 많잖아요.
1: 네.
0: 사실 솔직히. 근데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기일 것 같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일단 해주세요.
1: 파리는 뭐?
0: 얘는 웜업입니다.
1: 예, 너무 잘 알죠. Fly.
0: Fly. 자, 그런데 정말 초파리 있잖아요. 어디선가 저 불렀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
1: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0: 거의 같이 네. 산다고 봐야
1: 같이
0: 돼요.
1: 같이 살아요. 같이
0: 아,
1: 살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fly는 fly인데
0: 네.
1: 아주 작은 거니까.
0: 네.
1: 예.
0: 네. 설마?
1: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그 아,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fly. 예. 세미 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 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 파리인데 약간 세미 파리.
0: 제 생각에는 네.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1: 네? 오?
0: Fruit fly라고.
1: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0: That's right.
1: 아.
0: 그래서 조금만 해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1: 진짜
0: 돼요.
1: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0: 진짜로요.
1: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0: 어떻게
1: 몰려들어.
0: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0: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요?
1: 그러니까.
0: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1: 진짜 이걸로 우리 2박 3일 떠들 수 있어요.
0: Yes. 네. Okay. So, 우리가 이제 mosquitoes하고 fly는 기본이고요.
1: 네.
0: Fruit fly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1: 네.
0: Okay. 자, 그리고 지금 계속 keep 뭘 한다고 나왔어요?
1: Buzzing.
0: Buzzing 한다라고 했죠. 자, buzz 한다는 것 자체가 윙윙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런 거 있죠.
1: 네.
0: 근데 꼭 그게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윙윙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하고
1: 맞아요.
0: 지나가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버즈가 이렇게도 쓰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거 들었어? 뭐가 새로 나왔대? 웅성웅성 거리는 거 있죠.
1: 아,
0: 소문을 내고 막 웅성거리는
1: 네네네.
0: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있죠. 이명적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1: Keep ing.
0: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1: 네.
0: 저 여기서는 계속 buzzing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네.
0: bug라는 게 있어요.
1: bug?
0: bug.
1: 버그 곤충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오. 그것처럼 뭔가 나를 아우 짜증나게 한다는
1: 아하.
0: 뜻이에요. bug.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아 귀찮게 해. 어떻게 할까요?
1: My brother keeps
0: 아하.
1: bugging.
0: Bugging me.
1: 아하. Oh,
0: my
1: me.
0: brother keeps bugging me.
1: Uh-huh.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Bell.
0: 동사로
1: ring.
0: 그러면은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렇게요.
1: The phone keeps ringing.
0: 울렸어. 과거죠.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0: 오케이,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The phone kept ringing.
1: The phone kept ringing.
0: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네.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1: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0: Right.
1: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0: okay.
1: window 하겠습니다.
0: 심플한 걸로.
1: Yes.
0: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1: Yeah.
0: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렇죠?
1: 네.
0: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잠그다?
0: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겼습니다.
1: 전화기를 잠궈요?
0: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잠궈놓는 거.
1: 그거는 lock 아닌가요? lock. 예.
0: L-O-C-K. Okay, very nice. 맞습니다. Alright, so again, phone을 lock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 네.
0: window를, 뭐 door를 lock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강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했니? 이거잖아요. 그죠?
1: 네.
0: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가 아니야. 뭐죠?
1: Did you가 아니라 didn't you?
0: 확인하는 느낌, 그죠? Right?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저 왜 열려있어? 이러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1: Didn't you lock the door?
0: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려. 이러면서.
1: 네.
0: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1: 네.
0: 너 뭔가 말하지 않았어?
1: Didn't you say something?
0: 그렇죠. Didn't you say something?
1: Yeah.
0: 이렇게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didn't she, didn't they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say something?
1: Didn't you say something?
0: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요.
1: 네.
0: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아유, 아무래도
0: 이러고 온 거예요.
1: 몰래 들어오고 있어, 모기가요? 아무래도.
0: 그렇죠.
1: I did, but I think a few.
0: 네.
1: 가만히 있어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0: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그 동사가 있어요.
1: 있어요.
0: 그걸 모른다면
1: 네.
0: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0: Right. 만약 모르면.
1: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 된 건가요? 몇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few가 그냥 몇.
0: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1: 네. 네.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0: 그렇죠.
1: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커져서.
0: 오케이.
1: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거를.
0: 오케이.
1: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 하고
0: 근데
1: N 들어가죠.
0: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1: 그쵸?
0: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그죠. 몰래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0: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1: A few comes in.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쓰셨습니다.
1: 예.
0: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이미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came in이 맞는데
1: 네.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1: 그죠?
0: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봐.

0: 맞아요.
1: 근데 K-맨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네. K-맨이 말이 되지만 그죠.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0: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1: 이러고 와요?
0: 네, 오케이. 이러고 들어와요.
1: 자, 바로 스니킹.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단어, 네. 아, 맞아,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맞아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0: 네네.
1: 자, 스니크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허.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스니크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인이 들어갔죠?
0: 예.
1: 그럼 뭐겠어요? 몰래?
0: 온 거, 들어온 네,
1: 들어
0: 거.
1: 온 거예요.
0: 네네네.
1: 오케이. 그래서 sneak in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come in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1: 그럼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아, 들어가 있는 거죠.
0: 네.
1: 살금살금. Alright.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아는 그래요? 걸로 한번 해보세요.
0: 여기 있는데요.
1: 오케이.
0: 예, 오케이. 너무 큰 힌트가.
1: 일단 그거
0: 예.
1: 해.
0: 스닉.
1: PP는 뭘까요?
0: 웬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1: 뭔가 변화가 있다.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1: 아, 갔다가 스닉,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네, 스닉, 스닉, 스닉.
1: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0: 아~
1: 자, 볼게요. 바로
0: 아,
1: 스너크입니다. 아~ 자, 스닉하고 PP 형태는 스너크이에요. 고정인데 과거형은 스닉트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스너크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0: 네.
1: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들
0: 아~
1: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 sneaked, 뭐 snuck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 라고
0: 예.
1: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0: 그럴까요?
1: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서서 몇 개에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0: 설명해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0: 아~
1: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A few
0: 모기 몇 마리?
1: mosquitoes를
0: 예.
1: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아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모기 몇 마리 죽였어.
0: 오.
1: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0: I killed a few.
1: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0: 네.
1: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 명 알아. 또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 몇 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0: I know a few.
1: Exactly.
0: Yes.
1: I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다 이렇게
0: 거군요.
1: 그렇죠.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I killed a few.
0: I killed a few.
1: I know a few.
0: I know a few.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0: 네.
1: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까요?
0: 오호, 요건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네.
1: Well, that's fine too.
0: Yeah.
1: But then many.
0: Many.
1: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0: 오.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0: 오.
1: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use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0: Alright,
1: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0: 네.
1: 뭐 the window, I mean.
0: 그랬는데.
1: 이걸 받아주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어떻게 참다.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1: 계속 윙, 윙 난리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0: 아, 이거 아직 안 사셨어요?
1: 어,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0: 저는 이거를,
1: 저 진짜 궁금해서
0: 이거를 조금 쓰다가
1: 네. Does it work?
0: 아, 이게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전기 모기 그 기계 있죠.
1: 정말
0: 그거를 그냥 봤어요.
1: 공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0: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1: 아이고
0: 모기의 피해를 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1: 고생이 심했겠습니다.
0: 아, 정말 힘들었거든요. That's it. 아, 그건 그거야. It's time to buy. 사야 될 시간이야. On electric something. 아, 전기 모기채네요.
1: 모기채가 나와야겠네요.
0: 전기 모기채? 전기 모기채. 뭐라고
1: 할까요?
0: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0: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1: handle. 오.
0: Electric handle.
1: 네. 어. 상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어?
1: Fly sweater.
0: Sweater.
1: 이라는 단어가 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0: 모기채라는 말은 많이는 안 써요.
1: 아, 그래요?
0: 오히려 파리채 갖고 와, 모기 잡게.
1: 아, 그렇군요.
0: 네, 파리채로 모기도 잡아요.
1: 하긴 뭐,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0: 그때그때 용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1: 예. 네.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기라는 단어, 내가 모기를 잡더라도 어. mosquito sweater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0: 아.
1: 무조건 fly sweater 이라고 어. 쓰게 되고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최신으로 나온 게 되겠죠.
0: 예.
1: 전기를 쓱 하고 잡는
0: 맞아요.
1: 거, right? So electric fly sweat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은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명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Electric.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아, 뭐 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0: It's time to
1: do something.
0: 네.
1: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요새는 buy 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0: 아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Yes.
1: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잠자리에 들 때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It's time to go to bed.
1: Mm-hmm. It's time to go to bed.
0: Mm-hmm.
1: 바로 갈 시간, right? 자, how about this?
0: Yes.
1: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0: 네.
1: So, 취직할 때다.
0: 아하.
1: 이러면 어떨까요?
0: It's time to get a job.
1: It's time to get a job.
0: Yes.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 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0: 네.
1: 그렇죠? 뭐, time 앞에 어라든가 이런 거 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et a job.
0: It's time to get a job.
1: All 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0: 예.
1: 이제 거기까지야. 나 더 이상
0: 아~
1: 못 참아. You know, that's enough. 정도의
0: yes.
1: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0: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1: All 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0: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0: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2: The phone kept ringing.
1: 그렇죠. 두 번째, 내 동생이,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해.
2: My brother keep bugging me.
1: 어,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2: keeps.
1: 왜냐면 아. 3인칭 단수니까요.
2: 맞네요.
1: It's okay. 자, 세 번째. 모기들이, 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네. 그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저의 귀에서.
2: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자, 다음은요. A few.
2: Mm-hmm.
1: 자, 가봅니다. 내가 몇 명 알아? 내가 몇 명 알아?
2: I know a few.
1: I know a few. 내가 몇 마리 죽였어?
2: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자, 그런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2: But I think.
1: 아래, 몇 마리가 몰래 들어왔다.
2: A few sneaked in.
1: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5: Didn't you close the window?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5: 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2: Oh, okay, okay.
5: We have one of those. Yeah, there we go.
1: Ah, great job, you guy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1: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2: Mm-hmm.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2: 네.
1: A few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어? 내가 몇 개 가져왔어.
2: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얘들아, 안녕! 나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영어도 대충, 여행도 대충, 숙제도 대충! 다 대충해. 특히 영어 같은 건 대충하면 다 알아듣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 문법. 아, 근데 사실 좀 문법이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 아, 뭐, 됐고. 내가 오늘은 내가 여행한 나라 중에서 진짜 좋았던 나라 하나 소개시켜 줄게. 어디에 있냐면, 쭉 어디에 있을까? 여기, 여기 딱 있다. 섬나라야, 섬나라. 그리고 2층 버스가 다니는 나라지. 그리고 거기 음식이 fish and chips라는 음식이야. 어디게? 아, 힌트 하나 더 달라고? 맞아, 맞아. 여기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해. 그렇지. 어디야? 바로 잉글랜드. 잉글랜드.

영국이지. 얘들아, 영국 꼭 한번 가봐. 영국 진짜 좋다. 내가 축구 경기 좋아하는데 여기 축구 경기 진짜 많이 열려. 그래서 가면 꼭 축구 경기 보고 와야 돼.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영국 얘기를 왜 했다. 아, 맞다. 글쎄 있잖아.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엄청 빨리 갈수 있대. 영국에서 점심을 먹고 아, 저녁은 프랑스 가서 먹고 와야지 하고 다시 이렇게 집으로 올수 있다는 거야.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이렇게 프랑스를 빨리 갔다 오게? 비행기 빼고, 비행기 아니야. 배? 아이, 배는 좀 걸리지. 뭐게? 영국은 왜 섬나라잖아. 그치?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 뭘 타고 갈까? 맞아. 바로 기차야. 지하 터널이 있대, 프랑스까지 가는. 이 터널이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데? 자, 잠깐. 제일 길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세상에서 제일 길다? 그러면 It is the most longest in the world. In the world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the most longest. 선생님, 뭐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영문법 배워보는 시간이죠.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최상급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친구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급 정리할 때요, 최상급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또는 최상급을 만들 때그 규칙에서 벗어난 단어들이 있었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라고 범위를 표현하는 단어들, in, of,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among 같은 단어 다음에 또 어떤 단어들이 나와야 하는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최상급은요,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가장.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주어와 동사가 일단 나오고요. 더 정관사, 더 유일한 거그 하나 말해주는 더 나오고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 만들고요. 그리고 in이나 of나 뭐 붙인다? among 붙여준다라고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키 순서 가장 키가 큰 미나는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어떻게 말해요? 더 붙이고 털이라는 우리 형용사 키가 큰이라는 거에 더 taller 비교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상급, tallest, EST 붙인 거 붙여줘서 in class, in이라는 장소 뒤에 장소, 단수명사 나와야 된다 그랬죠? in 다음에 Mina is the tallest in class. 우리 반에서 뭐하다? 가장 키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기본 형태 두 가지 우리 배웠었어요. EST 붙이는 거그첫 번째죠. 어떤 단어들에 붙이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단음절 단어에 붙이고요. EST 붙이니까 tallest, 가장 키가 큰, fastest, 가장 빠른, smartest 뭐예요? 가장 똑똑한. 근데 여기 나오는 fastest는요, 가장 빨리라는 뜻도 되죠. 다음에 Y로 끝나는 easy, 쉬운이라는 단어는요, Y를 뭘로 고친다? I로 고치고 EST 붙여서 easiest, 가장 쉬운이라는 말이에요. 단모음에 단자음부터 있는 이러한 자음들이 좀 중요했죠. 언제 중요했어요? ing 붙일 때, 그리고 er 붙일 때도 중요했고요. 여기 나오는 최상급 est 붙일 때도요, 하나 더 단자음이 들어가요. 여기 끝에 나오는 이 글자를요, 한번더 써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EST 붙인다 그랬죠? Hottest, biggest 라고 해서 hottest 가장 뜨거운, 가장 더운, biggest 가장 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EST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최상급의 기본 형태 뭐예요? The most가 붙는 경우입니다. The most가 붙는 경우는요, 이음절 단어 또는 삼음절 이상 단어예요. Useful, famous, difficult, expensive. 자, 이런 단어들은 the most가 앞에 붙어서 최상급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볼까요? chea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저렴한 또는 싼이라는 뜻이에요. 가격이 싼. 자, 그런데 이 칩은요, 선생님, 이거 모음 두개 아닌가요?
자, 그러면 the most cheap이라고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cheap은요, 앞에 여기 있는 이 옥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하나의 모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cheap 이 소리가 나니까 cheap 어때요? 바로 단음절과 같은 단어가 되기 때문에 the most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형 한번 볼까요? cheap이라는 원급의 비교급은요, cheaper. 그 다음에 최상급은요, cheap 그대로 쓰고 cheapest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모음의 개수로 우리가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붙어있는 모음은 우리가 뭐다? 하나로 취급한다. 헷갈리지 말고 같이 알아두세요. 이번에는요, 불규칙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EST도 안 붙여. The most도 안 붙여. 그런 단어들 뭐 있어요? 이런 걸 붙이지 않는 최상급은요. 여기 나와 있는 네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od, well, 그것은 좋은, well은 잘이라는 표현인데요. best라는 게 최상급이에요. 그러면 good,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better, 비교급 한번 갔다가 갈게요. better, 그 다음에 best. 이렇게 가는 거죠. bad. 다음에 비교급은요? worse. 그렇죠. 잘해요. 그 다음, worst. 이렇게 가면 되겠죠. 세 번째. many, much는요? 어떻게 갈까요? more를 거쳐서 가면 되겠죠. more가 비교급. 최상급은요? mus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little. 적은. 양이 적은이라는 뜻인데, 양이 더 적어요. 더 적은 건 little less. 그다음 least가 되겠습니다. least. 가장 적은이 least죠. 이 마지막 거 우리 친구들 좀 헷갈렸는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장과 아래쪽에 해석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The Pacific Ocean is the 둘 중에 뭐 고르고 ocean on the earth. earth는 지구에죠. 지구에서 태평양은요. 이 뭔가 길지만 여기까지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은 무슨 바다다? 가장 큰 바다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최상급 나와야 합니다. 최상급 뭐가 될까요? the 나왔고 Large가 큰이니까 여기에 EST 붙일게요. Largest. 여기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This is the 하고 이렇게 나오고 delicious cake입니다. 이것은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최상급 가장 the delicious 딱 보니까 e도 나오고 i도 나오고 i o u 합쳐서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벌써 세 개의 모음 소리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the most 동그라미 가장 맛있는 케이크이다. 세 번째. Paul is the tallest boy. 뒤에 the class 어디에서 그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년이다. 그러면 the tallest boy 맞죠?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반에서라는 뜻이 나와야 되니까 in이나 of나 그다음 among을 붙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in 다음에는 집단이나 그다음 장소를 나타내는 단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단수 명사. 그 다음,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복수명사가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단어다, 어떤 전치사다, of나 among이다.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버리겠어요. 뒤에 the class, 여러분 뭐예요? 단수명사죠? 그러니까 in이 나와야 되죠? of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장소가 나오니까, 장소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in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4번과 5번 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하고 crowded park in the city라고 했어요. 이곳이 그 도시에서 어디 있어요?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가장 덜 붐비는 공원이래요. 자, 그럼 가장이니까 the 나오고 덜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덜 적은데 더 적은 거요. 더더더 적은 거.
뭘까요? little 한번 써볼게요. less 그 다음 뭐예요? least 그렇죠. little less least니까 the least crowded park라고 표현합니다. 5번, the toilet is one of the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최상급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최상급 복수 명사. 자, 근데 items라고 이렇게 S가 나왔죠. 가장 깨끗한 물건 중 하나예요. 가장 깨끗한 거. 그러니까, clean이라는 형용사, 깨끗한이라는 거. 이 A 합쳐서 하나의 모음소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clean, cleaner. 그다음 뭐가 될까요? 최상급은 cleanest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cleanest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최상급 표현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틀린 부분 찾아서 우리 표시하고요. 바르게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What is the cheaper way?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 그랬는데 이 뜻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cheaper 얘는 비교급이 나왔네. 안 돼, 안 돼. 앞에 있는 더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cheaper 가 뭘로 바뀌어야 돼? 바로 최상급 EST 붙인 형태의 cheap에다가 EST 붙여서 cheapest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he book is expensivest book in the world. 너무 길어서 선생님도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3음절 되는 단어들은요, EST 붙이면 단어도 길어지고 발음도 어려워져요. 아, 안 돼, 안 돼. 우리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잖아? 우리 어떻게 약속했어? 우리 언어니까 간결하게 바꿔주자. expensive 너 그대로 살아있고 앞에 the most 붙여서 최상급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expensivest가 아니라 the most 쓰고요. 뒤에 그대로 비싼이라는 형용사 expensive 하고 원급 그대로 살려주시는 거여서 the most expensive book in the world 하는 거죠. 3번과 4번 볼게요. She did the baddest on the test. 그녀는 그 시험에서 뭐 했대요? 최악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bad에 east 붙이는 거예요. bad라는 단어는 뭐였어요? 안 좋은, bad, 안 좋은 거예요. 이건요, 불규칙 변화에 해당하는 거였죠? 한번 써볼게요. bad 또는 ill, 아픈 거예요. 자, 여기 비교급으로 가볼게요. 뭐가 된다? worse. 그 다음, 최상급은 worse 다음에 최상급은 worst가 되겠죠? 요 단어들 자꾸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나는 The baddest에서 뭐가 틀렸어요? 바로 더는 괜찮아요. 근데 baddest가 틀렸으니까 일로 와 고칠 거야. 뭘로? worst로. 그래서 the worst라고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제주 아일랜드 is the big island in Korea. 가장 큰 섬을 나는 나타내고 싶은데 그냥 the big island 하면은 그냥 큰 섬이죠. 가장 큰 섬은 아니에요. 가장 큰 섬이려면 앞에 있는 형용사, 앞에 있는 최상급을 나타내려는 더가 살아 있으니까 big만 고치면 되겠죠. 근데 big이라는 단어가요. 잘 볼게요. 끝에가 바로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EST라는 끝에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줄 거냐? 뒤에 끝에 있는 G를 한번더 써준다라는 거죠. Big이라는 거 너를 고칠 거야. 자, 어떻게 고칠 거냐면 Big 일단 그대로 써. 쓰고 이러한 단어는 뒤에 나오는 G를 한번더 써주고 내가 EST 써줄게. 그래서 Biggest라고
라고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우리가 최상급을 만드는지 문제 안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독해 시간이죠. 독해에서 최상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우리 아까 대충 레이디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아하는 나라 어디? 영국.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프랑스에서요. 영국과 프랑스를 어떻게 갈수 있는지 여기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떠한 교통수단이 있는지, 그 교통수단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독해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You want to go from France to England. 오, 그런데 여기 안쪽에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단어부터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첫 문장에서는 일단 France하고 Engla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여기처럼 이 France, 나라 이름 첫 글자, 뭘로 시작한다?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래서 F 대문자로 써주고요. 그리고 England도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대문자로 지금 써져 있다라는 거 같이 기본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France, England 여기까지 봤고요. 취에다가요 EST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 된 거죠. 어떻게? Cheapest. 가장 저렴한이라는 거고. train이라는 교통수단이 나왔습니다. 기차나 열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unnel, 뭐예요? 우리나라 말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 터널이 바로 영어였구나. 그래서 tunnel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train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었는데 또 다른 교통수단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ferry. ferry라는 건 연락선 또는 ferry라 그 자체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 배, 선자 써서 배를 말하는 겁니다. island, 섬이죠?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유명한 섬이 있는데요. 어떤 섬이에요? 바로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제주 island라고 하죠. connect라는 게 있습니다. connect는요, 연결하다예요. 자, 그러면 연결을 할때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connect라는 동사 다음에요. 자, a라는 어떤 게 나오고요. and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무엇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connect a and b는 a와 b를 어떻게 하다? 연결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쪽에 있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fast라는 단어에 EST 붙여서요. fastest 인데요. 가장 빠른. fast가 형용사였나 봐요.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가장 빠른이라고 지금 뜻을 써 놓았고요. best 볼게요. 가장 좋은인데요. 이 best는요. 어떤 단어의 불규칙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바로 good 또는 well 이라는 단어. better 비교급, 그다음 best 이게 되는 거죠. underwater. 여기 볼게요. under 이라는 건요,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under라는 건 손이 이렇게 있으면 under가 바로 이 아래를 이야기하죠. 어디 아래. underwater. 그러니까 물 속에 수중의 물 속에 있는 걸 말해요. underwater. longest. long이라는 긴이라는 단어에 east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벌써 여기 아래에 있는 단어만 봐도 최상급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독해로 돌아가서 You want to go from France to England. 자,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는 일단 You want, 원하다. 당신은 원해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to 아래에 있는 거예요. to go. 가는 걸 원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France에서, 자, 프랑스에서,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로. 그래서 from, to, 이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구문이에요. 자, 프랑스에서 잉글랜드로 가는 것을 원해요, 당신은. What is the fastest way? 자, 여기서 무슨 표현? 최상급 표현 나왔습니다. The 하고 fast에 es 붙인 거 나왔는데요. What 물어보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빠른 뭡니까? 가장 빠른 방법입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It is an airplane. 뭐예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비행기래요. 그것은 비행기예요. But, 그러나, it is expensive. 근데 비싸요. 그쵸? What is the cheapest way? 자, 다시 물어봐요. What is, 무엇이 the cheapest way냐? 그럼 cheap은 뭐예요? cheap은 저렴한이라는 건데, east 뒤에 붙었습니다. 앞에 the 있어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probably 아마도 it is a ferry. 배예요. ferry라는 배예요. 그러나 but it's slow. It is slow. 뭐 하대요? 느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What is the best way?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way를 계속해서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What is the best way? Then,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Take a train 이라고 했어요. Take라는 거는요, 보통 take 다음에 우리가 뭐가 오냐면, 교통수단이 와요. 교통수단. Take a taxi. 그럼 택시 잡는 거예요. 택시 타는 거예요. Take a train. 그럼 뭐 타는 거예요? 기차 타는 거예요. Take a bus. 버스 타는 거예요. 그래서 take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온다. 뭐래요? 바로 기차를 타세요. But, 그러나, is England an island? 아니, 기차 어떻게 타요? England, 영국은요, 바다로 둘러싸인 섬 아닌가요? 아니, 기차를 타고, 어떻게 이 섬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대륙에 있는 이 프랑스에 갈수 있는 걸까요? 아니, 기차가 가려면 기차 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물 위를 건너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How can a train go to England? 어떻게 train이 주어 동사가 지금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train이요? Go to England. 어떻게 영국에 가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An underwater tunnel. 수중 터널이 있대요. 야, 그러면은 물속에 있는 터널을 지나쳐서 가는구나. The channel tunnel connects. 연결한다라는 거죠. 어디랑 어디를? England and France. 아, connects라는 동사 다음에 and가 나오면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 영국과 프랑스를 무엇이 연결해준다? 바로 The Channel Tunnel이 연결해준다. 이건 무엇이냐면 영불 해협 터널이라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을 말합니다. It is the longest underwater tunnel in the world. 최상급 표현 다시 나왔어요. 더 붙고요. long에 est 붙여서 가장 긴 무엇이다? underwater tunnel이래요. 수중 터널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길대요?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터널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긴 수중 터널이에요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 가지 교통수단 나왔었어요. 어떤 교통수단 나왔어요?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 가는 가장 빠른 건 뭐야? 비행기야. 아, 근데 비행기 비싸. 자, 그럼 가장 저렴한 건 뭔데? 페리야. 아, 근데 페리가 너무 슬로우 하잖아. 자, 그럼 가장 The best way는 뭐야? Train이야. Take a train. 기차 타. 이런 거죠. 자, 근데 기차? 기차 어떻게 가는데? 그랬더니, 아, 이런 영불 해협 터널이 있구나. 이 수중 터널로 기차가 가는구나. 이 터널은 it's the longest 터널이래요. In the world. 가장 수중 터널. Underwater 터널이다. 가장 긴 수중 터널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거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주제는요, 보통 우리가 독해할 글에서 이첫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에 사실 주제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걸 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 비교.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거 있었죠? 비행기, 에어플레인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예요? 페리 있었어요. 페리. 배죠. 그리고 마지막 트레인 있었습니다. 트레인. 그래서 요세 가지 비교하는 게 가장 알맞은 주제고요. 두 번째,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가장 긴 다리는 마지막에 트레인이 the best way야. 이거 타. 이거 어떻게 가는데? 수중 터널이 있어. 근데 그 수중 터널이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래. 아, 긴 터널이래. 그래서 다리가 아니라 터널이었죠. 세 번째, The Channel 터널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표의 빈칸에 최상급. 최상급을 넣어서 완성하세요. 자, 에어플레인, 페리, 그리고 트레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질문을 던졌고요. What is the 뭐라 그랬어요? 에어플라인은요, 가장 빠른.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뭐야? 에어플레인이야. 아, 근데 비싸잖아. 그 다음에, 그럼 가장 저렴한 방법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라고 물어봤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우리 사실 글 속에서 다 찾아 쓸수 있거든요. 가장 빠르는 뭘까요? Fast에 EST 붙이세요. EST 붙여야 되겠죠? EST. 자, EST 붙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저렴하는 the cheap. cheap이 저렴한이잖아요. cheap. 그다음에 여기에 cheapest way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good, better, best죠. The best w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독해한 글에서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써주시고요. 앞에 있는 여기 C는요, 여러분 뭐냐면, 대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자로 써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해할까봐 선생님 더 자그만하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the fastest, cheapest, bes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해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도 오늘 최상급 정리했었어요. 최상급 만드는 방법.

방법 두 가지. EST 붙이고요. The most 앞에 붙여준다. 그리고 불규칙 변화 계속해서 선생님 강조하고 있는데요.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꼭잘 외워두세요. 네, 친구들. 오늘 최상급 마무리 해봤는데요. 항상 선생님이 말하죠. 하나에 우리가 문법 잘 배웠으면 그 문법 복습하는 게꼭 필요해요. 영어책을 읽던가 우리 친구들 단어장에 정리해두거나 그리고 워크북으로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영문법 강의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하는 아홉 번째 시간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제 꼭 풀고 강의 들어주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입니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우리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there are 써주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이라고 적어주면 됐습니다. 사람들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우리가 many 라고 쓰면 되겠고요.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are 이라는 동사를 써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there is 나 are로 시작하는 나만의 문장을 직접 써보는 건데요. 어려우시면 우리 오늘 문제풀이 하면서 보는 강의 예문들 참고해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우리 A번 여러분

셀수 없는 명사였죠. 자, baby 아기 셀수 있고요. rice 쌀도 셀수 없는 명사 되겠습니다. bus 버스 한 대, 두대셀수 있지만 happiness 행복이라는 명사도 셀수 없죠. 지금 우리가 선택한 명사들은 셀수 없는 명사들 중에서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 그리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물질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11번의 health, 건강이죠. 건강도 셀수 없는 추상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banana, 바나나 셀수 있다. 그쵸? juice, 액체, 주스와 같은 액체는 셀수 없는 물질 명사 되겠고요. key, 열쇠도 열쇠 한 개, 두 개. 셀수 있습니다. 자, paper, 네, 종이 셀수 없는 물질 명사였어요. 조금 헷갈리죠? 종이는요, 우리가 종이 한 장, 두 장으로 수량을 표현할 수 있지만 종이 자체는 셀수 없는 물질 명사였습니다. Helen Keller, 사람의 이름이죠? 고유 명사,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콜라, 콜라도 액체잖아요? 셀수 없고요. 티. 자도 셀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meat, 고기인데요. 고기도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뉴욕, 도시의 이름입니다. 고유 명사도 셀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 다 골라봤는데 어때요? 잘 푸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B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말에 맞는 영어 카드와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문 한 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신문 한 부는 뭐라고 표현했죠? paper, 셀수 없지만, 어를 붙이면 신문 한 부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paper, 신문 한 부가 되겠고요. 피자 한 판은요. 피자도 원래는 셀수 없지만, 어를 붙이면 피자 한 판이 된다라고 했죠. 어 피자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은 a piece of cake로 우리가 수량을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D랑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종이 한 장은요, a piece of paper로 우리가 그 수량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a sheet of paper 나와 있네요. a piece of paper, a sheet of paper 둘다 종이 한 장을 뜻하는 네,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에 피자 한 조각이 있어요. A slice of pizza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도요, 우리가 A piece of pizza라고도 할수 있다 그랬죠. 자, 마지막 케이크 한 판입니다. 온전한 케이크 하나엔 우리가 어를 붙여서 A cake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잘못 쓰인 단어가 하나씩 있는데 바르게 고쳐 써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물질 명사, 셀수 없는 물질 명사가 나오는데요. 셀수 없는데 이렇게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우리가 S를 없애서 올바르게 고쳐줘야 됩니다. Two cups of teas. 어떻게 써줄까요? T에 S를 빼서 two cups of tea라고 써야겠죠. 차두 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수량을 표현하는 이 용기는요, 복수 명사로 cups 쓸수 있지만, 물질 명사 자체는 s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죠. 8 slices of bread가 아니고요. 8 slices of bread. 자, 해석하면요, 빵 8장이 되겠습니다. 큰빵한 덩어리를 우리가 8장으로 나눌 수 있죠. 빵 8장이고요. 3번에 three pieces of cakes. 여기에 S를 빼서 three. 네. three pieces of cake. 해석하면요. 케이크 3 조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ur cans of corns. 우리 그 통조림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가 이렇게 캔에 들어가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four cans of corn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네 캔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에 two loaf of bread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bread. 물질 명사에 S는 안 붙었어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빵이 두 덩어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loaf

F라는 단어를 우리가 복수 명사 형태로 고쳐줘야겠죠. 자, 올바르게 고쳐보면요. To loves. F를 V로 바꾸고 이 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Two loaves of bread. 빵두 덩어리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6번 한번 볼게요. 8 bottle of water. 자, 이 경우에도요. 8병이죠. 물이 8병 있대요. 근데 bottle. 여기 S가 안 붙었죠?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8 bottles. 네,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야 8병이 되니까요. 8 bottles of water. 물 8병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Two cans of colas. Two cans까지는 괜찮은데, 콜라 뒤에 이렇게 S 붙일 수 없죠. 그래서, two cans of cola. 콜라 두 캔으로 올바르게 고쳐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Six carton of apple juice. 사과 주스 6팩인데요. 6팩인데, carton. 단수 명사로 쓰였습니다. 복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Six cartons of apple juice. 네, 사과 주스 6팩 되겠습니다. 자, 9번도요. 지금 seven slice. Seven slices로 고쳐줘야겠죠. 햄이 지금 7장이다란 뜻이에요. 햄 7장. 자, 마지막으로 10번 two bars of gold라고 나와 있는데요. gold도 우리가 셀수 없는 물질 명사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골드바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바로 금이 나와 있거든요. two bars of gold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골드, 금두 바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10번,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에 D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커피 세 잔을 주세요라고 하네요. Give me. 자, coffee라는 단어를 쓰는데, 용기는 뭘 써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커피 손잡이 잡은 잔에 나오잖아요. 컵이라는 용기를 활용해서 써볼게요. Give me three cups of coffee. 자, 이렇게 쓰면은 커피 세 잔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름 한 병을 사자. 우리가 기름이라는 명사 oil이라고 하는데요. 병, bottle이라는 용기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Let's buy a bottle of oil. 기름 한 병을 사자. 3번은요, 소금이 나와요. 소금 영어로 salt라고 합니다. 근데 소금 1kg이 있니라는 질문이네요. Is there a, 조금 아래에다 써보겠게요. Is there a kilo of salt? 소금 1kg이 있니? kilogram을 우리가 줄여서 a kilo of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요. 설탕 한 스푼을 추가해라. 자, 추가해라라는 동사 나오고요. 설탕, sugar 쓰면 되겠는데요. 우리 요한 스푼이라는 표현은 조금 생소하죠. 네,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 spoon of라고 써요. 여러 스푼이면은 뭐 two spoons of, three spoons of 이렇게 쓸수 있겠는데요. 설탕 한 스푼, a spoon of sugar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에요. 나는 하루에 우유 3잔을 마신다. 자, 우유 3잔. 일단 우유는 milk고요. 보통 이렇게 유리 잔에다가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I drink 3 유리잔을 glass라 그러죠. 그래서 glasses of mil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선생님, 커피를 뭐 이렇게 유리잔에다가 담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three glasses of coffee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저는 우유 손잡이는 컵에 마시는데요. 그럴 때는 three cups of
cups of milk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ups, glasses, 그 용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6번에서 10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치즈 세 장을 주세요. 자, 일단 여기 치즈라는 명사 나와 있는데요. 세 장. 우리가 slice라는 단어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So give me three slices of cheese. 네, 치즈 세 장을 주세요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는 종이 10장을 필요로 한다. 자, 종이 10장. 일단 paper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A piece of paper, a sheet of paper 둘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piece라는 표현 써 볼까요? He needs 10 pieces of paper. 자, 아까 선생님이 sheet라는 명사도 쓸수 있다 그랬죠? He needs 10 sheets of paper.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둘다 종이 10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8번에요. 버터 한 스푼을 넣어라. Butter. 여기 나와 있네요. So add a spoon of butter.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요. 상자에 비누가 다섯 장이 있다. 우리 비누는요, 어떤 단위로 썼죠? 자, 일단 soap 여기 나와 있는데, a bar of soap이라고 우리가 수량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장이니까요, there are five bars of soap in the box. 상자 안에 비누가 다섯 개가 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찬장에 참치 통조림 두 캔이 있다. 우리가 두 캔은요, 말 그대로 캔이라는 명사를 써주면 돼요. 자, 참치는 tun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So there are two cans of tuna. 참치 두 캔이 찬장에 있다, in the cupboard. 자, 여기까지 우리 유닛 5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쪽입니다. 유닛 6와 관련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A번 볼게요. 빈칸에 some이나 any 중에서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some이랑 any 둘다 몇몇의 약간의 조금의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차이가 뭐였죠? some은요, 우리가 긍정문에 써주는 친구였고요. any는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써줬습니다. 그러면 긍정문에는 some,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는 any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1번 볼게요. We don't have. 우리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 부정문이죠. 뭐뭐가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an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We don't have any money. 우리는 돈이 아예 없어요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2번에요. 그는요,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이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컴퓨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노트북이라고 하면 공책입니다. 공책. 그래서 그는요, 몇 권의 공책이 있다라고 할때 긍정문이니까 he has some notebook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그들은 마신대요.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they drink some orange juice. 자, 4번 보겠습니다. There aren't, 없대요. 일단 부정문이다. 그치? 그러면 any를 한번 써봅시다. 자, 해석해 보면요. There aren't any birds in the forest. 숲에는 새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She buys. 그녀는 삽니다. 긍정문이니까요. some 써볼게요. She buys some eggs every Monday. 그녀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몇 개의 달걀을 씁니다. every가 붙으면요. 매주 그 요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every Monday, 매주 월요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6번으로 가봅니다. 질문이네요, 질문. 의문문에는 any를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are there any questions class? 자, 여러분, 질문이 있나요? 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7번은요. 나는 물을 좀 원해. I want some water. 자, 8번입니다.
He doesn't step on. 지금 부정문이네요. 그는요, 밟지 않는데요. 무엇을? Any ants. 그는 그 어떠한 개미도 밟지 않는다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Does your father play? 너의 아버지는 하시니 무엇을요? Sport.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것 있니? 라는 질문인데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 sport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너희 아버님, 운동하시는 것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나는요, comic books, 만화책을 좀 읽는다. On the weekend, 주말에. 자, 긍정문이기 때문에 some comic books라고 적어 볼게요. 나는 몇 권의 만화책을 읽는다.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빈칸에 is나 or 중에서 알맞은 말을 써 보는 건데요. 자, is 뒤에는요. 단수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왔고요. or 같은 경우에는 복수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1번에 a cat, 고양이 한 마리니까요. There is a cat이라고 쓰면 되겠죠.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자, 2번입니다. a kite. 카이트가 연이에요. 연. 우리가 날리는 그 연이거든요. a kite, 연이. 하나가 있다. is를 쓰면 되겠죠. 자, 3번은요. two dogs. 지금 복수명사 나오죠? 두 마리의 개들. or 써주면 되겠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five pencils. 연필 5개. 복수명사니까 or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ten boys. 10명의 소년들. 복수명사. or 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으로 가볼게요. Some birds. 자, 이것도 복수명사죠. 몇몇의 새들이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 some birds. 7번은요. 7 days. 7일이 있다는 거죠. 셀수 있는 복수명사 나옵니다. 그래서 there are 7 days. 자, 그리고요. many people. 이거 우리가 적었던 문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or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한번 가볼게요. Not much time. 자, 여러분, 시간은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없다라고 할때셀수 없는 명사니까 is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분명 선생님, much time, 많은 시간인데요. 뭔가 많은이라는 개념이니까 셀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시간은 셀수 없기 때문에 꼭 is를 써줘야 됩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some money. 돈이 조금 있다라는 문장을 써줘야 되는데요. 돈도 셀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there is some money. 그래서 9번과 10번 여러분이 잘 비교해 보시면서, 아, 시간과 돈은요, 셀수 없는 명사이구나라는 거꼭 표시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there is, there are 중에서 알맞은 말을 써 보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봤던 문장들보다 조금 더 길어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Many boys and girls in my school. 내 학교에는요, 많은 소년들과 소녀들이 있다. 일단 뒤에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명사는 many부터 girls까지입니다. 소년들과 소녀들. 복수명사죠. 그래서 there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많은 소년들과 소녀들이 학교에 있다. 자, 2번입니다. Many classrooms. 자, 많은 반이 있다. 어디에? In my school. 내 학교에 많은 반들. 복수명사죠. 그래서 there are 마찬가지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esks and chairs. 책상과 의자는 네, 셀수 있죠. 책상들과 의자들이 있습니다. In the classroom 반에 복수명사 나오니까요. There are 써볼게요. 네, 자, 4번 가봅니다. Some fans too. 자, 여기서 팬이 뭘까요? 선생님 혹시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팬인가요?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팬이라고 하면요, 선풍기란 뜻이에요. 선풍기. 네, 지금 S가 붙으니까 몇 개의 선풍기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복수 명사입니다. 네, 선풍기 셀수 있죠. 그래서 there are some fans.
네, 선풍기들도 몇개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gym이라고 하면요, 지금 단수 명사죠. 체육관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gym, 체육관 하나가 in my school, 나의 학교에 있다. 자, 그러면 단수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쭉 there are를 써줬지만 there is, 5번만 there i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6번부터 10번 한번 볼게요. 지금 쭉 보니까 계속 학교에 있는 이 어떤 공간들을 설명하는 그림 것 같아요. 네. Many balls in the gym. 자, 그 체육관에는 뭐가 있냐면요. 많은 공들이 있대요. 자, 복수명사 나옵니다. There are. 자, 이어서요. A swimming pool. 자, 와, 좋은 학교다. 학교에 뭐가 있어요? 수영장이 있대요. 근데 어가 붙었다. 그치? A swimming pool. 수영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단수 명사 나오니까요. There is 써주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Not much water in the pool. 자, 근데 수영장에는요, 뭐가 없냐면요. Much water. 많은 물이 없대요. Not이 붙었잖아. Not much water. 많은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셀수 있나요? 아니요, 물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8번도 there is라고 써주면 돼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요, 우리가 is를 써줍니다. There is not much water in the pool. 수영장에는 물이 많이 없습니다. 자, 9번 볼게요. Two music rooms. 자, 지금 보니까 음악실이 몇 개? 음악실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셀수 있죠. 그래서 there are 써보겠습니다. 내 학교에는요, 음악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A piano. 자, 피아노. 지금 어가 붙었네요.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In each music room. each라고 하면요, 각각의 란 뜻을 갖고 있어요. 각각의 음악실에는 피아노 한 대가 있대요. 자, 그러면 단수 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there is 구문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어려웠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복수인지 단수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 잘 구분을 하면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D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지금 a week,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는 며칠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힌트를 주네요. 일주일은 7일이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7일은 우리가 셀수 있죠. There are 7 days in a week. 일주일에는 7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How many hours are there in a day? 자, a day. 하루입니다. 하루에는요, 몇 시간이 있나요? 우리가 시간도 셀수 있죠.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요. 하루는 24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re are 24 hours, 24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3번은요.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A minute 분입니다. 1분은 몇 초로 이루어져 있나요? 1분은요. 60초로 이루어져 있죠. 60초. 그래서 초도 셀수 있기 때문에 there a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0 seconds. 60초가 in a minute, 1분에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4번에서 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 many days are there in January? January가 1월입니다. 1월. 1월은요,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1일이 있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There are 31 days in January. 자, 5번입니다. How many oceans are there on Earth? 지구에는요, 몇 개의 대양이 있나요? 와, 우리의 상식이 이렇게 늘어나는 질문들이다. 그쵸? 지구는요, 대양이 5개가 있습니다. 5대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Five?

oceans라고 답하면 되겠죠? There are five oceans on Earth. 지구에는 다섯 개의 대양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How many hearts are there in our body? 우리의 몸에는 심장이 몇 개인가요? 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 없죠? 심지어 여기 나와 있네. 우리 몸에는 한 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자, 한 개니까요. There is라고 답해 볼게요. There is a heart 또는요. 한 개의 심장 one heart라고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열심히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본 교재 랩업 부분 통해서 오늘 배웠던 개념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41쪽이에요. 셀수 있는 명사는요. 어와 언을 사용할 수 있죠. 복수형으로도 쓸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요, 어와 언 또는 복수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47쪽에 있는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ome, any, many, much로 명사의 수량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some과 any는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에 둘다쓸수 있었고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에만 머치는요, 셀수 없는 명사에만 쓰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there is 뒤에는요, is라는 동사 뒤에는 단수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 있었고요. or 뒤에는요, 복수 명사 쓰는 것, 우리 아까 문제 풀이에서 연습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뒤에 전치사 그리고 장소 명사로 무엇이 어디에 있다라고 장소를 표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공 도장 챌린지 잘 해보실 수 있겠죠? There is나 or로 시작하는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서 올려주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열심히 달려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46강 올인원 종합 영어.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저랑 문법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고요. ing랑 ed 분사는 개념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자,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정리를 저희가 이제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좀 심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분사 두 번째 시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자, ing와 ed가 이제 개념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앞에서 수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영어는 어순이 가장 중요한 언어다라고 시작 시점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자, 오늘은 뒤에서 앞으로 자, 수식을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좀 더 어순에 대한 공식이 여러분들께 깔끔해지리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ed가 나왔어요. 그럼 이 ed는 동사일까요? 분사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져야 여러분들 해석이 깔끔해지고 정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가 다 다루어진 이후에는 자, 마무리는 퀴즈로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시면 첫 번째 토픽부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 뭐가 생각나야 되죠?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는다? 그럼 두 단어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렇게 분사의 구가 성립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일형식만 빠졌네요. 보니까 2, 3, 4, 5 형식 동사들이 있어요. 2, 3, 4, 5 형식의 동사들에 ing가 붙었습니다. 그럼 ing는 능동의 개념이니까 구조도 능동이죠. 그러면 뒤쪽에는 자, 제가 복잡하게 다 쓰지 않고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형식의 ing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올까요? for. 3형식의 ing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능동구조니까 목적어. 4형식의 ing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목적어 두 개. 5형식의 ing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목적어, 목적 for. 이 긴 이야기가 한 단어로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말뭉치를 이루게 되면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얘는 어떻다? 항상 뒤에서 앞쪽으로만 수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으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자, we bought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샀어요. 그죠? 예,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시면 ing인데

네, 이 ing가 명사 자리에 있진 않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것인데,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했을까요? 자, offering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수여 동사 offer에 ing가 붙은 거잖아요. 수여 동사는 여러분들 몇 형식으로 구성하죠? 3 아니면 4로 구성을 하죠? 여기는 보면 어때요? 하나의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 우리에게 좀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뭔가를 샀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했는지 알겠어요? 자, 물론 여기에 나오는 thing 있습니다.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수식을 하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좀 괴물이기는 해요. 하지만, 자, 지금 이 예문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더라도 두 단어 이상의 말 뭉치가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자, 간다라고 하는 사실.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 3, 4, 5 형식의 동사들이 플러스 알파를 취하는 경우에는 100% 뒤쪽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일형식이 빠졌는데, 일형식의 ing가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뒤쪽에 뭘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물론 여기에 있는 부사구나 절은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뭉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단어 이상의.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론이 이해되셨으면 예문으로 증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re are people. 자, 요거는 지금 아무 뜻도 없는 자, 그런 주어가 되겠고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뒤로 빠진다고 했죠? 자, people인데요.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Sleeping on the grass. By the la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사람들인데 sleeping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뭐가 붙었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어디 자고 있어요? 바로 잔디 위에서 자고 있다. 그런데 그 잔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호수 옆에 있는 그런 잔디가 되겠습니다. 아우,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풍경이 좋죠, 그죠? 호수 옆에 잔디가 있는데 탁 누워갖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아주 한가로운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못하면 쯔쯔가무시병, 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낭만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닥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anyway,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sleep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자서 만약에 뒤쪽에 얘네들은 옵션이니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there are sleeping people.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한 단어짜리니까. 하지만 부사구나 절이 뒤에 동반돼 있으므로 전체 말뭉치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자, 이런 어순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 예문도 여러분들 납득 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sleeping on the grass by the lake.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방금 저희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자, 말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서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형식 동사의 ing가 부사구 부사절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 경우는 어때요? 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앞에서 뒤쪽으로 형용사처럼 그냥 수식을 하는 것이 맞죠. 자, 예문으로는 이렇습니다. Existing law. 많이 봤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법이 is completely satisfactory. 자, 완전히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할 때, 자, 뒤쪽에 부사구나 부사절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단독 분사 ing의 경우, 일형식의 ing의 경우 앞쪽에서 뒤쪽으로 수식할 수도 있다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ing 분사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는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0: 이디분사로 가야죠. 자, 이디분사인데 4형식과 5형식만 제시를 했습니다. 얘네들의 이디분사예요. 4형식은 수동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디분사는 수동의 개념이고 수동의 구조니까 4형식은 3이 되고 5형식은 2가 되겠죠. 따라서 이하의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붙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 5형식의 ED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플러스 알파와 함께 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문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Every candidates. 자, 동사는 어디 있어요? Must라고 하는 분명한 동사가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offered는 100% 동사가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offered는 왜 뒤쪽에 목적어를 하나 취했죠? 네, 수요동사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 단어가 하나의 말 뭉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position을, 자, posi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직위의 뜻도 있다 그랬죠? 어떤 직위를 제공받은, 자, every candidate. candidate는 후보자예요. 자, 매 후보자 한명한 명은 must participates. 참가해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자, seminar class에. 근데 그 seminar class가 어떻대요? 2-week seminar class가 되겠습니다. 2주짜리 seminar class에 참석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두 단어 이상이 구를 이루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3형식 동사의 ED 같은 경우에는 수동 구조면 뭐죠? 3형식의 ED면? 1형식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1형식과 똑같이 부사구나 부사절을 동반할 때만 뒤에서 앞쪽으로 수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예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Student IDs. 그래서 학생 그 신분증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되어야만 한다. 요 예문도 앞쪽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메이드가 만약에 한 단어짜리로 왔다면 앞에서 뒤로 수식을 했겠지만 뒤쪽에, 자, 부사구가 이렇게 동반됐네요. 자,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2022년 이전에 만들어진 Student IDs가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두 단어 이상의 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by this weekend는, 자, by 다음에 시간이 오게 되면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는이죠?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갱신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ing의 두 케이스, ed의 두 케이스 해서 분사구가 성립되는 경우를 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다른 아이템이에요. 분사가 단독으로 하나, 한 단어짜리가 수식을 하는데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수식 받는 명사가 대명사일 때 그러하고요. 저의 경우를 좀 설명을 좀 여러분께 좀 해드리면 저는 그냥 아예 예문을 외웠었어요, 그때. Those invited. 이런 식으로 아예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문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저는 those invited.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those라고 하는 단어 별표 3개. those는 that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일 수도 있지만, 수식어구를 동반할 때는, 다시 조건이 있어요. 수식어구를 동반할 때만 이 친구는 뭘로 쓰인다? people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A list of those invited 라고 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되고요. attach는 붙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첨부되어 있다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to this report 이 보고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나왔어요. 자, those invited 이렇게 되는 자, 예문 하나 외워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근데 이 those가 people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a list of invited people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명사가 수식받는 경우에만 그러하다라고 하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으로 좀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명사 주어 다음에 ed가 나오면 동사냐, 분사냐. 그 ed는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될수 있잖아요. 자, 간단한 논리부터 복잡한 논리까지 3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ed 말고 동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 ed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자, many people canceled. canceled 말고 동사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취소했다. their trip. 여행을요. 어디 행 여행입니까? 바로 베이징 행 여행이고요. 뭐 때문에 취소했나요? 바로 smog warning 때문에, smog에 대한 경고 때문에 취소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canceled는 동사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ed형 말고 명백한 동사가 있어요, 문장 안에. 얘가 동사인지 분사인지 지금 주어 다음에 나와서 헷갈렸는데 여기 was라고 하는 동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100%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고 있는 분사구죠. 자, elect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명사보호가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남자가 요때부터 요때까지죠. 네, 그러니까 무려 68년 동안 어때요? 키가 더 컸다. Of the two candidates, 두 후보자들 중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elected처럼 주어 다음에 ed가 나왔으나 당황하지 말고 명확한 동사가 보이면 괄호로 묶어서 분사로 처리하고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한다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3단계가 뭐냐면 ed형이 연속으로 등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ed가 과거동사면 어때요? 시점만 과거로 간 거죠. 타동사는 그대로 어때요? 타동사예요. 과거에 그 타동사의 행위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ed가 과거 동사면 목적어를 그대로 취할 겁니다. 즉 능동 구조예요. 하지만 과거 분사이면 수동의 구조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ed가 연속으로 나왔을 때 하나는 능동 구조, 하나는 수동 구조일 거거든요. 따라서 수동 구조면 분사로 판단하고 능동 구조면 여러분들이 동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으로 가시면 증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corrected와 posted가 나와 있는데 둘 다 타동사예요. correct는 수정하다. post는 뭐뭐뭐를 개시하다. 그런데 하나는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고 하나는 목적어가 없는 수동구조네요. 따라서 누가 동사예요? 너 동사해.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Mr. Jensen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했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포스트드는 이제 뭐예요? 분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겠네요. 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bulletin board라고 하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메모를 수정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앞으로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ed가 연속으로 둘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 어려워요. 둘 다 목적어를 하나씩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띵 떠올라야 되는 건 뭐죠? offer가 수요동사다. 수요동사는 삼형식의 구조로 쓰였을 때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문맥상으로 결정한다. 요 사람이 포지션을 제공했다의 동사도 될 수 있으나 candidates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위를 스스로 제공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구조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제공받은 후보자가 except는 이제 근데 수요동사가 아니니까 자, 그것을 받아들였다. 동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납득되셨어요? 자, verbally라고 하는 단어는 구두로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토픽만 남았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어 다음에 자동사의 ed가 나왔어요. 자동사의 ed는 뭐뭐 당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수식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주어 다음에 등장하는 자동사의 ed는 100% 동사예요. 자, 나 도착했어요. 어디에? 역에. A little early.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수식 못하는 애가 선택지 중에 누구예요? 아니, 동사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과거분사의 개념. 주관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수동 완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명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한다. 이거 한 단어짜리의 케이스잖아요. 보호가 와야 되고 목적어 자, 요거는 이제 5형식이니까 2형식이 되는 것이고 자, 요거는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형식 동사의 e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 전달해드릴 내용들 설명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습하셔야 되고요. 내일하고 모레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정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쉬워지는 그 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역시나 전 좀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매우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 구분하기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He feared no one, but everyone feared him.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And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but you are small. Stay close to me and all will be well.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0: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이소부와의 사자와 생쥐, 그 사자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a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문장이 생각보다 좀 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There was라는 것은 뭔가가 있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죠. There was, there are, there is, there were 이라고 할 때는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 great lion,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사자가 위대한가 봐요.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바로 풀 많은 평원에서, plain이라고 하면 평원입니다. 와, 이렇게 쫙 넓게 펼쳐진 평평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풀이 막 있는, 그래서 뭐 초원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초원이나 풀 많은 평원에서 살고 있었던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원, 이 초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close to라고 하면 가깝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깝게 있었냐면 the edge, edge라는 것은 바로 끝이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모서리 같은 것도 되거든요. 테이블이나 탁자의 모서리, 책상 모서리 이런 것도 엣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어떤 장소가 있다면 끝부분, 그렇죠? 그

경계선인 부분 있죠. 그걸 엣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글의 끝이나 가장자리에 가깝게 있는 그 초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정글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원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초원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사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자? 위대한 사자.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이라고 되어 있네요. Each day, 매일매일 he roamed. roam이라는 것은 바로 돌아다니다. 이 he는 누구겠어요? 바로, 아, 사자겠네. 지금 사자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사자는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풀 많은 땅을, 초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맞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이죠. 뭐 하면서? checking, 확인하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그의 왕국. 와, 사자가 대단한가 봅니다. 자신이 지배하나 봅니다.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의 왕국. 사자의 왕국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 이죠. 자, 그 다음에 well이라는 것은 괜찮은, 이상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사자의 왕국. 즉, 이 왕국에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즉, 체크하면서 다니면서 그 초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이 that이라는 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포인트는 초등학생들도 알면 매우 좋습니다. 이야기책에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는 시험 점수와 직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 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한번 제대로 구분해 보자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계 대명사는 만들어졌고, 어떻게 접속사는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이 둘의 차이, 결국은 that이에요. 그런데 이두 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문장에서 틀린 표현을 고른다거나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혹은 우리 친구들이 이 틀린 문장을 보고 바르게 고쳐야 된다거나 이럴 때, 아, 오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계 대명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다. I bought it yesterday. 이것은 책인데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제 구매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다만 무엇을 하냐면 앞 문장과 뒷 문장에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뒤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it을 지우고, 그 대신에 명사를 대신하면서 it을 지웠으니까 명사를 대신하면서, 그런데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라는 것이 두 개를 이어준다는 말이거든요. 두 개를 이어주면서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그게 대명사죠. 그걸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the book과 it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책이다, 맞죠? 그 책이다. 내가 어제 그 책을 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he book과 이 it이 같아요. 그러니까 두 문장보다는 한 문장이 짧고, 또한 이 뭔가 두 개를 합치면은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를 합칩니다. 어떻게 합쳐지냐면 뒤에 있는 it을 삭제하고요. 그 대신에 무엇을 적습니까? 우리 관계대명사 표는 제가 오늘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문법책에도 있고요.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앞에 나오는 이 the book, 책을 가리키죠. 관계대명사에서 처음 나오는, 먼저 나온 이 단어를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사물이죠. 사물, 사람, 동물, 이세개 중에 뭡니까? 사물이죠. 동물도 아니고요. The book이라고 하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that이나 which로 바꿀 수 있죠. 저는 that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여기 있는 이 it, 요걸 지우고, 그 대신에 that을 적는데 두 문장을 이어주니까 요 자리에 콕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되었습니다. This i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이 생겼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관계 대명사가 있는 문장, 이 뒤에 있는 이걸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밑줄 쳐진 이 문장이죠. 그래서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인데, 내가 어제 산 책이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계 대명사 that이 쓰였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싹다 지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I bought yesterday. 이것만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있었던 이 무언가, 여기 있는 목적어죠. 지금 is은. 이 목적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대시 대신하면서 이 대시 여기에 있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두 문장을 이어주는 자리로 이동했잖아요. 즉, 지금 여기에 밑줄 쳐진 이 문장만 I bought yesterday만 보면 나는 샀다, 어제. 나는 어제를 산 게 아니라 그 책을 산 거잖아요. 즉,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은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게 어떨 때는 주어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떨 때는 목적어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know that she's a teacher.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 있는 that이나 저기 있는 that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있는 that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she is a teacher이라는 이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이 I know라는 문장 안에 얹혀 있는 거죠. 즉, 뼈대는 I know,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근데 그 무언가 안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관계대명사 그런 게 아니라 I know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e's a teacher 문장이 있고요. 이 두 개를 대시 단순히 더하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은 she's a teacher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앞에 있는 I know부터 맞죠? 이 끝까지를 보면 I know that 덩어리가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고 그 내가 알고 있다.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안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I know와 그 다음에 이 she is a teacher 이거를 that으로 더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문장과 문장을 단순히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이 밑줄 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드리는 부분은 흔히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이렇게 배웁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것만 달달 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아, 관계대명사는 원래 이런 원리로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그게 목적어가 없어지고 이 원리나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잡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답니다. 단순히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저도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공식이

0: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e feared no one.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사자가 되겠죠. 사자는 그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fear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가 되겠죠. But everyone feared him. 그러나 사자는 아무도 안 무서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맞죠? 모두가 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얼룩말 가족이 있는데 그 엄마가 mothers, 엄마들이 warned,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about the lion, 사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Stay away from the lion. 사자한테는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 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이라고 하네요. Keep your distance. 너의 거리를 유지해. 맞죠? distance라는 것은 거리입니다. 너의 거리를 keep, 유지해. 사자한테 자꾸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He feared no one, but everyone feared him.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0: 자, 이제 방금 얼룩말이 나왔고요. 이제 코끼리도 나옵니다.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그리고 이제 코끼리의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끼리 엄마들이 warned,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경고했습니다. 역시나요.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I라는 것은 엄마 코끼리가 되겠죠. 엄마 코끼리 나는 너무, 여기서 far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라는 뜻이에요. 과하게 너무 커. 뭐하기에 사자가 사냥하기에는 솔직히 내 몸집이 좀 크잖아. 엄마 코끼리잖아. 그런데 you are small. 근데 너희들 아기들은 너희들은 작잖아. 그러니까 stay close to me. 내 근처에 있어야 돼. And all will be well.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충고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은요.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자, 요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hen it grew too hot. 너무 더워졌을 때 during the day. day라는 것은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낮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낮을 가리키겠죠. 더운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낮 동안에 너무 더워졌을 때. 그래서 during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너무 더워졌을 때. 너무 더우니까 이 사자가 다니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덥잖아요. 땀 나잖아요.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더워지니까 초원에 있다가 사자가 너무 더워지니까 사자가 어떻다고요? 이제는 조금 이 그늘을 찾을 수 있는 정글, 이 정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정글은 어디였냐면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Where 이 정글은 이 정글을 가리키는 게 저기 있는 where이 되겠죠. Where은 어떤 곳이냐면 이 정글이라는 곳은 the shade. Shade는 바로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 뭐의 그림자냐면 나무들의 그림자가 의미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했냐면 시원하고 어둡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낮 동안에 초원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낮에 좀 이렇게 쉬고 오고 뭐좀 시원하고 이 그림자 밑에서 좀 이렇게 누워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음원으로 듣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nd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but you are small. Stay close to me and all will be well.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0: 자, 오늘의 단어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Plain. Plain. Many animals live on the wide plain. Edge. Edge.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close to the edge of the

0: The Jungle. Kingdom. Kingdom.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Distance. Distance.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During. During.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Shade. Shad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all이라는 단어이고요. 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I finished all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끝냈죠? 나의 숙제를 모두 끝냈다. 즉, 모든 나의 숙제를 끝냈다. 여기 있는 all이라는 것은 모든, 전부의라는 형용사입니다. 모든 나의 숙제, 이렇게 모든, 전부의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All were happy after the game. 어떤 경기 후에, 어떤 게임 후에 모두가 행복했다. 자, 여기 있는 all이라는 것은 모두라는 것이거든요. 모두, 전부, 모든 사람. 즉,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He was all alone in the dark room. 그는 완전히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래서 all이라는 것이 뭔가 모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강도로 쳤을 때 뭔가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all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유럽연합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성을 이루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조항을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회복 이후에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봐야 되겠죠?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Today's Topic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토픽은 바로 EU로 가겠습니다. EU's Fit for 55 Climate Plan 이렇게 돼 있군요. 여기 이제 코테이션 마크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EU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EU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 이름이 Fit for 55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1: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2: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 표현을 알아두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o unveil,
2: To unveil,
1: to pledge,
2: to pledge,
1: collective,
2: collective,
1: emission.
2: emission.
0: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To unveil, veil을 벗기는 거기 때문에 발표하다, 공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To pledge, 약속하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신문에 정말 많이 나오고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단어이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사에서 핵심을 뽑다 보면 그 핵심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압축되기 때문에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아, 요 주제는 내가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면 검색 엔진이 많잖아요.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를 넣어서 관련 주제를 좀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llective, 단체, 공동의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Emission, 배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할때 Emission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여기까지 볼까요? 주체는 여기서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위원회 혹은 유럽집행위원회라고도 하는데요. 자, 유럽위원회가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지금까지 내놨던 것 가운데 가장 야심찬 계획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내놨습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획이라든가 정책에 ambitious가 붙으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소년이여 야망을 심어라, 뭐 가져라 이런 말 때문에 자꾸 ambition 하면 야망이란 말 쓰는데 정책이나 계획이 ambition이라는 얘기는 ambitious라는 얘기는 이게 달성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이 이름이 뭐냐면 called Fit for 55라고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라고 해서 유럽 집행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 국가죠.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28개가 27개로 줄었지요. 그래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그렇습니다. pledge. 그냥 promise란 말보다는 조금 강해요. promise는 약속하다는데 pledge는 promise in public, 공개적인 약속. 그래서 공약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목표를 달성하다 할 때 meet이라는 동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공동의 목표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요거 중요하죠. greenhouse gas라고 하는 말, 요게 온실가스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게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emissions는 복도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배출이라고 하는 추상명사 쓸 땐 emission 이렇게 씁니다만 배출량, 배출량을 줄이다 이럴 때 량을 얘기할 때는 복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얼만큼이요? by 55% from 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by가 있죠. 요 두 가지의 by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요 앞에 나온 by는 이만큼을 줄이겠다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by는 언제까지라는 개념의 기준선을 잡는 바입니다.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55%를 삭감하겠다. 그만큼 많이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it for 55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계획 속에 외국 기업들이 유럽에 물건을 팔 때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경을 조금 곤두세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2: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care. 이때 Pope이라는 단어는 교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back이라는 단어는 이때 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support, 지지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헤드라인은 좀 짧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단어면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4자짜리 단어가 많이 쓰여요. back, 뭔가를 억제하다 할 때 contain 말고 curb 이렇게 쓴다든가. 자, 교황은 말입니다. 무료 그리고 universal, 보편적인 healthcare, 의료 보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2: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고요. 몇 가지 단어만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Pope.
2: Pope.
1: To undergo.
2: To undergo.
1: Intestinal.
2: Intestinal.
1: To make a plea.
2: To make a plea.
0: 첫 번째 단어는 이제 Pope라는 단어죠. 교황.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iest, bishop, archbishop, cardinal 그리고 pop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사제의 그 계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지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pope 교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undergo라고 돼 있군요. 수술을 겪다 혹은 안 좋은 일을 겪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ntestinal, 내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make a plea, 간청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요 네 가지 표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주어는 여기서 끊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그리고 여기 요 정도로 끊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제 이후로 처음일까요? After undergoing, 역시 나왔죠? Intestinal surgery. Surgery라고 하는 수술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추상명사처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형수술을 받다라고 할 때도 I underwent plastic surgery 혹은 cosmetic surgery라는 식으로 관사 안 쓰고 추상명사 쓰거든요. 다만 여러 수술을 얘기할 때는 복수 씁니다. Surgeries. 이런 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결장 협착증이라는 문제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care. Make a plea, 간청하다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촉구하다, 뭐 urge라든가 요청하다 이런 의미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때 make a plea는 일단 감정의 호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간청하다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무료고요. universal이라는 얘기는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누구도 예외 없이라는 개념이 universal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healthcare, 의료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간청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universal healthcare health coverage mean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overage가 커버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장을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 의료 보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care they need.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without financial hardship.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UN의 정의에 해당하는 Universal Health Coverage라고 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미국은 이게 안 되고 있고요. 아예 안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인가 스위스의 한 유명 기관에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검사했는데요.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6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 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2: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 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 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0: Today's parents,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전에 보셨던 to make a plea,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게 간청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간청했어요. 그 대상은 예방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 내용은 마스크 써주세요. 계속. 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접종을 하다라고 할 땐 to be vaccinated. 우리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마스크 착용하다 to wear a face mask. 그죠? 문제 없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making a plea for those fully vaccinated. 이거 중요하죠? 예방접종을 받을 때 어떤 약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어떤 약은 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be fully vaccinated라는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완전히 접종을 마친 경우죠. 이 사람들이 to continue to mask blank. 어? wear a mask가 아니고 mask blank. 동사로 썼네요. 이때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마스크를 착용하다. mask up 이란 동사 씁니다.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continue to wear face masks. 그렇게 써도 문제는 전혀 없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making a plea for those fully vaccinated to continue to mask up.
2: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making a plea for those fully vaccinated to continue to mask up.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workers and insurance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보험이 꼭 의료보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 정도. 그중 많은 이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두 문장인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말 알아야 되겠고요. 임금 근로자는 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조건 apply를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거 안 씁니다. 이 문맥에서는 잘. 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때 regular worker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비정규직이라고 할 때 non-regular worker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이제 서구권에서 그렇게 많이 쓰인 표현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현을 좀 많이 쓴 상황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영업자 빼고 그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age worker라고 하거나 wage earner 정말 많이 쓰는 편이고요. 참고로 자영업자는 self-employed people 스스로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죠. self-employed people이나 the self-employed 이렇게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ccording to statistics, 그죠? 통계에 따르면 non-regular workers account for about 36% of the total wage workers in South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unt for,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총 100%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잖아요. 비정규직이 the total wage workers예요. 한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many of them are not blank by employment insurance. 자, 이럴 때 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아마 80% 이상은 이 표현을 쓸 겁니다. 네, 이 표현 우리가 조금 전에 봤고요. 뭘까요? 그렇죠? A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예요. 그래서 insurance coverage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동사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Workers and insurance. According to statistics, non-regular workers account for about 36% of the total wage worker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many of them a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2: Workers and insurance. According to statistics, non-regular workers account for about 36% of the total wage worker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many of them a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0: 오늘도 참 양이 많았죠. 그리고 단어 표현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pledge.
2: To pledge.
1: To undergo.
2: To undergo.
1: To make a plea.
2: To make a plea.
1: Regular worker.
2: Regular worker.
1: Wage earner.
2: Wage earn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 다 볼 수 있고요. 다시 보기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되게끔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9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 형용사, 부사 차례대로 쭉 배웠는데요. 오늘은 리뷰 테스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먼저 핵심 내용만 쑥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먼저 동사입니다. 동사는요, 주어 뒤에서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동사는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나 있습니다. 겹쳐서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비동사부터 볼까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죠. 주어가 무엇, 누구,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동사입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은 딱 3인방 있습니다. am, is, are. 주어가 나일 때, 아일 때는 am을 써주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is를 쓰죠.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이거나 복수일 때, 그럴 때는 are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m, is, are 어떤 경우에 쓰는지 같이 꼭 챙겨두세요. 과거형일 때는 was, were를 씁니다. am, is와 같이 이렇게 주어가 단수일 때 과거형이면 was를 쓰고요. are를 써주는 경우처럼 2인칭 주어이거나 주어가 복수일 때는 과거형이면 were를 써줍니다. 의미는 과거의 뭐뭐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예문, My father is a firefighter. 내 아버지께서는 소방관이시다. 주어인 my father 뒤에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때 이렇게 비동사가 쓰였죠. 나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시다. 그 다음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주어가 뭐뭐 하다. 이렇게 주어의 행동을 설명할 때 쓰고요. 행동이 아니더라도 추상적인 생각의 움직임도 포함합니다. 이 일반 동사에서 중요한 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동사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동사에 S를 붙여줍니다. 왜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외로우니까 동사가 달래주는 거예요. S 친구 줄 테니까 외로워하지 마. 요렇게요. do, 하다, run, 달리다, give, 주다, teach, 가르치다. 전부 다 일반 동사고요. know, 알다, remember, 기억하다, believe, 믿다. 전부 다 일반 동사입니다. The players run very fast. 그 선수들은 매우 빨리 달린다. 달린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가 쓰였습니다.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누구랑 짝꿍이에요? 명사랑 짝꿍이에요. 형용사랑 명사는 완전 절친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It is the wrong answer. 그것은 틀린 답이다. 답이라고 하는 명사 answer 앞에 형용사 wrong이 붙었습니다. 답은 답인데 어떤 답? 틀린 답.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를 쓰고요. 또 비동사 뒤에서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명사 또는 대명사니까요. 역시 명사의 성질 상태를 설명한다고 볼수 있겠죠. Your answer is wrong. 너의 답은 틀렸어. 주어인 your answer 뒤에 비동사가 쓰였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이 자리를 보어 자리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답은 틀리다. 틀리다라고 우리말에서는 하지만 틀리다 영어로는 비동사이다 플러스 형용사 틀린, 틀린을 붙여서 써주는 거다. 이 부분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준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사입니다. 동사 형용사나 다른 부사에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의 역할은 명사 이외에 모든 걸다 꾸며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부사가 붙어서 문장이 더욱더 맛있고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되게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I study English hard.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동사인 study의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도부사예요. 여러분, 빈도가 얼마나 자주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주인지를 나타내주는 부사. 예를 들면, always 항상이라든가, sometimes 가끔이라든가, never 전혀 뭐뭐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빈도부사인데요. 빈도부사의 위치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위치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섯 글자로 기억하기로 했죠? 일, 동, 앞, 그 다음, 조, 비, 뒤.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조동사라고 하는 것 뒤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동합 조비 뒤, 이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She sometimes helps her mother. 그녀는 가끔 그녀의 어머니를 돕는다. 이때 동사는 helps, 일반 동사가 쓰였네요.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써줘야죠. 그래서 she helps sometimes.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She sometimes helps라고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They are often late for school. 이번에는 동사가 비동사네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를 써줘야죠. They often are 하면 틀리고요. They are often late for school.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들은 종종 학교에 늦는다. 형용사 부사의 앞에서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용사 부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This movie is too long. 이 영화는 너무 길다. 이 영화는 길다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too, 너무라는 부사를 더해줬네요. 자, 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long 앞에다가

적어줬어요. I study English really hard. 나는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이때 hard는 열심히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를 또 다른 부사인 really가 꾸며주고 있죠. 부사 hard 앞에다가 really를 붙여서 정말이란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나는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여러분들 이야기죠? 자, 우리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 한번 복습해봤고요. 이제 단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단어들도 복습해볼까요? 다음 단어의 뜻을 쓰세요. 1번 remember, remember는 기억하다였습니다. 2번 quiet. Quiet은 조용한이었죠. 우리 단어 하면서 어떤 품사였는지도 같이 생각해 볼까요? Remember는 동사, 일반 동사였고요. Quiet은 조용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입니다. 3번 where, where 있다, 다로 끝나네 동사죠. 그다음 heavy, heavy는 무거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형용사입니다. 5번 catch, catch는 잡다. 바로 끝나죠. 동사입니다. sick. sick은 아픈,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입니다. 7번 hate. hate. hate은 미워하다. 바로 끝나죠. 동사입니다. narrow. narrow. narrow는 좁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 되겠고요. 9번 enjoy. enjoy. enjoy는 즐기다입니다. 바로 끝나니까 동사 되겠고요. 10번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는 위험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형용사입니다. 11번 teach. teach. 가르치다. 동사이고요. 12번 empty. empty는 비어있는 이란 뜻이에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빈, 비어있는 형용사입니다. 13번 grow. grow는요, 자라다 혹은 기르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입니다. 14번 carelessly. carelessly. 자, 여러분, 이번에는 ly가 붙어 있네요. 보통 이렇게 ly가 붙어 있는 건 부사라고 했어요. carelessly는 부주의하게. ly를 떼고 careless라고 하면 부주의한 형용사입니다. 15번 lie. lie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도 되고요. 거짓말하다도 돼요. 둘다 다로 끝나죠. 동사입니다. 16번 hard. hard. 자, 16번 별표 하나 쳐줄까요? hard는 형용사 뜻도 있고 부사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는 어려운, 부사는 열심히. 그래서 어려운, 열심히 둘다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17번 need. need. need는 동사인데요. 필요로 하다. 바로 끝나죠. 필요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18번 late. late. late에도 별표. late도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는 단어거든요. 형용사일 때는 무슨 뜻? 늦은. 부사일 때는 늦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늦은, 늦게. 늦은이 형용사고 늦게가 부사 뜻이에요. 19번 complain. complain. complain은 불평하다입니다. 동사이고요. 20번 weak. weak. weak은 약한, 니은 받침이죠. 형용사입니다. 21번 noisy. noisy. noisy는요, 시끄러운이에요. 니은 받침이니까 뭐예요? 형용사. 22번 often. often. often은 종종,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입니다. 종종, 자주. 23번 careful. careful. careful은 조심스러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이고요. 24번 well, well, well은 부사입니다. 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l, 잘이라는 뜻. 다음은 25번 thin. thin은요, 얇은이란 뜻도 있고요. 마른이란 뜻도 있습니다. 둘다 니은 받침이네요. 형용사 되겠습니다. 26번 soon. soon. soon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soon은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바로. 27번 careless. careless. 우리 아까 봤던 careful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careless는 부주의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형용사예요. 28번 always. always. always는 빈도 부사 중에서도 거의 항상, 항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100%. 그래서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 부사다. 29번은 safe. safe는요, 안전한이에요. 안전한.
니은 받침 끝나네요. 혐용

부사고요. 30번 usually. usually도 빈도 부사입니다. usually의 의미는 보통, 평소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단어를 외울 때 뜻뿐만 아니라 품사까지 같이 알아두는 게 편합니다. 뜻이랑 품사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B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중 역할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역할을 품사라고 해놨어요. 그쵸? 우리 배운 품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다른 게 하나 있나 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know. know는 알다. 다로 끝나죠? 동사입니다. 동사. B, noisy. noisy는 시끄러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형용사예요. A랑 B가 벌써 다르네요. A랑 B 중에 정답이 있겠습니다. C, remember.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다로 끝나니까 뭐예요? 동사죠, 동사. D, D는 미워하다, hate, 미워하다. 역시 다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A, C, D는 모두 동사. 다른 거 하나는 정답 B가 되겠습니다. noisy만 시끄러운 형용사예요. 그다음 2번도 볼까요? A, careful. careful은 뭐예요? 조심스러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죠. B의 empty. empty는 뭐죠? 빈, 비어있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역시 형용사입니다. A, B 모두 형용사네요. C, right. right은 옳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역시 형용사고요. D, D의 start. start는 뭘까요, 여러분? 시작하다. 다로 끝나니까 품사가 뭐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A, B, C는 모두 형용사지만 D만 동사다. 뒤에다가 동그라미. 3번. A는 quietly. 여러분, ly가 붙었네요. 보통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다고 했죠. quiet은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고요. quietly라고 하면 뭐예요? 조용하게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부사, B, safe. safe는 뭘까요? 안전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A랑 B의 역할이 다르네요. C, careless. careless는 우리 careful의 반대말이다라고 했죠. careless, 부주의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D, sick. sick은 아픈, 니은 받침이죠. 그러면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혼자 역할이 다른 건 A, quietly. 이 친구만 부사입니다. 4번, A는 late. late은 두 가지 품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뭐랑 뭐가 가능하죠? 형용사도 되고요. 늦은. 혹은 부사도 가능합니다. 늦게. 그쵸? 형용사, 부사 둘다 돼요. B, long. long. long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로 긴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사로 오래라는 뜻도 있어요. A랑 B 둘다 형용사, 부사 다 쓰이는 단어들이 나왔네요. C, fast. fast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빠른, 그리고 부사일 때는 빨리라는 뜻이죠. 형용사, 부사 둘다 되는 친구고요. D, end. end는 끝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혹은 끝이라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동사 혹은 명사. 어쨌든 A, B, C는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이는데 D는 동사 혹은 명사로 쓰이니까 완전히 역할이 다르죠? D가 정답이네요. 5번 A는 often. often은 종종 자주라는 뜻의 빈도 부사였습니다. 부사이고요. B는 soon. soon은 곧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soon은 부사. C의 thin. thin은 얇은, 마른, 니은 받침으로 끝납니다. 형용사이고요. D는 true. true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매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혼자 역할이 다른 거 정답은 C. thin만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6번, 자, A는 hard. hard는 형용사로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사로 열심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A는 형용사, 부사 둘다 가능한 단어가 나왔어요.
B. B의 where. where는 뭘까요?

바로 끝나죠. 동사입니다. C의 catch. catch는 잡다. 바로 끝나죠. 동사예요. 동사. D, enjoy. enjoy는 즐기다입니다. 역시 바로 끝나니까 동사입니다. 그러면 혼자 역할이 다른 건 누구예요? A. A의 hard만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7번. A, pretty. pretty도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용사일 때는 무슨 뜻이죠? 예쁜이란 뜻이고요. 부사일 때는 꽤라는 뜻이에요. B의 well은요, 부사로 쓰여요. 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일단 A에도 부사가 있긴 있으니까 패스해보고 C. Always. Always는 뭐예요?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D. Fat. Fat은 뭘까요? Fat은 뚱뚱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형용사이고요. 혹은 명사도 되기도 합니다. 지방이라는 명사 뜻도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물론 A가 형용사 뜻도 있긴 하지만 부사 뜻도 있으니까 A, B, C는 모두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데 D는 부사 역할을 할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D, Fat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A, Safely, Safely. 여러분, safe에 ly가 붙었네요. 부사죠. 안전하게라는 뜻입니다. B의 full. full은 가득 찬,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형용사입니다. A랑 B가 벌써 다르네요. C의 softly. 자, 이 문제는 조금 쉽다, 그쵸? ly가 붙어있네요. 엄청난 힌트가 있어요. softly, 부드럽게, 부사입니다. D 역시 ly가 붙어 있습니다. easily 쉽게라는 뜻의 부사예요. 그래서 A, C, D는 전부 다 ly가 붙어 있는 부사였고요. B만 형용사 되겠습니다. 9번의 A. A는 wrong, 틀린,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형용사예요. B, quiet. quiet은 조용한, 역시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고요. C의 lie. lie는요, 눕다라는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둘다 다로 끝나죠. 동사입니다. lie의 형용사 뜻은 없어요. D, weak. weak은 약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러면 정답은 C, lie가 되겠네요. 마지막 10번입니다. A, complain. complain은 불평하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B, healthy. healthy는 건강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형용사입니다. A랑 B가 다르네요. C, 무거운. heavy는 무거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고요. D, narrow. narrow는 좁은, 역시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형용사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A, complain만 동사이고요. B, C, D는 전부 다 형용사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단어들 품사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C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단,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갈까요? They are have lots of homework. 여러분, 그들은 이다. 비동사가 쓰였는데 그 뒤에 have라는 일반 동사가 또 쓰였네요. 이렇게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겹쳐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쳐 쓸수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해 줘야 됩니다. 의미를 봤더니 그들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have를 살리고 비동사 are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They have lots of homework.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문장의 동사는 하나입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 겹쳐 쓸수 없어요. 2번. He is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이번에도 비동사 is가 있는데 그 뒤에 gets up, 일어나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같이 쓰였습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 같이 쓸수 없죠. 그래서 하나를 삭제해 줘야 되는데요. 그럼 둘 중에 뭘 살려둘까요? He is early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early는요, 물론 이른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일찍이라는 뜻일 때 early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동사 뒤는 형용사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의 early는 일찍이라는 부사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와주는 게 맞겠죠.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early가 없어도 he gets up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일어난다 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는데 early라는 부사를 넣어준 겁니다. 3번, they English study hard. 이번에는 주어인 they 뒤에 동사가 안 오고 명사인 English가 왔어요. 자, 딱 봐도 틀렸죠? 동사가 먼저 와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They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들은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선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인 study를 English 앞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They study English hard. 이때 hard는 열심히라는 뜻의 부사 되겠고요. 4번, his dog very fat. 자, 주어가 뭐죠? 그의 개. 그의 개가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를 봤더니 very fat, 매우 뚱뚱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동사가 있나요, 여러분? 그의 개는 매우 뚱뚱하다라고 하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빠졌습니다. 동사 없이는 문장이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뒤에 fat, 뚱뚱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우리 형용사의 짝꿍 비동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His dog is very fat. 그에게는 매우 뚱뚱하다. 이렇게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very는 뒤에 있는 형용사 fat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죠. 비동사와 형용사 fat이 합해서 뚱뚱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The box is on the desk empty. 이번에는 주어가 조금 긴데요. 책상 위에 있는 상자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empty, 비어있는 형용사가 왔어요.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죠. 역시 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짝꿍인 동사 비동사 써줘야 되겠네요. The boxes on the desk are empty. 그 상자, 책상 위에 있는 상자들은, 책상 위에 있는 그 상자들은 비어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My brother, his room cleans every day. 내 남동생은 매일 그의 방을 청소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주어는 my brother이고요. 그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his room, 그의 방이 왔습니다. 동사인 cleans를 his room 앞으로 보내줘야 되겠네요. 어떻게요? My brother cleans his room every day. 이렇게요. 여기서는 동사가 cleans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어인 my brother. My brother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현재형일 때 s를 동사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7번. I drive my car careful at night. 나는 밤에 내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조심스럽게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careful, 조심스러운 형용사가 쓰였으니까 부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I drive my car carefully at night.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My father often is late for work. 내 아버지는 종종 직장에 늦으신다. 여기서는 빈도부사 often이 쓰였어요. 빈도부사 위치는 일동 앞, 조비디. 여기서의 동사는 is 비동사거든요. 그러면 조비 뒤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often을 써야죠. 어떻게? My father is often late for work.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9번. I hate math. 나는 수학이 싫어. It is difficult, really. 그건 정말 어려워. 라는데요. 그것은 어렵다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데, 정말 어렵다. 부사 really를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really는요, 형용사 difficult를 꾸며주죠. 이렇게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앞에다가 부사를 적어줘요. 그래서 it is really difficult.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10번. You speak English pretty good. 너는 주어, 말한다. 동사는 speak이고요. 뭘요? 영어를 말하는데요. 꽤잘 말한대요. 자, 너는 영어를 말한다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부사를 더해줘야죠. 그런

0: 네, 굿은 형용사입니다. 좋은.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닌 부사 well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You speak English pretty well. 앞에 붙은 pretty는 뒤에 있는 부사 well을 꾸며서 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또 다른 부사가 되겠습니다. 11번, Your idea is really well. 이번에는 반대예요. 주어가 your idea이고요. 이번엔 동사가 비동사거든요. 비동사의 짝꿍은 누구예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그런데 뒤에 형용사가 없으니까 well이 아니라 형용사인 good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really는 뒤에 있는 형용사 good을 꾸며주는 부사인 거고요. Your idea is really good. 너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12번, Angela helps always her mother. 자, Angela가요, 항상 그녀의 엄마를 돕는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동사가 일반 동사거든요? 그럼 빈도 부사는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으로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Angela always helps her mother. 이렇게 고쳐주면 완성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리뷰 테스트 문제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Today's quiz로 마무리해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My dad teach math in high school. 내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의 동사는 일반 동사가 쓰였는데요. 주어를 잘 보실까요, 여러분? 주어가 My dad,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럴 때 일반 동사의 형태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요. 이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거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또 훨씬 더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0: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0: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진짜 환영합니다. 우리 정말 앞으로 남은 길도 물론 많긴 하지만 이제 슥 들어오는 길이 조금은 어려운 조금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로 들어왔는데요. 어떠세요?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많이 함축 의미 추론 우리 오늘 들어갈 건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 아마도 그런 것 같아. 탄탄하게 대입학 문제를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요 21번 문제 다음 부분에도 요지 찾기,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이렇게 대입학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얘가 주장 찾기 다음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비유적인 이 함축적인 의미 추론의 요 파트가 중요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바꿔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지 않고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 요지 사이에 들어간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늘 이런 것 같아. 한번 볼까요? 넬슨 만델라라는 정말 위대한 위인이 한 말인데요.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 is done. 무언가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늘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기 마련이래요. 뭐 이게 사실 불가능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렵다고 생각되는 파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 특히 근거를 찾아서, 특히 오답도 근거를 찾아서 지워나가면 진짜 이 파트 어렵지 않다,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파트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단서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시간 말미에. 오늘 같이 단서 찾아서 정답으로 연결도 시켜보고 얘는 왜 답이 아니지? 오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얘 때문에 답이 되기 어려워라는 콕콕 집어 선생님이 오답의 근거의 단어나 표현도 아웃 시켜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하다 보면 첫 시간에는 약간 조금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라는 확신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선생님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글의 의미하는 바 추론, 함축적인 의미 추론이 되겠는데요. 함축적인 의미 추론은 역시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주장 파악부터 주장 파악의 내용부터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보통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전반부에 밑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첫 문장 자체가 주제문인데 얘가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아니면 뒷부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돼서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 넣어놓고 뒷부분에는 함축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밑줄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보다는 후반부, 특히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푼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주제문을 먼저 찾아. 뭐 당위적인 의미, 의미적인 의미의 주요 표현들, important이며, essential이며, 뭐 crucial이며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선택지의 단어가 핵심 소재와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주제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와 특히나 요 밑줄근 부분에서 약간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처럼 보이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 라고 생각되는 개와 상응하는 중요한 핵심 소재를 연결하는 게 사실 관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made a lot of work, 많은 일들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일을 less sticky, 덜 달라붙게 만들었대요.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덜 달라붙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덜 달라붙으면 어떻게? 얘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라는 거딱 명시적으로 줬어요. 근데 덜 달라붙는다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달라붙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요걸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찾아서 이덜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선택장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요, 디지털 플랫폼스. 디지털 상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은 have made a lot of work. 많은 일들을 less sticky, 덜 달라붙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달라붙는다. 이 디지털 상의 포맷이, 디지털 상의 플랫폼이 그냥 P라고 할게요. 이 플랫폼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렇지. Less sticky. 덜 달라붙게. Stick이라는 단어가 뭐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스티커 생각해 보세요. 스티커 이렇게 딱 붙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sticky라고 하면 얘는 끈끈한 이란 뜻입니다. 덜 달라붙는 이란 뜻으로 여기서 less를 붙여서 쓴 거예요. 그럼 덜 달라붙게 한다라는 요 의미. 달라붙는 게 뭘까? 요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상의 일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As, 뭔 마음에 따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떤 일들이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Modularized가 뭐 그냥 모듈화되다. 이렇게 할까요? 예. 더욱더 많은 일들이 그 이전보다도 모듈화되고 상품화되며 그리고 standardized. 표준화됨에 따라. 그리고 또 모함에 따라 as 디지털 상의 그런 일들의 그 시장이, 그걸 담당하는 시장이 are created. 만들어짐에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어떤 이 서비스 관련 일과 그리고 특정한 장소 사이에서의 ties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 tie라고 하면 우리 넥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묶다라는 뜻이 되겠고 요새 명사로 쓰였겠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그죠? 얘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지. 연결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특정한 그 서비스의 일과 그리고 특정 장소의 그 연결이 can be disconnected. Connect라는 건 연결시키다라는 뜻이죠. Connected, 연결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disconnected가 됐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가 되겠죠? 그치. 연결이 끊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연결이 묶여있던 연결이 풀어져서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last decade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렇지. 덜 달라붙는다라는 건 disconnected. 연결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거의 얘가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례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가볼게요.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아웃소싱이 뭔데? That emerged in the 1990s. 1990년대에 등장한 아웃소싱의 비즈니스 과정이, 아웃소싱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이제 그 외주 같은 걸 주는 거죠. 위탁을 해가지고. 어딘가에 다른 지역에서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아웃소싱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과정이 allowed,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앞에서도 이 구조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구조가 나왔어요. allow, 목적어, 목적보어, 5형식을 쓰는 동사가 되겠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끔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적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목적어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버리시면 돼요.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게끔 가능하겠어? 아웃소싱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처리 과정이 있음으로써 to take advantage of. advantage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점이에요. 이점이라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아웃소싱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했다? 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이? Of the Global Reserve Army. 자, 글로벌 상해. 전 세계적으로 Reserve라는 게 따로 떼어놓는 군대 이런 얘기예요. 산업 예비군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었느냐? 그 방식이 중요하겠죠. By, 뭐함으로써?

moving their call centers, 그들의 콜센터, 상담원들 있잖아. 그 콜센터를 어디로 옮겼어? To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s. 더 저렴하고 먼 거리에 있는 노동시장으로 옮김으로써 글로벌 산업 예비군의 혜택을,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국에서 사람을 쓰면 그 노동력에 대한 그 임금 지불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사실 뭐 콜센터니까 어디서 전화를 받아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먼, 하지만 저렴한 임금을 그줄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을 찾아서 거기에 콜센터를 옮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니까 advantage, 이익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disconnected가 됐다라는 건 바로 뭘까요? 먼 거리로 이동을 했다. 먼 노동시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사가 여기 있다가 주변에 콜센터가 이 주변에 있었어. 그런데 얘랑 사실은 더 이상 가까이 없어도

어떤 단어로? advantage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기업 쪽에는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덜 달라붙는다라는 건 이렇게 먼 거리로 연결을 끊었어. 가까이는 없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게 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는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는 한편. 자,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문장의 구조가 뭐뭐하는 한편. 뒤에 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본절, 주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Cloud work changes. Cloud work는 바꿉니다. 뭘 변화시켜요? The volume and granularity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Non-proximate인데요. Proximate가 근거리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근거리가 아닌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근거리가 아닌, 근거리에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take place, 발생할 수 있는 뭐를 그 일의 양이나 granularity, 과립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작게 쪼개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의미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 클라우드워크, 다시 말하면 디지털 상의 그런 네트워크, 디지털 상의 플랫폼이 뭐에 변화를 줬다? 뒤에 보시면 the volume and granularity at the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긍정적인 영향인가? 부정적인 영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좋은 기업에게서는 좋은 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뉴욕의 작은 사업체가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었던 the volume and granularity라는 부분에 변화를 준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뉴욕에 있는 한 작은 사업체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freelance transcriber. transcriber라고 하면 이제 그 받아 적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의 트랜스크라이버를 받아 적는 사람을 고용해요. 어디에 있는? 봐봐. 뉴욕에 있는 사업체가 나이로비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the next라는 건 next예요. 다음날에는 뉴델리, 인도 뉴델리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그치? 딱 본사가 있으면 이 본사 근처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커넥티드가 되어 있지 않은 디스커넥티드한 상태에서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o offices or factories need to be built. 뭐 사무실도 공장도 no 뭐할 필요가 없지? need to be built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플랫폼이니까. 그죠? 상점도 사실은 현재 뭐 어떤 그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이 없어도 되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안에 있기만

뉴욕에 있는 사람이 이 고용주가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서 뉴욕의 그 규정을 꼭 이 사람한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no local taxes are paid. 자, 현지 세금이 지불되지 않아도 돼요. 현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와,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떻다? 너무나도 해피한,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이 elastic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그렇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다시 말하면 기업과 꼭 연관성이 있게 그 물리적으로 가까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의 전환이야? The production networks of work. 자, 일의 생산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전환은?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완전히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이메일을 그냥 몇 개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혹은 clicking. 뭐함으로써? Some buttons on the digital work platform. 디지털 일, 이 작업상의 플랫폼 상에서의 몇 개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런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전환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고용주들은요. Leave behind no material traces. Trace가 여러분 흔적입니다. 그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아도 돼요. 어느 장소에? Where it was being, once an employer. 자신이 뭐였던? 고용주였던 그 장소에서 심지어 거기에 회사를 세웠어. 근데 거기에 그 어떠한 건물도 안 남겨도 돼. 오피스도 없어. 거기에 뭐 자신들이 샀던 뭐 이렇게 가구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남겨. 왜? 디지털 플랫폼 상으로만 만들어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다? 그치. 유동적이라는 얘기야. 유동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elastic이 많은 일들을 덜 달라붙게 했다. disconnected 하게 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갔다 하면서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유동성을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선택지를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보이냐면 flexibility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얘가 무슨 뜻이야? 네, 맞아요. 얘가 유연함이라는 뜻이에요. 유연하다라는 건 잘 구부러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유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시면 elevate. Elevate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거죠? 무엇을 올렸어요? 공간적인 유동성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Conducting business.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 융통성을 끌어올렸다. 그 융통성이 뭐야? 여기에다가 오늘은 저기서 고용해도 되고, 아, 그리고 뭐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굉장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서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본문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연성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elastic이나 disconnected나 아니면 그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니면 어디에도 오늘은 여기, 저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를 고민하면서 보시면 그게 잘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flexibility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핵심이 되는 단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되지 않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렇게 체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뭐 특징적인 건 여기서 지금 약화시킨다가 아니죠. 지리적인 팽창, 지리적인 확장을, 확대를 오히려, 그치, 강화시킬 수 있겠지. 지리적인 부분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에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hiring process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예시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시의 한 꼭지로 나오는 건 여기서 지금 얘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설명하는 밑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중심 내용의 일부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로 이렇게 주제인 것처럼 혹은 중심 내용인 것처럼 표현하는 건 오히려 답에서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좀 이런 패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도 비슷하게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단 밑줄 그은 부분을 먼저 해석해 봐야 돼. 보니까 come back, 돌아온대요. 그러면 어떤 돌아온다는 게 뭐야? 여기서 출발했어. 가다가 다시 회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돌아와요? Home again.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요. 맞네. 원래 여기가 집이야. 홈이야.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순환해서 돌아온다.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come back, come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맥락상에서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here is a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여기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quality, 특징, 특성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특징,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바로 뭐야? 음악의 특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Note. Note가 동사로 쓰이면 주목하다 라는 뜻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음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음표의 이름, 음의 이름이 repeat, 반복된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왜 반복이 되냐면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얘가 반으로 절반으로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더블은 아시겠죠? 두 배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냐면 바로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인지적인 현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뭘 인식하는데? Correspond라고 하면 얘는 상응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상응을 하는? 바로 frequency가 주파수거든. 주파수를 두 배로 하는 것과 절반으로 하는 것에 일치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각적인,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그 음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When we double and half of frequency,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했을 때 두 배, 절반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두 배나 절반으로 했을 때 we and with, 우리는 결국 어느 음으로 귀결이 되냐면 no,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리는 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파수를 두 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도인데 주파수를 두 배로 올리니까 또 도로 들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와 비슷하게?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음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도로 시작했는데 주파수 두 배로 올려도 혹은 절반으로 줄여도 도로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예요? 그렇지, 음악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음. 특히 음의 이름이죠. 음의 이름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그렇지, 주파수를 어떻게 했을 때? 두 배로 했을 때나 2분의 1배로 했을 때나 두 배, 2분의 1배, 배는 뺄게요. 주파수를 두 배로 했거나 절반으로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다? 비슷하게 들린다. 음의 이름이 같게 들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내용 볼게요. 자, 이러한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뭔데? A frequency ratio. 주파수 비율. 그 주파수 비율이 바로 뭔데? 그지? 네. 그 옥타브가 있는데 그 여덟 개의 음들이 하나의 옥타브를 만들잖아요. 옥타브라고 불리우는 것을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so that 구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나머지 중요해서 어떻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해서 뭐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차이? That exists between musical cultures. 문화적인 음악 문화 사이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요. 문화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속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음악들이 이제 세계도 클래식이면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 문화에 존재하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절의 본 문장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요, has the octave, 옥타브를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음이 그걸 그 구현하는 그 악기가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타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써? As a basis for its music. 그 문화의 음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써 옥타브를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Even if it has little else in common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다른 음악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in common, having common이 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공통점이 없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음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옥타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옥타브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의 옥타브들이 다 각각 존재하고 그 음의 이름이 어때?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뭐 때문이야? 그렇지, 우리가 느끼는, 인지하는 perceptual phenomenon, 인지적인, 지각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들한테는. 자, 그러면 내용 좀 더 볼게요. 이러한 현상은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To the notion of circularity. Circularity, 순환성이에요. Circle이 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환성의 그런 개념으로 이어진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또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또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원래 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홈이 바로 뭐야? 그렇지, 원래 음이야. 시작했던 원래 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뭔데? 그치, 주파수가 2, 2배가 되거나 2분의 1 반이 되거나 그랬을 때도

보통 주파수가 어떨 때도? 그치, 주파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 음으로 돌아온다. 같은 음으로 느낀다, 생각한다,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pitch perception. pitch라는 게 음 높이입니다. 음 높이 인식에 있어서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또 비슷합니다. 뭐와 비슷해요? 바로 순환성과 비슷합니다. 예시, 또 다른 예시가 나왔습니다. 음과 색이 비슷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색도 뭐야? 빨진 5초 파란보, 빨진 5초 파란보, 빨진 5초 파란보. 이게 순환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볼게요. Although red and violet, 빨간 5초 파란보, 빨강과 보라색이 fall at the opposite end of the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ies of electromagnetic energy. Electromagnetic이니까 전자기 에너지 상에서 visible, 시각적인, 가시적인 주파수의 continuum, 연속성이 사실은 양극단 끝에 있죠. 정반대에 있어요. 빨진 5초 파란보가 빨보. 정반대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에 있는데 we see them. 우리는 그러한 색깔을요. 뭘로 봐요? As perceptually similar.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야. 이것도 바로 뭐야? 순환처럼. 빨진 5초 파란보. 빨진 5초 파란보. 다시 규결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처럼 circularity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의 내용은 바로 뭐야? 음악과 색에 있어서 이런 순환성이 비슷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The same is true in music. 그렇지. 사실은 색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의 그 특징을 이해하게 하려고 색깔을 넣은 거죠. 그죠? 색깔의 예시를 든 거예요. 자, 어디에도 마찬가지다. 음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요, 뭐로 기술이 돼요? 뭐로 묘사가 됩니까?

두 가지의 dimensions, 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 또 다른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는 무엇을 account for, 설명하다라는 중요한 수거입니다. 뭘 설명해요? 톤을 설명해요. 네, 음을 설명합니다. 어떤 음이야? 주파수상에서 올라가는 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 바로 뭔데? Accounts for. 또 나왔죠? 설명할 수 있어요. The perceptual sense. 지각적인 감각을요. 우리가 지각적인 감각, 어떻게? 다른 주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배, 절반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겠죠? That we have come back again.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인지적인 감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기 말하고자 하는 밑줄긋은 부분은 뭐에 대한 거야? 지각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부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잖아. 뭐할 때마다 each time 이라는 건 접속사입니다. 부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에 문장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톤의 frequency, 그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는 게 뭐야? 다른 주파수, 다른 음의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인식한다. 음의 이름을 동일하게 붙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가 될까? 이걸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뭐가 될까? 보겠습니다. 자, return.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괜찮지 않아요? 어디로? To the original note. 얘가 바로 뭐야? 원래 음이 바로 original note가 home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음인데? With an identical frequency. 여러분, 2번 답으로 고르셨나요? 어느 부분이 이상해요? 그렇지. identical. same의 뜻이요. 동등한, 똑같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주파수는 다르다 얘기했는데. 그치. 2번 너무 매력적이지만, 너무 아깝지만, 얘 때문에 안될것 같아. 3번 볼까? Reach a note. 어떤 음에 도달하게 되지? Named. 이름 지어진 음에 도달하게 된대요. 똑같은. 똑같다는 얘기야. 같지만, 근데 모른다는 different pitch. 얘죠. 다른 음의 높이. 다른 음의 높이를 갖고 있지만, 이름은 동일한 그 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이덴티컬은 바로 지워질걸요. 그쵸? 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들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한 것과 선생님이 표시한 것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이 글의 그 방향과 달라서 선생님이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뭐 아이덴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확인한다. 확인할 수가 없죠. 오히려 다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같게 인식하는 거죠.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의 개념이나 흐름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고 단어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밑줄긋으로 먼저 해석해야 돼. The boost가 뭐야? Boost가 원래는 뭔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막확 증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증진이란 명사로 쓰였겠죠. 그 증진은요, is grounded.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And fiction. Fiction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 허구라는 뜻이야. 소설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허구야. 그럼 여러분, 허구는 실제하는 거야?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부스트가 뭔가 증진이 됐어. 라고 생각되는 게 맞는 거야? 현실적으로 맞는 거야? 잘못된 거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가 된다? 허구가 된다. 그 부스트의 의미를 찾고 허구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파악은 했지만 확인하는 정도.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Basing on. 자, base. 무언가를 근거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self-worth, 자존감, 자기에 대한 그 가치를 어디에 근거로 두는 거? Based on입니다. 그죠? 자, 어디에 근거로 둔 거? Climbing performance. 등반에 대한 성과에 근거를 두는 것은. 내가 오늘 등반을 잘했어.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오늘 등반을 못했어. 그러면, 난왜 그렇지? 자존감이 내려가. 이렇게 근거를 두는 것은 put you. 여러분들 놓게 됩니다. 어디로요?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들에 대한 whim이라는 게 밑에 변덕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부 요인들의 변덕에 여러분들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기에 따라 완전히 여러분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self-worth는 사실은 거기에 따라 외부 요인들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야? 아, 오늘의 성과에. 중요한 건 성과지. 성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게 좌우가 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the boost라는 건 뭐가 될까요?

아마도. 그치, self-worth. 내가 뭔가 자존감에 대한 그 증진이 있어. 근데 그 증진, 퍼포먼스에 있어서의 증진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그죠? 퍼포먼스에 있어서의 그 증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 실제가 아닌 것에 근거를 주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은요, 외부 요인들은 maybe random, 무작위가 될수 있고, and misleading, 그치, 오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자, 첫 번째, comparison. 비교. 비교가 바로 one source of illusion. illusion, 환상이나 착각이란 뜻이 되겠죠? 착각의 하나의 원천이 됩니다. 아, 그러면 비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의 fiction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비교라는 것도 그럼 뭐야?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는 거죠. 비교는 여러분들 혼자 자기 스스로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그죠? 하지만 보통 비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잖아. 그쵸? 이거 봐요. 뭐야? 외부 요인이야. 그죠? 한번 내용 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낄 거래요. 뭐라고? That you perform well. 오, self-worth가 올라갑니다. 자, 잘했다고. 수행을 잘했다고요. 뭐할 때? 등반. 어떤 등반에서는 잘했다고요. 왜? 비교 대상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파트너, 같이 갔던 파트너가 was having an off day. Have an off day는 여러분들, off day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평소보다 성과가 떨어지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보다 성과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역량이 떨어지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등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비교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이 사람보다 훨씬 잘 수행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돼서 그런 거야? 아니, 옆에 있는 사람과 파트너가 견주었을 때더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여러분들은 그것이 약간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 쟤는 어려워하는데 아, 나는 지금 꽤 잘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할 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닌데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외부 요인에 뭐를 두는 거? 여러분들이 아, 외부 요인에 따라서 나의 가치, self-worth. 이걸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어디로 갈수 있다? 착각으로 갈수 있다. 이 착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뭔데? 아까 얘기했던 whim of external factors. 여기에 요인을 계속 받으니까 실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whim이라는 게 바로 실제가 아닌, 실제가 아닐 수 있는 착각. 그리고 얘는 바로 어디로? 그렇지, 여기는 fiction이란 단어랑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self-worth를 측정할 수 있는 측도가, 척도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환경적인 요인도, 이것도 외부 요인이지. 환경적인 요인도 관여가 될수 있어요.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고? comparison이 되겠고. 두 번째는 external factors가 되겠죠. 자, 환경적인 요인도 역시 연료가 될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숙달할 수 있습니다. 완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목표를 완료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특히나 우호적인, 즉, 조금 유리했던 그런 조건들 때문에요. 등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비가 오면 미끄럽잖아. 그지? 너무 덥고 습해도 안 좋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 유리한 조건이 낮은 습도. 계속해서 땀이 나는데 습도는 낮아. 그럼 어떻게? 훨씬 쾌적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럴 때, in fact,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할 때요?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특히나 그렇게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도, 등반을 잘하지 않았는데, 사실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렇지. 내가 잘했다. 내가 정말 오늘의 목표치를 잘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in all these cases, 이 모든 사례의 경우에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은 are not based. 뭐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Something you can't take credit for. Take credit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주어가 for 이하에 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원래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기반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사실상 self-worth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fiction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행이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기에 대한 그 가치를 끌어올렸다면 그렇게 그 끌어올린 것은 사실상으로 정말 팩트야?
팩트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grounded infection, 바로 외부 요인들.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요인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illusion, 착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self-confidence, self-worth, 일단 잘 연결되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뭐에 대한 결과다?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다? 아니잖아. 관련 없는 거 바로 아웃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사람들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이 잘못됐죠? 자, 그럼 요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취한 부분, 여러분들이 성취했다고 고려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갖게 되는 pride, 자부심이 is unreliable. reli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unreliable 이라고 했으니까 신뢰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성과를 이뤘어. 거기에 대한 self-worth, 자존감이 생겼어. 근데 그 boost, 자존감이 생긴 것이 실제로는 믿을 만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만의 착각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도 지워볼까?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demotivating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거. 파트너와 성과를 비교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동기를 저하시킨다.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아,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ambitious goal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ambitious라는 게 뭐야? 야심찬 이란 뜻이야. 야심에 찬 목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야심에 차서 세운 그 목표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관련 없는 소재는 바로 지우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은요. 관련이 없는, 즉 본문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소재이거나 아니면 전체 흐름을 바꾸는 잘못된 정보이거나 이런 것들에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답의 근거 핑크색 잘 표시하시면서 예. 답의 근거, 오답이 되는 근거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으로 바로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답을 지워가면서 정답으로 가까이 가는 그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괜찮죠? 4번 갈까? 네, 4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밑줄 공부 한번 해석해보자. Hunting the shadow. 무엇을 사냥하고 쫓는 거야? Shadow. 그림자. 그림자는 여러분들 실제로 정말 실체야? 그림자는 이쪽에서 비추면 내 그림자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는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림자를 쫓는 거지 뭐가 아니야? 이 substance라는 단어가 뭐게? 자,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가 아닌 뭘 쫓는 거다? 그림자를 쫓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알맹이가 아닌 다른 걸 쫓는 거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Architect가 건축가죠. 건축가의 지위는요. Rose. Rise, rose, risen. Rise의 과거 형태입니다. 올라왔어요. 언제? 로마 제국 기간에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왜 그랬지? 왜냐하면 as는 because, sinc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상징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었는데? 특히나 중요한 정치적인 성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건축가들의 지위가 상당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시세로라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죠. 그렇죠? 로마 시대. 이 시세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Class. Class는 여러분들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를 뭘로 분류했습니까? 건축가를 이런 사람으로 같이 분류해서 넣었다는 얘기야. 누구랑 같은 급으로 넣었느냐? 봤더니 physician. 누구야? 의사. 그리고 또 누구? 교사와 같은 급으로. 그럼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과 같은 분류로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의 지위는 어땠다?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Vitruvius. Vitruvius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몰라도. 그죠?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와 같이 위대한 직업이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직업이 뭔데? 건축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축가라는 그 직업군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어땠다? 중요하고 높게 인정을 받는 직종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비트루비우스가 나옵니다.
자, 비트로비우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야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기간 중에 실시했던 건축가? 아, 활동했던 건축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활동했던 이 건축가인 비트로비우스라는 사람은 recognize that 얘를 인정했습니다. 뭐를요? Architecture requires. 건축이 필요로 한다고요. 뭐와 뭐를 둘 다 필요로 한다고? Both A and B. A, B 둘 다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지식? Practical knowledge와 theoretical knowledge. 둘 다 필요하다. 건축가는 그냥 뭔가를 짓는 사람이니까 잘 짓는 실용성을 생각하지 않을까? 실용적인 지식도 중요해. 근데 또 뭣도? 그렇지. 동시에 이론적인 지식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건축가가 갖춰야 되는 건 바로 뭐와 뭐? 실용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그치 이론적인 지식을 둘 중에 하나? 아니, 둘 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he listed, 그는요, 목록화했습니다. 어떤 학문들을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the aspiring architect, aspiring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유망한 혹은 어떤 사람이 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즉 건축가가 될 만한, 그가 생각하기에 건축가가 될 만한 사람들은 숙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과목명, 학문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 학문이 뭐가 있는데? 문학도 알아야 된대요. 오! 작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도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역사도, 철학도, 음악, 의학, 법, 그리고 천문학도 알아야 된다고요.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알아야 된다라고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curriculum, 교육과정이 됐대요. 어떤 교육과정?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it. 여전히, still, 여전히 그 목록을 추천하는, 다시 말하면 그 과목, 그 학문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추천받는 학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때만 유한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야 돼라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분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건축가는 갖춰야 된다라는 게 건축가의 소양적인 그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건축가는 천문학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산다고 하면 이 하늘의 흐름, 그죠? 우주의 흐름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굉장히 궁궐 같은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수학적인 건 뭐 알아야 할 것도 없고, 역사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음악도 알아요. 어떻게 뭔가 콘서트홀을 쳐, 그러려면 음악의 이게 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얘네들이 반사돼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아. 건축은 진짜 종합 예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all of this study, 이 모든 연구가 was necessary. 사실은 필요해. 이런 학문이. 그가 주장하기엔 다 필요해. 왜냐면 어떤 건축가들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scholarship이 학문이 되겠죠. 학문 없이 manual이라는 게 손의라는 뜻입니다. 손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건축가는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 실용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손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론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Without scholarship이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 아니겠지. 뒤에 볼까요? 이 사람은요, have never been able to, 절대 to reach, 도달할 수 없어요. 어떤 지위에? A position of authority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자신들이 계획하는 것과 상응하는, 일치하는 그런 권력의 지위에, 권한의 지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난 정말 위대한 건축가가 될 거야. 도달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런 건축가들은 그래요. 그리고 한편 또 어떤 건축가들이 나올까요?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어디에만 의존하는 거야? Theories, 이론, 그리고 scholarship, 학문에만 집중하는, 여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건축가들은요. 이번에는 바뀌었네. 이번에는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용적인 부분, 실용적인 지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역시 이 사람들도 맞아, 대단한 건축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 are obviously, 분명하게 hunting the shadow, 무엇은 쫓고 있지만 그치, 이론만 쫓고 있을 뿐,
무엇은 챙기지 못하는? The substance, 실체.

기본적인 지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찾아내는 부분이 이거야. 그치? 그럼 뭐야? 이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논이 아니라 이론이지. 그치? 이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용적인 지식은 낮게 생각하는 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럼 요 내용을 찾아서 선택지에서 발견해 볼게요. 일단 1번은 뭐가 이상해? 뭘 찾는다는 게 잘못됐어? 추상적인 지식을 구한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은 지식만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Discounting, 낮춰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어떤 과목들, 학문들은요? 건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아니잖아. 지금 이론을 더 중요하게, 우리 이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역시 잘못됐죠.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는 거래요? Ideals, 이상적인 부분. 건축에 있어서 이상적인 부분만 추구할 뿐 무엇은 없이? 실용적인 기술은 없이. 오! 보세요. 실용적인 기술은 생각하지 않고 이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생각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Ideals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왜 뭔가를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이 사람이 잘한다라는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Ideals라고 해서 표현을 했구나. 이론적인 지식을 바로 Ideals 이렇게 연결한 거고 Practical Skills, Practical Knowledge 같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네,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From their verandas. 베란다가 어려운 게 아닌데. 맞아. 우리 왜 집에 그 창문 쪽에 있는 그 베란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란다가 어때? 네, 이탈릭스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의 베란다에서. 그럼 뭐 누가 봐도 뭐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겠어? 베란다의 의미가 뭘까?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죠? 가볼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인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round the turn, 전환기입니다. 어디로 넘어가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은요, trained, 훈련받은 인류학자입니다. 그죠? 얘가 동사가 아니지.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은 began,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 훈련받은 인문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훈련받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이러한 인류학자들은 뭐하기 시작했어요? Reimagine, 다시 재고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뭐에 대해서? What a science of humanity. 인류학, 인류의 과학이니까 인류학이라고 볼게요. 인류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건지. Like what이 how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며? And how. 어떤 방식이죠? 그 방식에 대해서 제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hat절과 how절. 의문사절이 reimagine의 목적어로, 목적절로 두 개로 end로 묶인 겁니다. 자, 이번 볼까요? 이번에는 또 뭐 사회과학자들이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하는 방식이 되겠죠. Go about, 시작하다 라는 수거입니다. Studying cultural groups, 문화 그룹을 연구하는 이 시작해야만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류학자들, 근데 자연과학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이런 인류학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인류를 연구하는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가보겠습니다. Some of those anthropologists. 자, 그러한 인류학자들의 일부는요. 이렇게 생각했던 인류학자들의 일부. 일부 인류학자들은요. Insisted that.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One should at least spend. One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겠지만 인류학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일부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야, 인류학자라면, 즉 인류를 연구하는 그 인류학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at least 적어도 보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spend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시간이나 돈, 에너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는데 보내? actually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udied. 연구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연구 대상들이 되겠죠? 연구 대상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그 연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말을 해보는데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자연과학자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관찰하고 실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너네 연구하는 대상이 있어?
그럼 그 연구하는 대상들도 실제로 가서 봐야지.

다른 사람이 기록 남긴 거 보는 거 아니고 네가 가서 실제로 봐야지.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실제 접촉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바로 뭐야? 인류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뭐야?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관찰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관찰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본다는 게 뭐야? 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초기 인류학자들이, 아, 초기 민족 지학자들이 나와요. 그럼 이 초기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ethnographers. 민족 지학자들. 초기 민족 지학자들. 누구와 같은? 이 사람들, 이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동을 했대요. 어디까지? 아주 외딴 지역까지, remote라는 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이라는 뜻입니다. 외딴 지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데, where 이하의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 외딴 지역에서, 어디 사람들? In question. 질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까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사는 곳에 이동을 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리고 뭐 했다? spent. 보냈습니다. A few weeks to a few months there.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시간을 보냈대요. 그럼 다르지 않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말했던 요 내용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초기 민족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Who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and the area? 거기에 사는 그 부족 사람들,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익숙한 서양 출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서양 출신일 테니까. 서구에서 온 사람들. 그죠? 원주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이 있는 곳에 갔는데, 연구 대상인 사람들이 갔는데, 근데 그 지역에 원래 그 살고 있었던 이 서양 호스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았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 예를 들면 a colonial official, 식민지 관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이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찾아내서 어떻게 했는데? 찾아서 또 무엇을 알아냈죠? Accommodations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그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지인은 아니고,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accommodation, 숙박시설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 적절한 곳에 가서 머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오, 그럼 이대로 연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보겠습니다. Although they did, 뭐 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실제로 실행하긴 했어요. At times, 때때로 venture into. 정말 모험을 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죠. 뭐 없이 without a guide, 가이드 없이요. 가이드가 들어가면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입혀지잖아요. 근데 가이드 없이 들어갔어요. 그럼 적절한 거지. 자, 그러기는 했으나 although예요. 그러기는 했지만 they generally, 그들이 일반적으로요, did not spend,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누구랑 보내지 않았어요? 그 현지인들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밑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 현지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야.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따라서 그들의 관찰은 단지 수행이 되었습니다. 뭐로부터? 그들의 베란다에서요. 베란다가 뭔데?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망, 관망만 할 수 있는 어딘가에서 볼 수 있는. 그죠? 그게 이런 직접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관찰이나 실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을 veranda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오, 여기 little direct contact라는 표현 보이죠? 거의 시간을, 직접적인 접촉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누구랑?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거의 뭐뭐하지 않은이라는 little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준부정어.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 나머지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 이렇게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려고 했어? 내 이름 들어가? 정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협력하는 협동적인 연구에 참여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협동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뭐 자연과학자들, 앞에 자연과학자들이 나오지만 뒤에까지 연결되지는 않죠. 그 다음 웨스턴 호스트들과 활발하게 cooperating, 협동을 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숙박시설에 있는 걸 알아낸 것 뿐이죠. 더 넓은 관점을 가지려고 애썼어요? 넓은 관점을 가지려면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 관련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밑줄 그은 부분 중에서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비유적인 표현에 바꿀 수 있는 본문에서의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 표현을 찾아내시면 그 다음에는 선택지로 연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SUS, SUS라는 요 접조랑 마찬가지인 게 SUB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Substance라는 단어가 실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본질이나 물질, 실체라는 의미를, 실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Substance라는 단어와 Substantial이라는 단어, 요 두 개의 단어 어디예요?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하나하나씩 단어도 확실하게 챙겨가면서 그리고 문제 푸는 기술도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껴지진 않아도 분명히 다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다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거야. 의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선생님을 믿으시고 다음 시간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1: 영어. Welcome
0: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집안 모기와의 전쟁.
1: 아이구야.
0: 엄압소사. 아, 이게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1: 예.
0: 이 모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아, 제가 정말 올여름 모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얼굴 막
0: 엄압소사.
1: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0: 아, 이상하게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고.
0: 아, 그럴 때 모기들이
1: 냄새를 맡고
0: 그걸 안 돼요?
1: 네.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꼭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0: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1: 똑똑해.
0: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1: 어우.
0: 진짜 우아 하고 지나가는 거
1: 그날은
0: 있죠.
1: 잠못 자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1: 잠을 못
0: 소리도
1: 잡니다.
0: 지르고 말도
1: 예.
0: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1: 안
0: 되죠.
1: 되죠.
0: 네.
1: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네.
0: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0: 아하.
1: 방충망 밑에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Right. 오케이.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제가
1: 예.
0: 그걸 몰랐네요.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0: 아, 오늘
1: 많더라고요.
0: 가서 확인을 꼭
1: 꼭
0: 해봐야겠습니다.
1: 해보시고, 거기 또
0: Right.
1: 테이핑하는 게 있거든요.
0: 아하.
1: 그걸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0: 전문가시네요.
1: 아, 왜냐면 애기들이 너무 목에 시달리다 보니까,
0: 아.
1: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그
1: 네.
0: 와중에 영업도 흡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0: Alright.
1: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여보,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0: What are you clapping at?
1: 어?
0: Why are you clapping?
1: 모기.
0: Oh,
1: 모기, 모기.
0: mosquito.
1: 모스키토? 응. 모기, around me.
0: Oh, the noise.
1: Yeah.
0: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Close the window?
0: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0: Huh?
1: I shut the door. Shut the
0: The
1: window.
0: window?
1: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Some mosquito.
0: Oh, they came in?
1: Yeah.
0: 어,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응? Electronic?
0: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1: Fly squatter?
0: You know, the fly squatter.
1: Yeah,
0: You know?
1: I know.
0: It's time to buy one.
1: Oh, hurry.

0: Okay, I'm gonna fly.
1: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2: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2: Oh.
1: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2: 아이고, 진짜. Honey, 일단 출발은 좋네요.
1: 네.
2: The, keep buzzing in my ear.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1: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2: 아.
1: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 걸 알지만
2: 귀에서
1: 써보세요.
2: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이제 7살 이러니까 그걸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네.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틀어주니까
1: 아, that's good.
2: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1: Okay.
2: 그래서 mosquito. 모스키로인데 스펠링 몰라요.
1: 오케이. 거의 다 틀립니다.
2: 소리 나는 대로 한번.
1: 아, 틀려도 괜찮아요.
2: 모스키토. 모스키 모기 들이니까.
1: 오케이.
2: 이에 한번 붙여 봐요. 가볍게.
1: 알겠습니다. 예.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요?
2: 아, 스키가
1: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2: 귀에서.
1: In my ear. 정답.
2: 아, 큐예요.
1: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good guess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2: 그러네.
1: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은 당연히 뭐 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플랩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2: mosquito, mosquito.
1: Right,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이 있잖아요.
2: 네.
1: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2: 아, 그래요?
1: 네.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2: 아, 그렇군요.
1: Okay? 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2: 네.
1: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벌레들이 뭐 곤충들이 많잖아요.
2: 예.
1: 사실 솔직히. 근데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기일 것 같고요.
2: 맞아요.
1: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 일단 해주세요.
2: 파리는 뭐.
1: 얘는 웜업입니다.
2: 예, 너무 잘 알죠. Fly.
1: Fly. 자, 그런데 정말 초파리 있잖아요. 어디선가 저 불렀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
2: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1: 거의 같이 네. 산다고 봐야
2: 같이
1: 돼요.
2: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1: 맞아요.
2: 네. 네.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 fly는 fly인데
1: 네.
2: 아주 작은 거니까.
1: 네.
2: 예.
1: 네. 설마?
2: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fly. 네. 세미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인데 약간 세미파리.
1: 제 생각에는 네.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2: 네? 오?
1: Fruit fly라고.
2: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1: That's right.
2: 아.
1: 그래서 조금만 해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2: 진짜
1: 돼요.
2: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1: 진짜로요.
2: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몰려들어.
1: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2: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1: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
2: 그러니까.
1: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2: 진짜 이걸로 우리 2박 3일 떠들 수 있어요.
1: Yes. 네. Okay. So, 우리가 이제 mosquitoes하고 fly는 기본이고요.
2: 네.
1: fruit fly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2: 네.
1: Okay.

0: 그리고 지금 계속 keep 뭘 한다고 나왔어요?
1: Buzzing.
0: buzzing 한다라고 했죠. 자, buzz 한다는 것 자체가 윙윙 대다라는 뜻이에요. 그 zzz 이런 거 있죠. 근데 꼭 그게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윙윙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zzz 하고 지나가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버즈가 이렇게도 쓰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거 들었어? 뭐가 새로 나왔대? 웅성웅성 거리는 거 있죠. 소문을 내고 막 웅성거리는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죠. 이명적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1: ING이네요.
0: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여기서는 계속 버징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버그라는 게 있어요.
1: 버그?
0: 버그.
1: 버그 곤충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그것처럼 뭔가 나를 아우 짜증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버그.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아우 귀찮게 해. 어떡할까요?
1: My brother keeps
0: 아하,
1: bugging.
0: bugging me.
1: 아하,
0: Oh,
1: bugging
0: my
1: me.
0: brother keeps bugging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Bell.
0: 동사로 ring. 그러면은
1: Ring.
0: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The phone keeps ringing.
0: 울렸어. 과거죠. The phone.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오케이.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The phone kept ringing.
1: The phone kept ringing.
0: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1: 네.
0: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1: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0: Right.
1: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0: Okay.
1: window
0: 좀 심플한
1: 하겠습니다.
0: 걸로.
1: Yes.
0: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1: Yeah.
0: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쵸?
1: 네.
0: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1: Close.
0: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잠그다.
0: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거 씁니다.
1: 전화기를 잠궈요?
0: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1: 아,
0: 잠가놓는 거.
1: 그거는 락 아닌가요? 락.
0: LO.
1: CK.
0: Okay, very
1: Yeah.
0: nice. 맞습니다.
1: 오.
0: Alright, so again, phone을 lock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 네.
0: window를 뭐 door를 lock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1: 잠그다.
0: 강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했니?
1: 했니?
0: 이거잖아요, 그죠?
1: 네.
0: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 you가 아니야. 뭐죠?
1: Did you가 아니라 didn't
0: 확인하는 느낌, 그죠?
1: you?
0: Right?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1: 네.
0: So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그문 잠그지 않았니? 저왜 열려 있어? 이러면서, 너그문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1: Didn't you lock the door?
0: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려. 이러면서.
1: 네.
0: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너
1: 네.
0: 뭔가 말하지 않았어?
1: Didn't you say something?
0: 그렇죠. Didn't you say
1: Oh.
0: something?
1: Yeah.
0: 이렇게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didn't she, didn't they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say something?
1: Didn't you say something?
0: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요.
1: 네.
0: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아유, 아무리
0: 이러고 온 거예요.
1: 몰래 들어오고 있어 모기가요? 아무리
0: 그렇죠.
1: I did, but I think a few.
0: 네.
1: 어, 가만히 있어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0: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그 동사가 있어요.
1: 어, 있어요.
0: 그걸 모른다면
1: 네.
0: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0: Right. 만약 모르면.
1: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 된 건가요? 몇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few가 그냥 몇.
0: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1: 네. 네. A few.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0: 그렇죠.
1: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커져서.
0: 오케이.
1: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거를.
0: 오케이.
1: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 하고
0: 근데
1: N 들어가죠.
0: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1: 그쵸?
0: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그렇죠. 몰래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0: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1: A few comes in.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어,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라고
1: 어.
0: 쓰셨습니다.
1: 예.
0: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1: 이미
0: 들어왔으니까
1: came
0: 사실은 came in이 맞는데
1: 네.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1: 그죠?
0: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봤어요.
1: 맞아요.
0: 근데 came in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1: 네.
0: came in이 말이 되지만
1: 그죠.
0: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1: 그죠.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0: 이러고 와요?
1: 네, 오케이. 이러고 들어와요.
0: 자, 바로 sneak
1: 아~
0: in.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1: 네.
0: 단어 아 맞아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1: 맞아요.
0: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자, sneak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어허.
0: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sneak이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in이 들어갔죠?
1: 예.
0: 그럼 뭐겠어요? 몰래?
1: 온 거. 들어온
0: 네, 들어온
1: 거.
0: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sneak in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Come in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0: 그럼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1: 네.
0: 살금살금. Alright.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1: 그래요?
0: 아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1: 여기 있는데요.
0: 이렇게.
1: 예, 오케이. 너무 큰 힌트가.
0: 일단 그거
1: 예.
0: 해.
1: Sneak.
0: PP는 뭘까요?
1: 웬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0: 뭔가 변화가 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0: 아, 갔다가 sneak. 다시 돌아오는군요.
1: 네, sneak.
0: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1: 네.
0: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1: 아~
0: 자, 볼게요. 바로 snuck입니다.
1: 아~
0: 자, sneak하고 PP 형태는 snug이에요. 고정인데 과거형은 sneaked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snug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1: 네.
0: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들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 sneaked, 뭐 snuck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 라고
1: 예.
0: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1: 그럴까요?
0: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서서 몇 개에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1: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a few
1: 모기 몇 마리?
0: mosquitoes를
1: 예.
0: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아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1: 예.
0: 그리고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모기 몇 마리 죽였어.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0: I killed a few.
1: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0: 네.
1: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 명 알아? 또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 몇 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0: I know a few.
1: Exactly.
0: Yes.
1: I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다 이렇게
0: 거군요.
1: 그렇죠.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I killed a few.
0: I killed a few.
1: I know a few.
0: I know a few.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0: 네.
1: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 것
0: 같아요? 오호, 요거는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1: 네. Well, that's fine too.
0: Yeah.
1: But then many.
0: Many.
1: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use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lright,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0: 네.
1: the window, I mean.
0: 그랬는데,
1: 이걸 받아주는 거죠.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어떻게 참다.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1: 계속 윙, 윙 난리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0: 이거 아직 안 사셨어요?
1: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0: 저는
1: 저 진짜 궁금해서.
0: 이거를 조금 쓰다가
1: 네. Does it work?
0: 그러니까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전기 모기 그 기계 있죠.
1: 잠깐만.
0: 그거를 그냥 봤어요.
1: 보통 공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0: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1: 아이고
0: 모기의 피해를 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1: 고생이 네. 심했겠습니다.
0: 정말 힘들었거든요. That's it. 그건 그거야. It's time to buy. 사야 될 시간이야. An electric something. 전기 모기채네요.
1: 모기채가 나와야겠네요.
0: 전기 모기채? 전기 모기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0: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1: handle. 오.
0: 예. electric handle.
1: 네. 상상도 못 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fly sweater.
0: sweater.
1: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0: 모기채라는 말은 많이는 안 써요.
1: 아, 그래요?
0: 오히려 파리채 갖고 와, 모기 잡게.
1: 아, 그렇군요.
0: 네, 파리채로 모기도 잡아요.
1: 하긴 뭐, 잠깐만, 이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0: 그때그때 용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1: 예.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기라는 단어, 내가 모기를 잡더라도 mosquito sweater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fly sweater 이라고 쓰게 되고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최신으로 나온 게 되기 있죠.
0: 예.
1: 전기를 쓱 하고 잡는
0: 맞아요.
1: 거, right? So electric fly sweat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이런 면들은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명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Electric.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뭐 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0: It's time to
1: do something.
0: 네.
1: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요새는 buy 할 때다. So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 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0: 아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Yes.
1: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 right? So how about this?
0: Yes.
1: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0: 네.
1: So 취직할 때다. 이런 거 뭘까요?
0: It's time to get a job.
1: It's time to get a job.
0: Yes.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 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0: 네.
1: 그렇죠? 뭐 time 앞에 라든가 이런 거 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et a job.
0: It's time to get a job.
1: All 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0: yeah.
1: 이제 거기까지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You know, that's enough. 정도의
0: yes.
1: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Al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0: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Al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0: The phone kept ringing.
1: 그렇죠. 두 번째, 내 동생이,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해.
0: My brother keep bugging me.
1: 어,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0: keeps.
1: 왜냐면 아. 3인칭 단수니까.
0: 맞네요.
1: It's okay. 자, 세 번째. 모기들이, 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네. 그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저의 귀에서.
0: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A few.
0: Mm-hmm.
1: 자, 가봅니다. 내가 몇 명 알아? 내가 몇 명 알아?
0: I know a few.
1: I know a few. 내가 몇 마리 죽였어?
0: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자, 그런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But I think.
1: 말해, 몇 마리가 몰래 들어왔다.
0: A few sneaked in.
1: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5: Didn't you close the window?
4: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5: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허니,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0: Oh, okay, okay.
2: We have one of those. Yeah, that would be good.
1: A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1: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Mm-hmm.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0: 네.
1: A few 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적해 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어? 내가 몇 개 가져왔어. 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도전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서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echnology.
0: Technology.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Uh-huh. 기술이 될 수도 있고 uh-huh. 또는 우리가 요즘에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등등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Creating a smart home is easier now.
0: 네, 테크놀로지 하면 나오는 주제 중에 스마트 홈도 있죠.
1: Yeah.
0: 그래서 스마트 홈을 만드는 건 이제 더 쉬워졌어요. Yeah. Easier now than
1: before.
0: Before. 물론 비교하는 대상은 예전이고요. 예전보다 더 쉬워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1: 빌리 씨입니다.
0: 네, 빌리 씨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So Billy said,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관용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Turning your place, 여기서 place는 집이고요.
1: 집.
0: 네, 집을 turning something into something else 하면은 바꾸는 거죠. 그 집을 스마트 홈으로 바꾸는 건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Leaps and bounds 하면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1: It's very, yeah. right? A lot.
0: Yeah, much easier. Mm-hmm.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Mm-hmm. And the benefits, 혜택,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The negatives.
0: Negatives 하는 거는 the negative aspects. Mm-hmm. 부정적인 면들보다 혜택이 outweigh 하면 무게가 더 나간다, 더 크다.
1: Yeah, it means it's bigger or there's more of it. Think 네. of a scale.
0: 네.
1: All right.
0: 그래서 far it's outweigh니까 better. 훨씬 더 부정적인 면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다라는 mm-hmm. 말입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Kirby.
1: Wait, no.
2: I love that.
3: Yeah.
2: Billy is so creative, and I love the way how he just talked about hiccups, and then there was a hiccup with the word turn off.
3: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좋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또 바로 발생했네요. 자, 그럼 다음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좋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 Yeah, let's start.
4: Smart home, turn down the AC.
0: Okay, lowering temperature.
4: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2: Smart home, turn down the AC. Okay, lowering temperature. I tried to be like a robot.
3: Yeah, smart home. It didn't sound anything like a robot.
2: I fail.
3: Smart home, smart home을 이제 부르는 이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right.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써줬습니다. Mm-hmm. Smart home, turn down the AC. AC는 뭐의 약자죠?
2: Air conditioner.
3: 네.
2: Or air conditioning.
3: Air conditioner.
2: What you want to say?
3: 네. 그 기계 자체는 air conditioner. 그리고 그 기능이라든지 그 시스템 자체는 air conditioning인데 아무튼 AC라고 그냥 많이 붙여서 줄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turn down 하면은 끄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거예요.
2: Yes, making it colder.
3: Yeah. So here turn down the AC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더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2: Yeah.
3: 일반적으로 소리 음량 뭐 볼륨 이런 거 할 때는 더 안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2: Oh yeah, you're making it so you hear it less. 네. But in the case of temperature, when you lower a temperature or turn down a temperature, of course it's getting colder, right?
3: 네, 네. 그래서 여기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어컨이 지금 강풍으로 나오고 있는데 turn down 하면은 바람을 약하게 하는 건가? 덜 시원하게 하는 건가?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스마트 홈의 답변이 나오죠.
2: Yes.
3: Okay, lowering
2: temperature.
3: 네.
2: temperature.
3: 온도란 뜻이죠. 보통 일반 대화체에서는 I am going to lower temperature보다는 lower the temperature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홈이 구사할 것 같은 언어, 약간 뉴스 헤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폰에 나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더어 많이 생략합니다.
2: Yeah. They take out a lot of the articles,
3: 네,
2: man.
3: 명령어에서도 많이 생략하고요. 그래서 에어컨 낮춰줘라고 했는데 이게 온도 낮추는 거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죠?
2: Next he says,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3: Isn't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은 just magical,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2: Awesome. Then he says,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3: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휴가 갔다가 이런 적 있었나요? 이래 본 적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걱정한 적 있나요? Is my house okay? 우리 집 괜찮나? 라고 걱정해 보신 분 계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구어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글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 worry가 사실은 Have you ever worried? 과거 분사형이 되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2: For sure.
3: 구어체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2: When we're talking, have you ever worried? Well, instead of saying worried, you can say worry in this case.
3: Worry,
2: That's how we talk, man.
3: Yeah. Did you ever worry? 이렇게 됐어요.
2: Let's look at the next part.
4: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2: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3: 저도 그렇게 휴가 갔을 때 우리 집 괜찮나 걱정한 적 있었지만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until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그랬다.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스마트 홈으로 업그레이드 한 뒤로는 안 그럽니다.
2: It sounds like an advertisement. He says,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3: Before I go on a trip, 여행을 가기 전에 I set a schedule, 일정을 입력해 둡니다. For my lights, 집에 있는 조명들이죠.
2: Yes.
3: To automatically, 자동으로 turn off and on at night time. 밤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도록 예약을 해 둡니다. 이게 이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거죠.
2: Yeah. 네. So you can, you know, keep th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full one into 동사 ing 이걸 이용해서요. 속여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다. 첫 번째 문장, 그들은 그를 속여서 그걸 사게 만들 수도 있어요. They might fool him into buying i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y might fool him into buying it. One more time. They might fool him into buying it.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저를 속여서 일을 다 하게 만들었어요.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속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 행동을 하는 속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 굉장히 간단한데요. A few hundred 이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수백 명의 팬들이 참가했습니다. A few hundred fans attended. A few hundred fans attended. 발음 연습해요.
1: A few hundred fans attended. A few hundred fans attended.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는 이미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 already received

0: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스마트 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he happiest mom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Creating a smart home has never been easier. Smart home devices run my lights, plugs, thermostats, switches, garage doors, security cameras.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0: 네, 처음 포스팅부터 보면요.
1: Kristen says,
0: I'm the happiest mom. 나는 정말 기쁜, 행복한 엄마다.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1: She's spying on her kids.
0: 네, CCTV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과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건 알아서 정말 기쁘다라는 뜻이죠. Mm-hmm.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Mm-hmm. 스마트 홈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super easy, 아주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getting easier.
1: For sure.
0: 마이클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1: He says,
0: Creating a smart home,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은 has never been easier. 지금보다 쉬웠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mm-hmm. 훨씬 쉬워졌다는 이야기이고요. Mm-hmm. Smart home devices, 스마트 홈 기기들이 run my lights, 조명도 조절하고 plugs, 그리고 thermostat, 온도 조절 장치, mm-hmm. switches, 이것도 이제 plug랑 관련 있는 켜는 mm-hmm. 거 말하는 거죠. 스위치를 mm-hmm. 말하고 garage door, 차고 문, security cameras, CCTV들도 다 조절을 한대요. Mm-hmm.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1: Yep.
0: 1980년대에 사람들이 그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했던 그 미래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Mm-hmm.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네요.
1: All right.
0: Yeah, I think there's a lot more to be done.
1: But yeah, definitely so. In our lifetime, mm-hmm.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right? Mm-hmm.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커리큘럼을 우리 쭉 한번 돌아보면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절에 대해서 공부해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 잡았고요. 그리고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절이라는 거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네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형용사절 얘기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참고로 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형용사절을 뒤로 밀어놨나요? 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요,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내가 형용사절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형용사절이 무엇이다라는 그 개념 여러분들이 잡으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그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보이세요? 여기 사용된 바로 요 부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 나눌 형용사절이 된다는 거죠. 이 문장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자, 수업 시간 마지막에 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지식 전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형용사절의 어떤 그 개념 파악하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형용사절이 그래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워낙 당연한 거죠. 형용사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데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형용사절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명사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인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형용사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선생님? 우리 형용사절 얘기하는 건데요. 자,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뭐냐면요, 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워오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 때 이런 접속사 있고, 부사절을 만드는데 또 저런 접속사 있다 딱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관계대명사는요, 결국 형용사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접속사인 겁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게 결국 형용사절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관계대명사 배울 때 언제나 또 따라 붙는 거 있죠. 그 선행사라고 또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래서 뭐냐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이라고. 그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진 형용사절이 수식해주는 명사가 결국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요렇게까지 우리가 따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그냥 형용사절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게 무엇인지 그 개념만 잡으면 돼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갈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먼저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들을 통해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The car looks very expensive. 그 자동차는 아주 비싸요.

비싸 보여요 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문장에다가 뭔가 수식을 꾸며주는 말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콕 집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 빨간색 자동차는 아주 비싸 보여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빨간색이란 뜻의 단어 red만 간단히 넣어줬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 The red car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길어요. 뭔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붙여주고 싶은 수식이 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형용사절인 거예요. 자, 문장 보세요. 이만큼 길어졌죠? 읽어보겠습니다. The car that makes the loud noise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그게 어떤 자동차냐면요. 설명해 주겠는 거예요. That makes the loud noise.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 시동을 걸 때 왕 하면서 이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시동이 걸려. 그런 자동차 보통 비싸거든요. 자, 해서 그 자동차 아주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문장 생각해보세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란 뜻의 한 단어짜리 형용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읽어봅니다. The car that John drives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어떤 자동차예요? That John drives. 존이 운전하는, 존이 모는 그 자동차. 그거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존이 운전하는 이란 뜻을 가진 한 단어의 형용사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어떤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이 필요한 거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문장만 영작 같이 해보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개념 조금만 더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톰이 산 꽃은 빨간색이었어요. 자, 이 문장. 시작은 되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로 the flower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서는 그게 어떤 꽃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을 써주면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거 언제나 수식해주는 명사 뒤에 위치하죠. 선행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 붙여주면 돼요. The flower that Tom bought. 톰이 산 그 꽃. 이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 꽃은 is. is가 아니네요. was. 자, was red. 빨간색이었어요. 이렇게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톰이 산 을 한 단어 형용사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내가 수식해주고 싶은 내용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필요해지는 게 바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The novel, 그 소설. 그리고는 관계대명사절 나온 거죠. 어떤 소설이에요? That Jane wrote. 제인이 쓴 그 소설은요. was 어땠어요? fascinating.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아,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이 뭐고 왜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다음 시간 등등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 갖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눌 것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guess what?
1: It's the new week.
0: Yay! This week we are going to do some interval trainings to work on burning a lot of calories in a short time, if that is what you want, okay?
2: 네, 우리 이번 주에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 즉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라면 좀 편하게 계셔도 되니까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guys.
0: Bruno has a terrible habit. What is it?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What? That is a big no-no.
2: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To jump someone, 이게 바로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To jump someone, 어떤 뜻인지 조금 아직은 헷갈리시죠? 보도록 할게요.
0: Bruno has a terrible habit.
2: 여기서 정말, 브루노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is it? 물어보죠. 뭔데? 그랬더니,
0: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2: 이랍니다. for fun이 뒤에 붙었으니까, 재미삼아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뭘 재미삼아서 하는 걸 좋아한다?
0: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jump people.
2: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를 습관 삼아 그걸 재밌어서 한대. 그랬더니 What? 이래서 What? Well, that is a big no-no. 이러죠. 그거 정말 정말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는 게 특히나 약간 미국 문화에서는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jump someone. 일단 깜짝 놀라는 그런 의미로 봤고요. 두 번째 대화에서는 사뭇 다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 Oh my gosh, what happened to you?
4: I got jumped.
3: Jumped? On the street?
4: Yes, I almost peed my pants.
2: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깜짝 놀래다 이런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 보도록 할게요.
0: Oh my gosh, what happened to you?
2: 왑소사, 너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I got jumped, 이럽니다. 누군가 나를 놀랬어, 이런 의미도 당연히 되지만요. 사실은 to jump someone, 강도짓을 당하다, 이런 게 get jumped입니다. I got jumped. 나 방금 날치기 당했어, 아니면 뭐 어디 뺏겼어, 강도짓을 당했어. 이게 바로 I got jumped, 이렇게 씁니다. Jumped, 야, 강도짓,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es, I almost peed my pants. 야, 진짜 바지에 오줌 쌀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o jump someone 하면 놀래는 것도 되지만요. 강도짓을 해서 누군가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다. 이런 의미로도 To jump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ump라는 단어를 이용한 사뭇 다른 색다른 표현이었죠.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1: Okay. Today is the first day we will get to work out our body to the maximum, probably. Yeah, ready? So today's pose, workout is going to be the jumping squats. You all know how to do the squat already, right? I'll ask you one more time. So you all know how to do the squat already, right? This squat is special because it's much harder than the regular squat, but you'll be fine.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squat is special because it's much harder than the regular squat, but you'll be fine. Okay? All right. So let's start from squat. Yeah? Because that's more familiar, r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Let's start from squat because that's more familiar, right? Good. Now you can interlace your hands in front of you or keep your arms straight down next to your hips. You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interlace your hands in front of you or keep your arms straight down next to your hips. Okay? Good. As you come out of your squat, jump up high and land safely. Yeah? I w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All right, everybody, that was the jumping squats. Good job. If you don't have time to work out, just do this in your living room and you're good to go. 그게 바로 jumping squat였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시간 없을 때 그냥 편하게 거실 또는 방에서 해주시면 아주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 했습니다. 우리 jumping squat를 했는데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을 배웠어요. To jump someone, 누군가를 깜짝 놀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강도짓 누군가의 돈을 억지로 뺏는 것 있죠? 그것을 to jump someone이라고 하니까 꼭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잘 숙지해 주시고 내일 또 만나요. 또 힘든 운동 같이 해요. 안녕. 바이.

0: 와크 TV의 1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자, 이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농부에게 허용된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한번 다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Give a shot.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자,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면적에 관한 숫자 캐치 되셨겠죠? 자,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헥타르, one hectare. 그런데 앞부분에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1헥타르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그러면서 네, adequately라고 했습니다. 작은 바구니가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자,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실마리가 들려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One.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작은 바구니가요,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dequately. 요거 조금 발음하기 어려우신데,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I mean,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내용 볼게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심지어 one hectare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었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셨을 텐데, 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조금, 이거 왜 이렇게 들리지? 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왜 나는 잘못 들었는지, 내가 잘못 들은 부분이 어떻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하나로 시그라셔서 오!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Now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자, the is,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죠. Small basket, filled, 그리고 네, adequately.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강세를 꽝 주시고, ada, 여기는 d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서 르처럼 들려서 ada, ada. 그리고 adequately가 아니라 역시 t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원어민의 소리가 adequately, adequately 이런 식으로 발음을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

0: 해주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Adequately.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네,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Alrighty then,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One more time.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The two in this, 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기능어고요. Area,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Area, 첫 번째 강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ermitted인데 이 ed가 지금 앞에 e라는 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쌍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t 사운드 잘 안 들리고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permitt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우리말처럼 랜드 끝까지 발음하지 마시고 레, 에 이 부분에 강조해 주시고 은 사운드, 드 사운드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 드 사운드 아주 약하게 내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One more tim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One.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의 차이,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트 사운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Okay,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small basket is filled blank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adequately라고 해서 이게 충분하게 자, 작은 바구니가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He only picks. 그는 뭐만 줍습니다. 뭐만 땁니다. 빈칸 이렇게 이어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nough for his family 했어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충분할 만큼만 땁니다. 수확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mall fruit, 작은 과일이요. Blank, the humble 했는데 자,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akes after. Take after라는 말은 바로 누구를 닮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작은 과일이 겸손한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빈칸입니다. 자, 네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armer of the desert 했으니까 사막의 농부를 닮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move along.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빈칸 one hectare 했습니다. 자, 면적이 허용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요. In this vast land. 이 망대한,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앞부분에 이 빈칸 내용과 합쳐져서 뒤에 나오는 원 헥타르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에도 못 미친다라는 식으로 쓰인 표현이 바로 이거죠. Doesn't even sum up to 라고 해서 심지어 뭐뭐조차 해당하지 않다. 즉 원 헥타르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전체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들렸다는 것까지 확인하셨고 내용을 봤습니다. 자 길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하나로 지그라셔서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잘 들리셨겠죠?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좀 안 들린다라는 부분들은 www.ebse.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지나키는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Hello everyone. So nice to see you. And of course, 안녕하세요. All right. We are at the office and now we have some office English, very casual dialogues, business dialogues, very practical expressions that we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as well. Okay. So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today. Here it is.
1: 복사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Kevin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Kevin이 전문가죠.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1: 그 프로그래머?
0: The computer programmer?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at the office, something breaks down. We have the computer, we have the copier.
1: 뭐 거의 다 모든 사무실들이 다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커피 머신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0: So, 고장이 날다 생각할 때는 뭐 broken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All right, so let's see what we have her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1: 자, 복사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broken이 없네요.
0: Yes. Well, of course, it's broken. Broken이라는 건 사실 완전 망가진 거예요.
1: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작동이 잘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사실 something's wrong with 이런 표현도 참 좋습니다.
0: All right?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I don't know what it is, but something's not right. Okay.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자, very easy, right? Kevin can help. 얼마나 간단해요. Kevin이 도와줄 수 있어요.
0: He can help you with that. 그런 것보다 he can help, all right?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자, 이런 문제는 Kevin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할 때 뭐 expert, 뭐 professional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0: But in this case, we decided to use go-to person.
1: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0: Go-to person. Go-to person은
1: 거기에 뭔가 이렇게 go-to, 뭔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0: Okay? So, 문제가 있어? 그러면 go-to person이 Kristen이에요. 그러면 Kristen한테 가는 거예요. Alright? So, that's why it's the go-to person. Go-to Kristen. Okay. So, go-to person is the person who knows how to solve the problem or who has a lot of knowledge, 지식, about this situation. Okay? So,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1: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Kevin이 잘 도와드릴 거야.
0: Okay.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1: 자, 이제 직장 시작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Kevin, 아, 그 프로그래머?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0: All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one more tim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lktale versus myth. Folktale versus myt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olktale 그리고 myth입니다. 일단 첫 번째 folktale부터 시작할게요. 네, folktale 뜻은 설화 혹은 전설이죠. 네, folktale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음절 folk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o 발음인데요. 이게 folk 보시면 제 입술이 크다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보세요. folk, folk, folk. 그 다음에 tale, folk tale. Okay, very good. folk tale. 네. 아,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Okay, so folk tale refers to stories that are usually passed down to generations and generations, okay?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주로 folk tale라고 합니다. 네, folk tale 이 tale이라는 게 이야기 혹은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거기다가 주로 옛날 이야기죠. Okay? So folk tale refers to older stor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Folktale. 설화, 전설. Folkta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자,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한국 설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Okay, 그래서 Korean folktale이라고 하면 뭔가 청개구리 혹은 the sun and the moon 이런 게 다 folkta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전설이야.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이제는 myth로 넘어갈게요. Okay, myth.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입니다. 일단 자세하게 이따 설명해드리는데요.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TH 발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myth, 에 발음, I 발음으로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TH 발음, 혹시 못하시면 이거는 살짝 메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myth. 자, 살짝 메롱이라는, 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발음할 때는 혀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TH 발음은 발음이 솔솔솔솔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오케이? myth. myth. Very good.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myth. 근거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olk tale은 그 tal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story 그리고 이야기이지만 myth 같은 경우는 근거 없지만 좀 사람들이 하는 말들 혹은 뭔가 character 같은 거 경우 예를 들어서 용 용도 myth이고요. 그리고 뭐 저승사자 뭐 이런 것도 myth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myt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myth는 Greek myths이겠죠. Okay? 자,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t's just a myth.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They dispelled the myth. Myth,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 Myth. Okay, TH 발음. Myth.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야.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뭔가 이거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이야. It's just a my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kay.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에 관한 것이야.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제우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z 발음으로 Zeus.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근거 없는 믿음을 불식시켰어. They, 자, 불식시키다.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전설이죠. Okay, these are stories that are told, old stories that are told to generations, right? Okay, myth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뭔가 저승사자 혹은 용 같은 거는 myth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Loch Ness Monster 혹은 뭐 Bigfoot 이런 거를 myth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신화도 myth라고 합니다. Okay, so Greek myth. Myths are the most famous, right? Okay,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아주 유용한 주제들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말 휴대폰 기능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휴대폰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모든 앱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다섯 개로 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단 골라본 게, 카카오톡처럼 모바일 메시징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그 SNS 같은 거, 인스타나 페북 같은 것도 이런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바일 쇼핑, 뭐 말할 것도 없죠. 티켓 예매라든가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요즘 모바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절반 정도 되고요. 또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를 더 정리를 해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 갈까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이거 막 원고를 쓰다 보니까 막 메시지가 그 와중에도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메시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같은 걸 옛날에 문자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앱 자체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제 쓰는 모바일 메신저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앱을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지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문자 보내는 느낌보다는 채팅에 더 가깝다고 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많이 부리냐면 chat app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거 text 메시지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요, 뭐 카톡 보냈어 하고 문자 보냈어 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영어권에도 분명히 이거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mobile chat app, 채팅 앱이라고도 잘안 불러요. 그냥 chat app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mobile chat app, 물론 PC 버전도 있죠. 있긴 있지만 요즘 되게 모바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붙여가지고 읽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Mobile chat app. Mobile chat app.
0: 자, 기본적으로 채팅이기 때문에 주거니 받니 이제 대화가 이제 오가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데, 말풍선 뜨고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다. 자, 실시간이란 말은 뭐 real time이란 말도 있긴 있지만 그냥 요거 instant란 말 쓰면 될것 같아요. 곧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내면 한창 뒤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기 때문에 instant messages. 이걸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있죠. You can send instant messages if you use mobile chat app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 Send instant messages. Send instant messages.
0: Send instant messages. Messages. 그때 발음 잘하시고. 자, 이모티콘 얘기를 바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이모티콘, 이모티콘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영어권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emoji라는 단어입니다. 좀 귀엽죠? 발음 자체가 emoji라고 읽고요. 자, 이모티콘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식 명칭은 이모티콘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애칭이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Emojis. 여기다 힘 주면 돼요.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전화기로 메시지 보낼 때 저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지만 이 메시지 보낸다를 chat 동사를 쓸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use various

0: 이모지 자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 챗 같은 경우는 메시지 보낸다고 이해를 하지 음성통화를 한다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0: 됐죠?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1대1의 채팅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 채팅방입니다. 우리 매일 10분 영어도 단체 채팅방이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500명이 꽉꽉 찬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단체 채팅방을 뭐라고 그래요? Group chat이라고 하죠. Group chat. 자, 앞에다 힘주세요. Group chat. Group chat. 그죠? 요거 힘주시고 채팅방, group chat room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해도 되죠. 채팅방이라고 해도 되죠. 룸을 붙여도 되지만 그냥 룸을 떼도 group chat이라고 해도 채팅방 중에 단체 채팅방을 말합니다. I am in a group chat. 이렇게요. 들어보세요.

0: 3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점점 서비스가 다변화되면서 우리 call that a voice chat. 그렇죠? Voice chat. 들어볼게요.
1: Voice chat. Voice chat.
0: 요즘에 또 video chat. 이거 뭐야? Video chat. 화상으로 이렇게 채팅하는 거죠. 어? 화상 전화, video chat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앱들이 그런 기능까지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자, PC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PC 버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desktop version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선생님 그럼 랩톱에서 쓰면 desktop version이라고 못 씁니까? 그렇진 않고요. 자, 뭐 원래는 모바일 앱 버전이 있어요. 그죠? 모바일 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판 버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desktop version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에 쓴다 하더라도 심지어 태블릿에 쓴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약간 더 모바일에 가깝죠. 하지만 PC 버전을 영어에선 desktop version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들어보세요.
1: desktop version desktop version.
0: 오케이. 자, 나는 단체 채팅방 알림 기능을 꺼놓는다. 아유, 너무너무 유용한 문장이네요. 그죠? 자, 단체 채팅방이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알림이 울리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놔야 돼. 눌러서 알림 끄기. 알림을 뭐라고 할까요? alert라고 합니다. alert. alert. 자, 근데 일반화시켜서 S를 붙여서 꺼요. turn off. 꺼요. turn off. I turn off the alerts. 난 알림을 끈다? For group chats. 일반화시켜서 또 S. 자, 일반적으로 단체 채팅방은 내가 알림을 꺼놔. 그죠?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연결고리는 for로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0: Very nice. 자, 그 다음에요. 이 채팅 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단순하게 어떤 대화만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 공유 기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진 공유, 링크 공유, 영상 공유, 파일 공유. 주고받다, 동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공유는 제일 쉬운 건 share. Share pictures. People share pictures on these chat apps. 그렇죠? 자, 사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Share pictures. 공유하다.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Videos 하면 영상 공유겠고 send links. 야, 내가 저기 링크 보내줄게. I'll send you the link. 그죠? People send links. S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링크를 많이 공유해요. People send links. 이렇게 들어볼게요.
1: Send links. Send links.
0: 자,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걸 음성 파일이든 무슨 파일이든 간에, 그쵸? 뭐 어떤 형태의 파일이든 간에 주고받다, exchange 넣어볼까요? Exchange files. 나도 보내고 주기도 하고, 그쵸? Exchange files. 들어볼게요.
1: Exchange files. Exchange files.
0: 문장이 나오군요. 우리는 매우 쉽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보낼 수 있다. We can share pictures, 복수주고, and send links very easily. 아주 쉽게, very easily. 부사구 하나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사진 공유와 링크 공유가 너무너무 쉽다. 들어볼게요.
1: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화기로 가장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봤는데 일상적으로 이 모바일 메시징을 가장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죠? 이모티콘을 저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먼저 정의. 그룹 채팅방, room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없애고 그냥 group chat이라고 하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Group chat. Group chat.
0: 사진 공유, share pictures. 복수형으로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좋습니다. Alright. 자, 오늘 방송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 앱을 이용해서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채팅하고요. 정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신대요.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이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할 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는요,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아, 맞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그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표현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까먹었을 때는요, 동사를 뭘 쓰죠? 까먹다, 잊어버리다. 그쵸, 바로 forget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I forget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되게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forget의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forg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forgot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떠한 일을 잊어버렸다, 까먹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forgot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까먹은 거예요. 뭘 해야 됐었던 거를 까먹을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I forgot to 동사를 통해서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찾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찾다, find를 써야 될 것 같죠. 한국말로 그대로 매치시키면은. 하지만 현금을 인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인출하다 영어로요, 바로 withdraw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맞아, 현금 인출하는 거, 현금 찾는 거 그거 까먹었네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현금 인출하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불 끄는 거 까먹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전등을 켜고 전등을 끌 때는 동사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turn on이 바로 전등을 켜는 거. 그러면 전원을 끄는 건 turn off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등을 끄는 거니까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고야, 불 끄는 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라고 얘기를 해서 불 끄는 거를 까먹은 거. 그럼 불 켜는 거 까먹을 때는, 그쵸, I forgot to turn on the lights로 얘기를 해서 turn off랑 turn on의 차이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그 뒤에다가, 그쵸, 여러분이 다양하게, 아이고, 그거 끄는 걸 까먹었네,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 휴대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전하다 라는 동사는요, 바로 charge라는 게 있죠. 그래서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Charge my phone.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비 온다. 아, 맞아. 아, 오늘 비 온다 그랬지. 우산 챙기는 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걸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지고 오다, bring 이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산 챙기는 거를, 우산 가지고 오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얘기를 해서 우산 챙기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걸 까먹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forgot to 동사.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2: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살펴봤어요. 아, 현금 찾는 거를 까먹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로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금 찾는 거 까먹었어?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깜빡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I forgot to 동사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까먹은 거라면 Did you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걸 까먹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그거 깜빡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그거 까먹었어? 그러면 아, 내가 그거 까먹었네. I forget to 동사. 이렇게도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대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이고 우산 챙기는 거 깜빡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당부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Don't forget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forgot이라는 거는 잊어버렸다라는 과거의 표현. 그럼 forget이라고 현재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 forget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처럼 don't forget to 동사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당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on't forget to 동사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 또 오늘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이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I forge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냥 배만 부를 거면 맛있는 음식은 필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똑같은 생각으로 영어를 할 때에도요, 맨 마지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외우면 맨 마지막에 영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과정을 즐기시면 그 자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enjoy each and every moment. 아시겠죠? 예, 요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니까 오늘도 미션 두렵거나 힘든 거 아니고요. Are you ready to enjoy i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더욱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뭔가 좀 컴퓨터나 자기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줄 수 있겠죠? 전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잊지 마. 그렇죠? 나를 잊지 말아요 할 때 그 잊지 마. 됐죠?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자, don'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있다, forget. Don't forget that, 뭐뭐라는 것, 고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게 that입니다.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은 누구한테 강력하게 무엇인가 권고해 줄 때, 야, 그건 하지 마, 이런 거 잊지 마, 라는 사실이겠죠? 자, 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거 don't forget 하는 것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거, 비밀번호, 이름, 우산. 상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아니면 that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면 that 좋습니다. 비밀번호 잊지 마. 그럼 비밀번호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Password죠.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준다 해서 password, 그런 글자다 해서 그렇죠. 바로 don't forget the password. 정해진 거니까 너가 붙었고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마.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Her name. Don't forget her name. 해서 어떤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강조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우산 잊지 말고 챙겨.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내용도 쓸 수 있지만 실제 물건을 두고 다니지 마, 챙겨라는 느낌으로 don't forget 다음에 뒤에 물건 쓰시면 돼요. Your umbrella. 아시겠죠? Don't forget your umbrella. Umbrella. Rella. Rella. 리아나의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your umbrella. 물론 그 가사에 이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Umbrella입니다. 자, 그래서 동작과 함께 하실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엄브렐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 좋습니다. 네 가지 여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이젠 다들 아마 I believe you are used to it right now. 이제 다들 한번 지금쯤은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Ready? Here we go. 그거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포겟이 아니고요. 위치아가 아랫입 사탁. 네, 자, 비밀번호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e password. Don't forget the password.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말아요. 뭘까요, 그죠? Your turn.

Don't forget her name. 자, 맨 마지막으로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 우선 가져가는 거 잊지 말고 챙겨. Your turn. 네. Don't forget your umbrella. 동작을 하는 게 일순간 딱 보면은 약간 창피하거나 여러분, 아동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말을 할때 머릿속에서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Step 2.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don't forget. 그 다음에 that까지는 그냥 써줘도 돼요.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만 쓰이면 그걸 잊지 마란 뜻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더 강력한 비밀번호. 예, 그렇죠? 바로 이거죠. You need.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은 strong. 더 강력한 거니까, 아, 그렇죠. stronger password.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뭐뭐라는 뒤에 나오는 사실을 대수로 받으면 됩니다.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 그냥 쓰시면 돼요. Don't forget that. 속도 제한이 있다가 뭐예요? 속도 제한이 뭐죠? limit죠. 그러면 speed limit죠. 그래서 there's a speed limit. 그쵸? speed limit 어디예요? here. 여기에. 그래서 don't forget that there's a speed limit here. 발음이 speed 이렇게 안 들리고요. spee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이 영어에서 들렸는데 뿌, 뜨, 끄 이런 발음이 들렸다. 그 앞에 100% S 발음이 있다는 거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조했고요. 너가 단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don't forget that까지는 빨리 나오시면 되고요. 단지 인간이다. 인간은 human이죠. You are only human. You are only human. That means we do make mistakes.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at least you need to learn from your own mistakes.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 자세로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B의 반응이 야, 더 강력한 그러한 바로 암호가 필요해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my email account. account가 구자, 계좌란 뜻이니까 내 이메일 계정이 has been hacked. H-A-C-K-E-D.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wow. 뭐 했어요?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강력한 암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암호를 좀 더 복잡하게 숫자와 특수문자를 써서 쓰시면은 해킹에 덜 노출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셨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please come to our website here. 자, ebse.co.kr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서로 아주 좋은 에너지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Thanks for staying with me.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뭐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이화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Beige Punyong. Tina Kim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지나 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나 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빵을 굽는 화덕처럼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오븐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이 등장인물인 하이미 씨의 것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의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에 체크샷이었다면 이 화덕은 이 오븐은요, 네, 하이디 씨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캐치하셨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 하이디 씨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2.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잘 들리셨어요? Alrighty then.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약 대략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해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에 실마리가 여기 있었죠.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와우, 놓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걸 잘못 들었는지, 원어민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여러분, 여기서 숫자를 발음하실 때 50, 이 숫자는 15과는 달리 앞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되죠. 50 villagers, villagers. V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밖에서 안으로 긁어주시면 되고요. Equally보다는 equally, 끄처럼 쿠 사운드를 약간 된소리 나게 발음하시고 equally divide 할 때도 여러분 역시 V 발음이 있기 때문에 divide, divide 그리고 뒤에 나오는 up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면 divide up, divide up 뒤에 지금 up이라는 어라는 모음의 소리와 divide의 철자는 모음의 이로 끝났지만 소리는 드로 끝났거든요. 자음이에요.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모음의 소리가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릴 때는 divide up, the lan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0: 하실만하죠? Okay, Google listening to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네, good. Google listening 3.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One more time.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The of, 그리고는 다 내용어입니다. 그래서 the owner, owner, o라는 모음 앞에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하시고 the owner, owner 이렇게 하셔야 되죠. The owner of this beloved. 이 beloved 같은 경우에는 beloved가 아니라 beloved. 두 번째 위치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this와 쭉 한 덩어리처럼 this beloved 이렇게 들렸거든요. 여러분도 발음했을 때 그렇게 구사하시면 됩니다. oven 하실 때도 oven이 아니라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oven, oven.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Okay, Google listening 2.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한 번 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비교도 하셨고요.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냐면 about 대략 약 50명의 마을 사람들이 빈칸 the land 했어요. 자, 여기 빈칸에 there you go. equally divide up the land 해서 이게 바로 똑같이 나누다. 약 50여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It is a small land. 이것은 작은 땅이에요. But, 그러나, 빈칸 for them.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 네, must be a paradise라고 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대요. 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임이 틀림없어요. 이런 의미죠. Alright, move along.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blank 했어요. 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작은 어디에? 네, 빈칸에 garden이라고 해서 garden은 정원을 뜻하죠. 정원으로 들어서자, 와, 볼 게 많이 있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owner of this blank is someone else. 앞에서 쭉 보셨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네, beloved oven. 영국식 발음에서는 this beloved oven. 다 덩어리처럼 들려서 착각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데 강세가 있는 부분이 높게 들린다는 걸 알아두시면 청취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Beloved oven, 사랑받는 오븐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오늘 이야기 간단했었죠, 여러분? 길지 않았던 내용인지라 충분히 100% 도전해 보실 만할 겁니다. 다시 한번 www.dbc.co.kr 오셔서 시작해 Google Listening을 통해서 아시죠?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worker versus colleague. Coworker versus colleague.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생각해보면 원어민들도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구별해드립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차이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coworker입니다. 이거는 직장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Co 그 다음에 worker, worker, coworker. 그래서 잘 들으시면 이 K 발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coworker, coworker, coworker. Very good. Okay. coworker. coworker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냥 모두 다 co-wor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co-worker, 직장 동료입니다. co-worker.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옛 직장 동료들과 연락해. I keep in touch. 나는 계속 연락해. With my old co-workers, 옛 직장 동료들과.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다 같이 일했던 이제 동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workers. 이거는 나중에 설명 더 해드리는데요. 상관없이 뭐 팀장, 부장, 뭐 등등등 이게 다 coworker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내 모든 동료들과 잘 지내.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Okay? So when we're talking about coworkers, rank doesn't matter. Okay? So you can call your superior, okay? 상사들한테도 coworker라고 해도 되고, and you can call people under you coworkers as well. Okay? As long as you work in the same company.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다른 부서의 동료를 만났어.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그래서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근데 다른 부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회사니까 coworker.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이번에는 colleague로 가볼게요. colleague, 동료는 동정업계 종사자.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ague. 네, 스펠링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게 불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스펠링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call, 그 다음에 league. L-E-E-G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lleague. colleagu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colleague.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혹은 동종 업계 종사자를 뜻합니다. Okay. So, coworker 같은 경우는 직급 상관없이 다 한 회사에서 일하면 그냥 coworker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colleague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직급 이해돼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도 물론 colleague도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직급이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colleagu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Okay? So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if they are in sort of the same work line of work and same rank as you.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within your company, but and they can also be from a different company or organizatio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colleague, 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colleague.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직종에 많은 동료들을 만났어.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그래서 그 같은 직종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 그래서 colleagu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co-worker라고 할 수 없어요. 같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I met m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내 동료들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colleagues끼리 일할 수도 있죠.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이 사람은 내 친구이자 동료야. 내 친구 겸 이제 동료이죠.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coworker, 직장 동료. Co-work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부서는 상관없고 그리고 직급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co-worker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colleague는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은 colleague라고 해도 되는데 같은 직급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뭔가 동종 업계에서 종사자도 다 colleagu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확실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바일 관련된 주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워낙 많은 것을 요즘에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모바일 메시징, 즉 모바일 책 기능이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그 빈도에 있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뱅킹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뱅킹이라고 하면 꼭 은행권 앱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앱이라든가 요즘 뭐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돈을 넣고 빼고 뭐 결제를 하고 약간 이런 쪽이라고 생각해서 좀 총괄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로 뭔가 결제하는 그런 로직, 즉 모바일 뱅킹이라고 이름은 칭했으나 실제 더 많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가상 무슨 계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계좌가 있어야만 이 모바일 뱅킹이 되는 거죠. 그냥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또 전환한다든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뭐 계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사를 이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Do 동사를 씁니까? 써요. Do mobile banking. 씁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다는 의미로도 use mobile banking. 저 모바일 뱅킹 해요? 그럴 때 do you do mobile banking? Do you use mobile banking? 둘 다 씁니다. 자, 일단 기본 동사부터 처리하고 들어갈게요. 들어보세요.
1: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0: Okay?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은행 계좌를 이제 이야기할 때 넣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냥 은행 계좌를 뭐라고 합니까? Bank account라고 하잖아요. Bank account. 이 앞에다 online 넣어가지고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그것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계좌를 튼 성향의 그런 성격이든 아니면 아예 인터넷 은행이어가지고 그 자체가 그냥 온라인 뱅크, 온라인 계좌 성격이든 간에 online bank account. 뭐 그 부르는 말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그죠? account 자체가 계좌란 뜻으로 알고 계시니까 자 들어볼게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자 그다음에 거래를 이제 하려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그 계좌 비밀번호 네 자리가 있고 대부분 이제 요즘에 여섯 자리 비밀번호 같은 걸 씁니다, 그렇죠? 비밀번호 같은 건 뭐 OTP 성향일 수도 있고 그냥 요즘에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의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PIN이라는 단어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몇 번 해드렸었어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에서도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예요. 개인 식별번호의 약자인데 주로 네 자리입니다. 대부분 네 자리를 PIN이라고 불러요. PIN, PIN, 즉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your PIN? 이렇게 물어봐요. What's your PIN?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PIN Number라고 잘 안 하는 게 Any Number예요. 그냥 PIN이라고 하면 돼요. What's your PIN? 그 다음에 뭐 press your pen이라고 하겠죠. 네, 상대방한테 비번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password는 그래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password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그렇죠? 네, 숫자 조합인 경우가 많죠. 은행권은. 자, password 들어보세요.
1: pin password pin password
0: cod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passcode passcode 그런 단어도 존재한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것도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계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need an online bank account가 되겠고 필요하다니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다는 use나 do 하면 되겠네요.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그렇죠? 온라인 계좌 개설을 해야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다.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옹호하기 위해서 to use mobile ban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0: 여기 있는 계좌의 돈을 저쪽 계좌로 옮기는 거. 은행권 간의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은행권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암호화폐랑 연동돼 있는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체를 할 때 쓰는 단어가 transfer란 단어입니다. 요거 저 교통수단 갈아탈 때 할 때도 쓰는 동사죠.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큰 이용 서비스 안에서 뱅킹 쪽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온 거예요. 뭐 transfer funds. 선생님, 이 펀드란 단어는 좀 뮤추럴 펀드처럼 굉장히 큰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때도 쓰죠. 근데 이 펀드 언제 써요? 그냥 돈이에요. 네. 돈도 그냥 펀드라고 그래요. 펀드.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 개인 돈을 여기서 옮길 때 이 자금이란 말을 꼭 기업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개인들도 자금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니까 transfer funds. 펀드가 뭐라고요? 자금이라고요. transfer funds. S 붙여서 일반화 들어볼게요.
1: transfer funds. transfer funds.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하다라는 말을 이제 할 때 우리도 그냥 보내다라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죠? send. send money 하면 돈을 보내다죠. 그러니까 send는 누구나 다 아는 동사니까 송금할 때 많이 쓰는 동사가 wire입니다. wire. 저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wire는 그냥 철사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직접 무슨 지폐가 날아가서 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환으로 바뀌어가지고 회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wire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전신환 형태로 바꿔서 누구한테 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wire가 무슨 뜻이에요? 송금하다예요. 돈을 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쓰는 말입니다. wire money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뒤에 사람 나오겠죠? 들어보세요.
1: wire money to. wire money to.
0: 오케이. 자, 요금 납부는 pay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결제하고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 말은 pay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payment란 말을 붙여봐서 make payments. make payments. 요 형태로 딱 읽으세요.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pay만 쓰지 말고 make payments 들어보세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그럼요.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금이체나 요금 납부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뭘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버튼 하나 정도 몇 개 누르면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자금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 you can으로 넣어서 그냥 쉽게 할게요.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quite도 강조사죠? 제법 쉽게 할 수 있다.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들어볼게요.
1: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꼭 은행권 앱 아니라 여러 금융사나 여러 증권사 자기의 어떤 금융거래 관련된 앱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Manage, 관리하다, multiple, 그 다음에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여러 금융권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다수란 얘기고요. 자, 연중 무휴 접근이 가능하다. 이건 왜 하냐면 은행 문이 닫고 나서도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점이잖아요. 연중 무휴란 단어 숫자 표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24/7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24/7 그냥 읽으면 됩니다. Have access 24/7 접근 권한이 있다. 연중 무휴 365일입니다. 그죠? Have access 24/7 이것도 알아둘게요. 들어보세요.
1: Have access 24/7. Have access 24/7.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이 앱을 이용하면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 편리함에 관련된 문장이네요, 오늘은.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f you use this app. 이 앱을 이용하잖아? 여러 계좌를 한 앱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됐죠?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0: 좋습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온라인 은행 계좌는 온라인 앞에 붙여주면 되죠. Online bank account. 오늘 모바일 뱅킹 얘기하다 보니까 반드시 얘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요금 납부하다 make payments 했었죠. 들어볼게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모바일 앱 중에 여러 계좌를 관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앱도 있으니까 Manage Multiple Accounts 요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이에요.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why로 물어볼 겁니다. 우리 흔히 그냥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왜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영어가 중요해요? 왜 패턴이 중요해요? 왜 역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볼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역사가 왜 중요하죠? 이런 질문들을 바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 is important? 이 표현은 쉽게 씁니다. 아, 그거 중요해. 그거 중요해. It is important. 하지만 왜 그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물어볼 때는 아, 그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로 why is more important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Wha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important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냥 무엇을 그냥 단수로 간단하게 하나로 칭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질문 한번 해보죠. 그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어순이 달라져서요.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앞에 wh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렇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역사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역사를 영어로 그렇죠. 바로 history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History is important. 역사는 중요하다. Why is history important? 왜 역사가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술술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Why is 무엇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건강은 그렇죠. 명사로 바로 health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Why is health importa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왜 건강이 중요한가요? 라는 표현은 Why is health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꾸 발음을 important 이렇게 안 하고 important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는과 비슷한 소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mportan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약간 미국식 사운드를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listening 차원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행복이 왜 중요해요? 라고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행복한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상태를 얘기를

0: 할 때는 happy라는 형용사를 얘기를 하시면 되지만 그거의 명사의 형태는요 happiness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happiness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가족이라는 거는 그쵸? Family 넣어주시면 되니까. Why is family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왜 가족이 중요한가요? 라는 부분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실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0: 행복이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y is happiness important? 라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만 물어봤다면 그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중요한지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당신한테 왜 행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happiness importan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 to 붙여주세요. 그래서 to you, to us, to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대상을 붙여주신다라는 거 떠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to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o you가 될 때는 당신이고 to me가 될 때는 나, to us는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to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역사가 왜 중요해요? 라는 거를 Why is history important?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다 역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다면 그게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is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it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어떠한 행동을 붙여주시면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영어를 배우는 게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to learn histor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더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To learn history?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왜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Why is what important? 요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요, 딱 한 문장으로 정말 자신감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go and find out in the first round,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냥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그 지점에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고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뭐 하지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그게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요. 무엇이 뭐뭐 하지 않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it doesn'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it should be meaningful.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더 연습할 때 의미가 있겠죠? So,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리법을 알고 있지만 말로만 듣는다면 실제 요리를 해보지 않고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듣는다면 의미 없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실제 말을 하셔야 되고요. 입을 열고 Please open up your mouth and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can give it a try. 자, 그건 효과가 없어. 뭐 최근에는 효과 혹은 효과 다 좋은데요. 어쨌든 뭐뭇이 없다, 안아 다 좋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보통 it doesn't work 이렇게 W-O-R-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it doesn't work 진짜 많이 쓰인 표현이죠. 성가시지 않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It bothers me. 그러면 나 짜증나. 귀찮아. 이런 뜻이지만 It does not. It doesn't bother me. 됐죠? 자, 그리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다는 It matters.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It doesn't matter.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말이죠. 예,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유,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그래서 뒤에 대상이 없더라도요. 이 뜻은 뭐냐면 그거 소용이 없어.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it's not helpful.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네 가지 나왔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 보고 읽으시면 예,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You are wasting your time. So look at me. 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효과가 없어. 자, your turn. 네, it doesn't work. 꼭 강조하시려면 it doesn't work at all. 전혀 효과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거 나 성가시게 나를 하진 않아.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bother me. It doesn't bother me. 물론 아 발음은요. 바 하는 것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It does not. It does not bother me. It bother me.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영국식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bother 아니면 bo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It does not matter. 이것도 역시 똑같이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를 보시고 한번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거 문제가 안 돼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됐죠, 여러분? 네.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럼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누구잖아요, 여러분.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Just beat it, beat it, beat it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뭐예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연결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it doesn't matter 많이 쓰이는 표현.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그런 짓을 해서. 자, 절 보시고 한번 read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이거 help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발음이 help 하고 누가 옆구리를 살짝 help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P 발음이 다음에 우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으나 우 소리. help 이러면 들릴 것 같지만 다른 단어라고 또 인식을 해요. 아시죠? 아시겠죠? 뭐 Winnie the Pooh. 곰돌이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it doesn't help. 됐죠? 자, stop. 아, step 2. stop 아니고요. we shouldn't stop there. 예. Okay, we have to keep going. 자, 그래서 내 생각엔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뭐 하지 않으니까 it doesn't, it doesn't 그렇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I think 하나 붙여보세요. 내 생각엔 I think it really doesn't. 그 다음에 이치에 들어맞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add up이에요. add up. 네. ADD가 더하다고요. 덧셈 할 때. 업이 전부란 뜻이잖아요. 끝까지 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어? 수치가 나중에 100%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Hey, it doesn't add up. 그러면 구어체에서 야, 이거 이치에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안 돼. 이런 뜻으로 제일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S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니까 there까지 쓰시면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이지가 않아. 아까 뭐였어요? 신경 안 쓰여. It doesn't bother me. 그렇죠? 예, 바로 뭐에서요? Because 익숙해진 거죠. I'm used. I'm used to it. 그래서 anymore 하나 붙이시고 because I'm used to it. It doesn't bother me anymore because I'm used to it. 발음이 used, the가 아니고 used to라고 들린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Because I'm used to it. 마지막으로 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It doesn't matter. 아까 나왔죠? 예, 뭐라고요?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Sam's not helping us. Sam is not helping us. 참고로 쌤은요. 예, Samantha라고 하는 사만다를 줄여서 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Samuel, 사무엘을 줄여서 쌤이라고도 하니까 남녀 이름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All right,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생각엔 그 지점에서 그게 이치 안 맞는다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했더니, 맞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렇다면, here we g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맞아, 맞아. Right.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 나오는 it doesn't가 add up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반복하시면 도움 되겠죠? 자, you know where to go, right? Our website, ebse.co.kr. 수고 많으셨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곧장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phone that is ringing is Jane's.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먼저는 간단하게 복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특히나 그 형용사의 역할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바로 이 형용사절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형용사절을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언급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다 관계 대명사라는 거고 이 관계대명사가 결국 그래서 뭔데요? 따져보자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계대명사 또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뭐가 있냐? 바로 선행사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선행사라는 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결국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는 형용사절이고 이 형용사절이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러면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개념이 여러분들 이해되신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뭐 한 30초, 1분 내에 해드렸던 설명을 간간히 지금 당장 뭐 100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간간히 돌아보시면서 잊을 때쯤 돌아보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접해보시면 언젠가 또 이해가 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이 내용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복습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내용은요. 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아 맞다. 관계대명사에서도 뭐 주격, 목적격 막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왜 주격이냐?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일 때는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명사가 있어요. 선행사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딱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접속사 뒤에 곧장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를 서술어 개념으로 본다고 봤을 때 이 서술어는 그럼 어떤 것의 동작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냐를 우리가 궁금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서술어라는 건 언제나 주어의 어떤 뭐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니까 결국은 여기 사용된 이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이 서술어가 무엇을 주어 삼고 있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선행사라고 볼 수 있죠.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해 있는 이 명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은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쓰이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써주시면 되고요. 뭔가 동물이다, 사물이다. 이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which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참고로 that을 쓸 수도 있거든요. that은 다 돼.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대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대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이 대를 많이 활용해보자. 특히나 배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되 이 친구는 약간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격식을 차려서 뭔가 쓰거나 말해야 될 때는 후나 위치를 쓰시는 게 언제나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되 우리는 대절 많이 써보겠다. 왜? 이게 이제

선행사가 무엇인지 따지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시작은요, 일반적인 영어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어렵지 않죠?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The machine. 그 기계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기계가 그래서 무슨 기계인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우리가 추가, 수식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형용사절을 쓸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역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broke down yesterday. The machine이 선행사고요. That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쓰여 있는 거고, broke down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관계대명사,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는 명사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서 이 문제 읽어보면요. 어제 고장난 그 기계를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살짝 바꿔서 이런 문장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stops working every half an hour. 해석을 해보자면, 자, stops working. 그 기계가 계속 작동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주 멈추는 거예요? Every half an hour. 매 30분마다.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고쳐야 된다니까요. 라는 식으로도 the machine 선행사를 우리가 또 추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도 that 다음에 stops 라는 동사가 곧장 나왔죠. 이런 것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된다. 그래서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기계, 작동을 멈추는 기계, 요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제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톰은 교육용 영상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요. 와,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주어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Tom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Tom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Tom runs a company.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회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that 쓸 수도 있겠죠. 관계대명사 that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곧장 동사로 말 이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Makes educational videos. 이렇게 말이죠.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Tom runs a company that makes educational videos. 만드는 회사. A company that makes. 요렇게 지금, 아, 영어 문장과 우리말 해석이 연관되어져 있구나. 생각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hone. 그 전화기. 근데 어떤 전화기예요? That is ringing. Ring이 울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 그 전화기가 is 뭐라는 겁니까? Jane's. 제인의 것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이었다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내가 진짜 다 공부했어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다라는 개념은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this week we will continue to work on some very hard interval trainings,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이번 주 내내 조금 고강도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실게요. Let's go, guys.
2: Did you see her new shoes?
3: I did. Ugh, they were to die for. They look so good on her. Gosh, I wish I had them.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화도 그렇고 두 번째 대화도 그렇고 비슷한 의미를 가졌어요. To die for이라는 표현입니다. To die for. 죽을 만큼? 약간 이런 뜻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한번 볼게요.
2: Did you see her new shoes?
1: 너 그녀의 혹시 새로운 신발을 봤니? 새로 샀나 봐요? 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3: I did! 이러죠. 아, 봤어.
1: Ugh! 이러죠. Ugh! They were to die for! 이럽니다. They were to die fo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좋아 보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2: To die f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있죠.
1: 정말 너무 예쁘거나 너무 멋있거나 아니면 정말 탐나는 그렇게 그런 표현을 to die for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물건에도 써도 되지만요. 나중 가시면 사람에게도 사실 그렇게 해요. 누군가의 외관이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면 그걸 보고 to die f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따 볼게요.
2: They look so good on her 이러자.
1: 와 진짜 그녀한테 잘 어울렸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Gosh, I wish I had them. 그죠? 아, 나 진짜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o die for 하면은 탐나다 이런 뜻도 되니까 I wish I had them. 이게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할게요.
2: I saw the new guy in our department.
3: You did? What is he like?
2: To die for? Okay, now I'm excited for work.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2: I saw the new guy in our department.
1: 우리 부서의 새로운 남자를 난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you did it. 봤어. What is he like? 어때 어때? 사람 어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틈을 두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To die for. 저
1: 너무 매력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멋있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직 성격은 모르겠으나 외관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 To die fo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kay. 이러죠. 아, 알았어. Now I'm excited for work. 이죠. 아, 이제 일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o die for. 겉느낌. 그것을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o die for. 잘 써주시고요. 우리는 운동하러 가요, 이제.
0: Alright, jumping knee kicks it is. That is today's workout. Let's get started. So I've included this workout for people who don't have much time to work ou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ve included this workout for people who don't have much time to work out. Okay? So put both of your hands in front of you with your palms facing downward.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ut both of your hands in front of you with your palms facing downward. Good. Now your arms are bent to a right angle.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r arms are bent to a right angle. Like that. Good. Now start with your knee high up so that it touches your palm. Yeah? Are you read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with your knee high up so that it touches your palm. Yeah? Are you ready? Okay. Now, as you jump super high, you're going to switch legs. Ready? Like,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as you jump super high, you're going to switch legs. Good. Notice that the opposite knee is now touching the palm, righ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notice that the opposite knee is now touching the palm, right? Good. If you want abs and hips to die for, this is a good workout to work on.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If you want abs and hips to die for, this is a good workout to work on. Okay?

Okay, jumping knee kicks. I hope you liked it, and I hope you'll like it more in the future. 네, 우리 오늘 뛰면서 무릎 차기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조금 힘들으라고 하는 운동이니까 하고 싶을 때 하면 될것 같아요. 영어는 우리 to die for 이런 표현 같이 외워도 어떤 게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일 때 그게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외관상 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예쁘다. 이거를 to die for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기술 또는 전자기기 등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0: Technology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태가 technological. 강세가 살짝 옮겨갑니다, 뒤쪽으로. Mm-hmm. 아무래도 한음절 늘어나다 보니까 yeah. 한 단계 뒤로 갔어요. Technological mm-hmm.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Mm-hmm.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미국 분이죠. 조던 씨의 mm-hmm.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짧게 요약한 문장 하나 준비했거든요.
1: Alright,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So Jordan said,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하면 mm-hmm. 우리가 매일 볼 수는 없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는 매일 보이지는 않는 방식으로란 뜻이고요. Mm.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그런 형태, 매일 보이지는 않는 형태로 right. 영향을 준다고 요약해 줬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알 수 있잖아요.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제 휴대폰 같은 거요.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1: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0: 네. But there are also,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 발전도 있는가 하면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But, 눈에 보이지 않지만 that really improve society.
1: As a whole.
0: 네.
1: As a whole.
0: 사회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mm-hmm. 향상시켜주고 있는 기술 발전들도 있어요. Mm-hmm. 예를 또 들겠죠?
1: Mm-hmm. And she says,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0: 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팟캐스트를 들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 어떤 카테고리를 말했죠?
1: True crime podcast, 네. so about true. crime.
0: 네, true라는 것 자체가 진정한, a true friend. 그럴 yeah. 때도 true가
1: 쓰이...
0: I wasn't asking.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럴 때도 true가 쓰이지만
1: yeah.
0: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거를 가리킵니다.
1: Yes, yeah. so in this case, they're actually real crimes. They're not, you know, fantasy or made up, you know?
0: 그래서 true가 이제 사실에 입각한 거를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 시험 볼 때나 쪽지 시험에 OX 퀴즈 내잖아요.
1: Right.
0: 그걸 영어로는 OX라고 안 하고
1: We say true, false quiz.
0: 네, T하고 F가 붙어 있어요.
1: Mm-hmm.
0: 그러면은 맞다. O에 해당되는 거는 T,
1: T.
0: 그다음에 F. 틀렸다 하면은 아니다 하면 F를 선택하고
1: mm-hmm.
0: X가 물론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당연히 No로 인지가 되지만
1: mm-hmm.
0: 책에서 어떤 뭐 다 표시할 때 꼭
1: mm-hmm.
0: V뿐만 아니라 X 표시할 때도 있어요.
1: Oh, yeah.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아니다 틀렸다라고 X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덜 쓰이다 보니까
1: yes.
0: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X 표시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1: Mm-hmm.
0: 그래서 T, F가 많이 쓰인다. 그때 true, 실제 맞다.
1: Or false.
0: 네, yeah, false.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범죄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는데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범죄 사건들 from 20 or 30 years ago. Mm-hmm. 20, 30년 전의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1: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1: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0: 그리고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여기서 데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고요.
1: Yep.
0: Talk about certain
1: evidence. Evidence.
0: Can you count evidence?
1: You can have a piece of evidence,
0: 네.
1: but 그래서. evidence in and of itself is not countable.
0: 네, 그래서 one evidence, two evidences라고 no. 하지 않습니다.
1: Piece of evidence.
0: 네, a piece of evidence, two pieces of evidence.
1: Mm-hmm.
0: 그래서 이제 세지 않고요.
1: Mm-hmm.
0: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Mm-hmm. 이 30년 전에는 테스트할 수 없었던, 시험할 수 없었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 Oh, so why couldn't it be tested? We know the answer, but let's read.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0: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yeah. or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1: yeah,
0: 되니까.
1: Just, you know, the technology wasn't good enough.
0: 맞아요. 딱 그 얘기예요. 그때는
1: yeah.
0: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1: mm-hmm.
0: 그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던 거라든지
1: right.
0: 테스트할 수 없었던 증거들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mm-hmm.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1: Mm-hmm.
0: 그냥 굳이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small sample sizes, one piece of hair, maybe.
1: Yeah. Yeah. Or like a little tiny drop of blood, not yeah. even visible to the eye, but they can find it on a microscope.
0: 네, 그런 거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예전에는 충분히 이용될 수 없었는데 이제
1: yep.
0: 기술이 발달했겠죠?
1: Mm-hmm.
0: 그래서?
1: She said,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0: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이제는 nowadays 요즘에는 crime technology라고 했어요. 이건 좀 오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1: Oh, so the criminals can rob banks better, right? They've got better guns and stuff.
0: Maybe.
1: Right?
0: Not really, actually,
1: no.
0: in this context.
1: No.
0: 이 문맥에서는 crime investigation technology 정도가
1: right.
0: 될 거예요. 그래서
1: like the technology they use for forensic science, which is the science of like figuring out crimes and DNA and stuff.
0: 네, 요즘에 이제 우리말로도 포렌식이라고 그냥 하던데, 그래서 forensic, 그래서 지금 이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yeah. 조사를 하고 지문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 기술을 여기서는 그냥 crime technology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has advanced so much.
1: That's true.
0: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1: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1: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0: It's so much easier, 훨씬 쉽습니다, 쉬워졌습니다. To get DNA, DNA 정보, 유전자 정보를 구해서 and match it, 연결시키는 거예요. To
1: possible culprits. Culprit.
0: Possible culprits,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Culprit. Culprit, 아까 단어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인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어떤 그냥 원인, what was the culprit?
1: Yeah, what was the culprit?
0: Like you have a
1: how did it what was the reason
0: like yeah, what
1: how
0: was
1: did
0: the
1: it
0: reason?
1: turn out
0: 그렇죠 yeah. 어떤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1: yeah so like what was the culprit it was the screw it 네. was loose
0: 그렇죠 그래서 고장의 원인을 가리킬 때도 가볍게 yeah.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누가 그런 거야 who was the culprit 이렇게 가볍게도 쓰는데 이 문맥에서는 말 그대로 진지하게 범인이에요 그래서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요 그것이
1: Lastly, she say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0: 그것이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Get justice라고 하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처벌받게 만드는 거죠.
1: Yeah. yeah. So the culprit or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crime gets a penalty or punishment.
0: Yeah. They get punished.
1: Yes.
0: Or jail time.
1: Yeah. Or fine.
0: 네. 그게 이제 get justice죠.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Yes.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ll right,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ies in ways that we don't even think of. There's things that are obvious, personal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like computers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mprove 어떤 것 as a whole 하면은 뭐뭐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뭐를 못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could not 동사 back then 하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보고 오시죠.

0: away.
1: 네,
0: so
1: 자유의
0: I can
1: 억압.
0: seize your assets. I take all your stuff.
1: 네, 자유의 억압인데 그것을 as being very obvious brute force, policy change, etc. 이거를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brute force라는 것은 뭐 무력, 폭력을 말해요.
2: Yeah.
1: 그리고 policy change, 정책 변화 등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We don't often realize,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해요. How things like technology affect freedom. 기술과 같은 것들이, 테크놀로지 같은 게 우리의 자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글입니다. Something
2: That
1: to think about.
2: It's very true and also something to think about for sure.
1: Yeah, yeah.
2: All right, perfect. Well,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But what do you guys think? How do you think technology advancements affect society?
1: Mm-hmm. 그럼 저희는 또 인사드릴까요?
2: Yeah, we'll see you next time.
1: Bye-bye.
2: Bye.

welcome to my kitchen. 네, 콜라 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멕시코하고 프랑스 갈 거예요. Yes, we're going to Mexico and France today because we are making a sweet potato tortilla croissant. 우리 오늘은 고구마 tortilla croissant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tortillas. 네, 멕시코 온 토티 있어요. We have sweet potatoes. 네, 이거 고구마요.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Greek yogurt, 그리스 요구르트요. We have pizza cheese, pizza cheese. We have sugar substitute syrup, 올리고당 있어요.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mayonnaise. 마요네즈도 있고, 소금하고 후추도 있고. Now, we can start cooking.

First, we will peel the sweet potato. 우리 고구마 껍질 빼야 해요. We will use a peeler. So we peel the sweet potato. 천천히 하세요. And peel all the way around. 필 알아요? P-E-E-L. 명사는 껍질. 동사는 껍질 빼는 거예요. Now, we chop it up. 네. 이 고구마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분 자를 거예요. So we cut into small pieces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한 번도. And now we're going to cut this way, like this. And like this. And then one more time this way. The smaller the sweet potato, the quicker the cooking. 네, 이렇게 잘라요. 손 조심해요. Hop, hop. All done. Okay. Time to boil the sweet potato. 네, 우리 고구마 삶아요. In they go. And now we wait. 15분,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We have to wait a little while until the sweet potato cooks. 네. While we wait for the sweet potato to boil, we can make our egg wash. 네. 우리 고구마 기다리면서 우리 달걀물 만들 수 있어요. We crack the egg. Open it up. 오늘은 우리 노른자만 빌어요. Just the yolk. Now we add the water and we mix. We mix until it's nice and creamy. 하지만 오늘은 왜 노른자만 쓰는 거 알아요? Why are we only using the yolk today? It's because it will make our croissants look very crispy. Let's see if the sweet potato is done. 우리 고구마. You can see it's soft now. 네, 이제 부드러워요. 그리고 색깔도 많이 변했어요. So now let's drain the sweet potatoes. 우리 물 좀 빼야 해요. So we drain it here. 집에 고구마 없을 때 단 호박 어때요? How about pumpkin? 네, 그 노랑 단 호박도 토티아 과상 만들 수 있어요. I think that would be good too. Now, to make our sweet potato taste delicious, we need 6 ingredients. 네, 맛있는 고구마 위해서 재료 6개 필요해요. We put in our sweet potato. 우리 고구마. Next, our Greek yogurt. 이것도 들어가고. Then our cheese and our sugar substitute syrup. 우리 올리고당도 들어가고. Our salt. Our pepper. And our mayonnaise. And we mix it all together. 우리 다 섞여서. And now I'm gonna mash the sweet potato. 우리 살짝 pushing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 만들 수 있어요. Greek yogurt 없을 때 그냥 yogurt 넣어도 돼요. 하지만 설탕 없는 거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올리고당 벌써 넣었어요. So plain yogurt. It's very easy.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집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Today, I'm going to use scissors to cut my tortilla. 네, 오늘은 저는 가위 쓸 거예요. So we cut. And then we cut like this. And one more like this. We cut like this. And then once more, like this. Now, we have 6 tortillas to make 6 croissants. Now, we put our sweet potato mix on our tortillas. 네, 우리 토티아 위에 그 고구마 믹스 넣을 거예요. So, 1 spoon for 1 tortilla. We put it on like this. Now, we roll. We roll like this. Into a croissant. Roll. Roll. One more. And we spread out. 좀 넓게

0: 이렇게 함고 한 토티아 한 스푼만 필요해요. And roll, roll, roll, roll. Now we have six croissants. Before the air fryer, we need the egg wash.
1: 네, 에프라이더를 가기 전에 우리 그 달걀물 위에 발라요.
0: We put the egg wash on like this. Not too much. And a little more. And like this. Okay. Time to put them in the air fryer. 10 minutes at 180.
1: 네, 180도 10분만 할 거예요.
0: Close it up. And here we go. 10 minutes is up.
1: 10분 다 됐어요.
0: So now, let's look at our croissants. Open it up.
1: Oh, oh, oh, oh. Look at them. They look fabulous.
0: They're very cute.
1: 진짜 귀여워요.
0: But one finishing touch.
1: 마지막은 corn parsley.
0: Dried parsley on the top. And some dried parsley. Some more dried parsley.
1: Our sweet potato tortilla croissants are done.
2: 네, 고구마 토티아 croissant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1: 맛보기 시간.
0: Smooth and cheesy and creamy.
1: It's sweet and savory. 단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치즈 맛도 나오고 과상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는지 몰랐네요.
0: We made a beautiful sweet potato tortilla croissant.
1: 네, 오늘은 우리 아주 아름다운 고구마 토티아 과상 만들었지만
0: 다음엔 뭐가 만들을 볼까요?
1: 아직 몰라요. 저도 공부해야 해요. 실험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to Yongo Storytime. I'm Kristen Cho. Thank you for coming back. 네, 반가워요. We are reading about,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정말 묻힌 그런 보물이 아직도 있나?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저번에 metal detector 이걸로 이렇게 이제 금속을 찾고 이제 또 그동안에 뭐를 찾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Very interesting. All right, now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contain. To contain. 들어 있다. Okay. The second word is raider. Raider. 침입장. Okay. They like to go in and steal things. 훔치는 걸 좋아해요. Raiders들. Okay. And the third word is shipwreck. Shipwreck. Shipwreck. 난파선. Okay. The ship is

0: destroyed. It goes down to the ocean.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see how they're used in the story. Okay, 자, 어떤 보물을 그동안에 사람들이 찾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begin reading. What's the most valuable treasure ever found? The richest hoard of Roman treasure ever found in Britain was buried in a field in Suffolk. The Hoxton hoard contained over 15,000 gold and silver coins, as well as jewelry and decorative objects. Today, it's worth over 3.5 million pounds. The largest hoard of Anglo-Saxon gold, silver, and jewelry was found buried in a field in Staffordshire, UK in 2009. There were over 3,500 items, and the hoard is worth over 3.2 million pounds today. The value of hoards isn't just in how much money they're worth, they also have a lot of historical importance. A silver Roman pepper pot from the Hoxton hoard, Suffolk, UK.
1: 가장 귀중한 보물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 정말 대단해요. 여기에서는 그 영국에서 이 로마인 물건들을 찾았는데 이 Hoxton hoard라고 합니다.
0: The Hoxton hoard contained over 15,000 gold and silver coins. So the first word is to contain. To contain.
1: 들어 있다.
0: 15,000 gold and silver coins.
1: 15,000 뭐 은화, 금 이렇게 동전을 찾고 거기에다가 jewelry. 그다음에 decorative objects. 자, 장식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은 거예요. 정말 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그 돈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은
0: 3.5 million pounds is like 한국 돈으로 한 58억이 돼요.
1: 네. 그리고 또 뭐를 찾았냐면은 2009년에 또 이제 여기는 Anglo-Saxon gold, silver, jewelry를 찾았는데
0: the value 3.2 million pounds today.
1: 자, 오늘 따지면은 53억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 되게 특이하죠. 이게 Roman pepper pot, 후추 통이에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아, 친구들 내 후추를 담으려고 이렇게 근사하게 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옛날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후추가 흔하지만 옛날 옛날에는요 후추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귀한 소중품이라 이렇게 아주 근사한 페퍼파트를 만든 거예요.
0: Alright, so let us continue reading. Why do people bury treasure? People bury treasure to keep it safe. The Hoxton hoard was buried at a time when the Romans occupied Britain and may have been hidden from Saxons, Angles, and other raiders. The Staffordshire hoard was buried by Saxons to hide it from Viking invaders. This piece of gold from Staffordshire hoard is shaped like a bird. It may have been part of a shield.
1: 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을 묻었나요? 이 안전한 곳에 이렇게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침입자들이 많으니까 막 서로 막 훔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Hoxton hoard는 이 로마인들이 숨긴 거예요. 누구한테 숨겼냐?
0: Saxon, Angles, and other raiders. The second word is raider. Raider.
1: 침입자. 그리고 이 Staffordshire hoard는 또 누가 숨겼냐?
0: Saxons들이 숨겼어요.
1: 왜냐하면 이 바이킹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또 바이킹들이 또 뺏어갈까 해서 아마 서로 다 계속 숨기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 그림,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새처럼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이게 방패에 장식이지 않았나.

0: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Alrighty, let's continue reading. Where else do people find treasure? Around 3 million shipwrecks are believed to lie under the world's oceans and rivers, some carrying treasure. In 2015, divers spotted a group of gold coins lying on the seabed by the port of Caesarea on the Mediterranean Sea. Archaeologists found over 2,500 gold coins, bronze statues, and objects from a trading ship which sank around 900 years ago. A diver recovering gold coins from the seabed. 네. 또 땅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닷속에 아니면은 뭐 강 밑에 이런 보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면은 around 3 million shipwrecks are believed to lie under the world's oceans and rivers. 자, 약 300만 척의 이 난파선 shipwreck shipwrecks 난파선 이런 배들이 이 바다나 강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그런 배에 또 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015년에 지중해 Mediterranean Sea에서 금화도 찾고 그리고 bronze statues 동상도 찾고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 보면은 diver 있네요. 이 seabed 해저에서 이제 금화를 또 찾았고 아 이래서 이 보물 찾기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정말 대단한 물건들을 찾고 이 물건 통해서 우리 역사를 더 잘 알게 될 수가 있죠. Okay. Alright,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1: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Hmm.

go take a ride. Or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가 어렵다면 일단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쉬워지고 어느새 잘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이 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집합명사의 개념 정리를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

0: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1: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이럴 때 기억이 안 나면은 바로 직전 강의를 다시 보시거나 혹은 책을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지금 이야기가 확 이해가 되니까요. 복습의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그는 would roam, roam이라는 것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그러면 would라는 것은 뭐뭐 하곤 했다.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바로 이 직전 이야기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왜 정글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그늘 있는 정글로 들어왔어요? 바로 날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사자가 이 동네, 이 왕국의 주인이죠. 지금 여기서 1인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표현이 되고 있죠. 그만큼 위엄이 있고 멋있고 강하고 그런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자꾸 정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어슬렁거리곤 했습니다. Through the shady jungle. Shady라는 것은 그늘이 드리워진 지난 직전 강의에서 나왔었죠. Shade라는 거, 그늘. 거기에다가 Y가 붙어서 Shad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드리워진 정글을 통해서 어슬렁거리곤 했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Until he reached his cave. 뭐 할 때까지 그가 그의 동굴에 도착할 때까지. 즉, 아, 이 사자가 자주 가는 어떤 동굴이 있었나 봅니다. 그까지 계속해서 이 정글 안을 돌아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여기에서 그는 잤습니다. 얼마나 잤냐면 for a few hours each day. 매일 몇 시간 동안 잤습니다. A few라는 것은 몇몇의 조금 있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는 시들이니까 아, 몇 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 되겠죠. 낮잠을 잤겠죠. 자, 그런데 사자도 있었고 이 직전 이야기에서 이 얼룩말들도 나왔었고 코끼리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사자에게 근처에 가지 마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있었네요.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누가 있었냐면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냐면 바로 mice. Mice. 아, 이제 제가 여러 번 나왔었죠. 이 mice라는 게 마우스 아니가 쥐라고 하면 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라는 것은 쥐가 한 마리 있을 때 그러면 쥐가 두 마리나 혹은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즉 복수형이 마우시즈가 아니고 마이스라는 거. 불규칙 복수형이다. S나 ES가 붙지 않고 특이한 형태로 바뀐다. 이런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제가 예전에 강의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쥐들의 가족이 also lived in the jungle. 어디에 또한 살았냐면 정글에 살았습니다.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이 쥐들은 어디 살았냐 하면 사자는 막 누비고 다니지만 쥐들은 they had a nest, 집이 있었습니다. nest라는 것이 새 둥지도 되지만 이런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쥐 둥지 아니에요. 그냥 쥐 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요? 구멍에. 어디 있는 구멍에? 나무 하나에. 어떤 나무 하나에 있는 어떤 구멍 하나에 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쥐들이니까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래서 구멍에 살 수가 있겠죠.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린 쥐들은 were sent라는 것은 보내졌다가 되겠죠. 됐죠.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라는 것은 부모 쥐나 혹은 나이 많은 쥐가 어린아이들아 가서 음식 좀 찾아와 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보내진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내졌습니다. To look for food, 먹을 것을 look for이라고 하면은 뭐뭐를 위해 보는 것이니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찾으라고 이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 즉 어린 쥐들이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family,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family라는 단어.

0: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 특이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집합명사야? 이 집합이라는 것이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이죠. 자,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단어가 패밀리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있냐면 팀, 오디언스, 청중입니다. 팀은 팀이고요. 그룹은 모음, 모둠이 되겠죠. 폴리스라는 건 경찰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명사, 즉 단체인 명사인데, 자, 그런데 이 집합명사가 좀 특이합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현재 저도 가족을,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맞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 family라고 한다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is를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family, 즉 하나의 단체 안에 여러 구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식구, 한 가족, 이렇게 한 가족,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is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집합명사예요. 즉,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하나의 그룹이나 모둠 안에 여러 명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역할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걸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나의 가족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아닌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똑같아요. My family is라고 나오는데 왜 요 밑에는 my family are이라고 하냐는 거죠. 앞에 s나 es가 붙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랑 살았냐면 저희 부모님과 제 친동생과 제가 살았습니다. 또 네 식구네요. 자, 그러면 저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동생이 실제 있습니다. 남동생과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뭔가 분가, 즉 이제 집을 나와서 저도 가정을 꾸리려고 뭔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제 동생도 타지에 가서 살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 두 분 같이 살고 계세요. 자, 그러면 부모님 두 분, 저는 따로 살고 있고 제 동생도 따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친척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친척 결혼식이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친한 친척이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축하해 주러 가야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모두 결혼식으로 간다, 결혼식장에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가족, 여기서는 하나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결혼식장으로 가시고, 저는 저대로 출발해서 저희 집에서 가고, 동생은 동생대로 출발해서 결혼식장으로 가고, 한 곳에 다 모이긴 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뭔가 각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따로따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의 덩어리로 뭔가가 이렇게, 나의 가족은 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하나하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간 분리된 그런 구성원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my family's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앞에 s나 es가 없더라도 my family라고만 했지만, 그렇지만 구성원 하나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my family가 여러 개 복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합명사의 특징이고, 여기 있는 이런 명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답니다. 한번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나오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적용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자, 그런데 이 정글에 쥐가족이 살았는데요.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어린 쥐들, 작은 쥐들 중에 한 마리가 was particularly라는 것은 특별히, 특히 더 curious, 호기심이 많았어요. curious라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더 호기심이 많았어요.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이 작은 쥐, 특히 더 호기심이 있었던 이 작은 쥐는 종종 ventured 했답니다. venture이라는 것은 모험했답니다. further이라는 것은 더 멀리, 누구보다 더 멀리? 그의 남자 형제들이나 여자 형제들보다 더 멀리 나가곤 했습니다. 나갔다라는 것은 모험해서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뭔가 이 작은 쥐에게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자와 함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0: his cave.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1: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One day라는 것은 어느 날을 이걸 다른 말로, 제 말로 이제 일이 생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이 여기서 the mouse는 앞에 나왔던 그 작은 쥐가 되겠죠. 작은 쥐는 도착했습니다. 다다랐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the edge of the jungle. 정글의 가장자리 끝부분으로 도착했습니다.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가 되네요. 그는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맞죠? 아주 멋진 이 평원을 보았습니다. 이 풀로 뒤덮인 대초원을 봤다라고 하면 되겠죠. And herds of animals. herd라는 것은 떼입니다. 무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무리나 떼. 동물의 무리나 동물의 떼들도 보았습니다.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He gasped.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쥐가 되겠죠. gasp는 혹 소리를 내다 혹은 숨이 턱 막히다. 맞죠? 헐떡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쥐를 in fear, 두려움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At the sight, 봐서 무엇을 봤냐면 of the mighty, mighty라는 것은 바로 강력한, 강한, 저처럼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사자, 그의 돌 위에 있는 강력한 사자를, 사자의 모습에 사자를 보고서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그리고 나서 scurry back. scurry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원형이 scurry입니다. 허둥지둥 갔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정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둘러서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은요. Each day. 매일매일 the little mice saw the lion walk into his cave to sleep. 자, 근데 매일매일 가만히 이 작은 쥐가 지켜보니까 작은 쥐는 보았습니다. 사자가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자러 그의 동굴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자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초원이나 평원에 있다가 이제 너무 날이 더우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정글 속에 어떤 동굴 안에 자러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뭐가 싹텄냐면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자, 여기 있는 his curiosity. curiosity라는 것은 호기심입니다. 아, 궁금해. 궁금함이 되겠죠. 궁금함이 got the better of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강력해지다. 뭐뭐보다 더 우세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그의 호기심, 즉 작은 쥐가 있는데 작은 쥐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죠. 그 생각, 그 호기심이 그보다 더 우세해졌다. 그의 몸보다 더 우세해진 것이죠. 즉 호기심이 그보다 너무 커졌다. 호기심이 그를 이겨버렸다. 즉 호기심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사자가 위험한 동물이고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나를, 그런데 호기심이 너무 커지고 이제 이 몸을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호기심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험하는 걸 즐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죠. He just had to look inside a cave. 그는 단지 뭘 해야만 했습니까? 동굴 안을 봐야만 했습니다. 안 보고는 너무 궁금해서 작은 쥐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재밌죠? 다음 이야기 미리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Particularly

0: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Heard. Heard.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Mighty. Mighty. Everyone feared the mighty dragon in the mountain. Curiosity. Curiosity.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Venture. Venture.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just인데요. Just,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나의 숙제를 이제 막, 여기서 just는 이제 막, 방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us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쭉 나온 것은 아,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사의 just를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I'm just tired, not sick.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 친구가 물어요. 괜찮니? I'm just tired. 나는 그냥이라는 게 바로 just입니다. 단지 피곤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해. 그냥. 이게 바로 just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just는 This is just what I wanted. 이거 내가 딱 내가 원하던 건데 이 딱이 바로 just입니다. 딱 just 맞죠? 그래서 이게 딱 정확히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목이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모기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이요.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또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 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부어오르던데요.
0: 아,
1: 저의
0: 집에
1: 경우.
0: 있는 것보다 훨씬 더.
1: 네,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0: 강력한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왜?
0: 그죠? 긍정적인 마인셋이에요.
1: 아, 그쵸.
0: 네,
1: 아니, 생각은
0: 뭔가.
1: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헌혈할 이유는 없으니까.
0: 그냥 아예 자포자기